0: 마디 바르도
1: 샬리야 랑게마 피로메바 야야 주요지 샬로 로코치다스니 미팅데 체뉴이베
0: 메
1: 체는터리 란투스 nga ne bu xu ni ne da yao jie tu mi du cheng bei m c ni ni ran le ge xie ka ga
0: ge ma le le jie de a le le jie xi de ne du ge de ne du ge de ne du ge
2: na stan ge
0: na de xu jin de du ge
2: nang dan du
3: nang ta men ran men ga ni yo jia zhe ga
2: zhu me bu ka xi yu ma ju da
0: le le jie de yang er ge ma ji a 대능도에 서기지구도 나스 집스등도 서기지구도 나스 집스등도지
2: 서기지구
0: 서기지구들이 지기도에
2: 또
1: 해진 취소 송구 권에 나스 담자 세모 몽구 시라 세자 수고 용을 나스 담이 비싸 나 딩춤이도
0: 포목변에 잠도
1: 포고마스입니다. 진이니 제자미도.
0: 실명이 좀 해줘 승비. 록바시집지 뜨기뜨기 제도. 양론다.
1: 야, 니리 양론.
4: 엄지 와라. 니님바집에 제부터 유시야.
1: 리인다.
0: 용아. 맞지다.
1: 도스구아. 장니 팁기교.
0: 오제. 차스가미도 팔로제 정치토르만 좀시라 제규시에서 뉴르다 차가마스제 차라모도라 계시 장고 넣어도나 맹가르쇼라
4: 레스 엄지라 타제나
0: 개요마시

0: 같이 손. 난 담도 와.
1: 계시랑게 뒤도 나와 뭐 좀 다. 표시하시 못 뒤에 가는 민담아 거비이네. 후디 밥 매배 보고 시험 맞게.
0: 야, 열론다. 열론씨. 열론 쉬쉬입니다. 제만의 니주 딘제 제두. 능매 우수시에 쓰이 겹추교 마시. 딘제 제비나 능매 수수 되고 충고 마시마. 고군 제배마도 우수 겹교 마시. 니입질라.
1: 니 그리 우수 겹소. 민다 고해줍디 너부지비아.
0: 딘제 쓰이메.
1: 겜이야도.
0: 샬롱네 믹스 해 주시도. 미시다게 장식 시에비나. 남살롱나 주기. 마세 가족의 노인이 디지게 무슨 사. 장수수 수도 전체 제 도움 누구야?
1: 디지 제 도움이.
0: 오늘 전에 우수 교회 매디. 랑가 신고시. 이내 랑가 시기디 저거 소사 특히 신다 민두 성보시 아산사 땡기 보고디 남자시라 지기 유사 랑가 기자 낙스다 대가 마셰비나 칼린도 카마실라 디 랑가 룽디 바 지마시 동외도 랑가 타제로 쇼 성보시 디텔링에 삼시도 봐
1: Rangai shingui bhe thay dhari ikan ghe ngamiyangar dhebhe lo nye ri mi changmya ngang lup lo dhan ghi Zhuzhen ghe xie saa dha Zhuzhen shunbhe xie Zhuzhen shunbhe xie saa dha amji ghen chay su xie Rang lo xin juri dhe hanyu gom thindri yor sam sam chung Nga rang lo mwebhi ghi ghi
0: Ya zwa Tung ngay to dhe lu chikbu shi Uzu gyubya mebhe ma se Gui thang shuk chung xe u shi Tiwai thinri chi agi kwebhish ta yo ma shi Mi sulo cho kia lebe shunnu zhuwa. Kesi zinri tunu gudri chika.
1: Ya xua, amchi wang ya mi.
0: Kaya ma shi.
1: Kesi tari ra mei bi na. Nga gangne di ne tue tu mu du.
0: Tan tan tam duwa. Shugo nga wajju shmi la.
1: Wajju tunu suwa nyo zhi.
0: A wajja kabi yu.

0: 你要读。检查不到，检举不进这面去，能求当西边这面下。到底该为什么读了？这面写出个什么读？他们那对呀是读。让给三大忙成没读？让给催促不着写不送，借落了写不送哎。你写不能去，让给东北人啊，咱们共同送。嗯。你也才能跟着让这个让你是读啊？一年写不出亏大细节，让给看成都有嘛事？杨面的裙子提单不得。
1: 他个啥女？他个啥女？刚巧我穿的高领裙子，你接了。阿泽啦，今儿老子的前面矿难这边应该是个，今天不是得洗不着多，用得惯。当俺六十，俺六十。
2: 张马姐，班长啊！这班长啊！要不个班长啊？
1: 张明在这个哪当么多？没几个差不多吧？没连接清塘水。
3: 来，拖起来，拖起来！
1: 让爸爸米路换个啥的啊？
4: 班长平时啊，刚刚有没有的？
2: 有没有的是吧？多少个啊？俺不能要米，多少有是的。
1: 哎呀，多少个啊？俺没有。
2: 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俺们这啦，
1: 아저 나도 줘 아. 남자인.
0: 교수다. 교수다. 미디 제 망글라.
1: 드림이 망고스도.
0: 가주대 봐.
1: 교수락스 대비.
0: 제네라 계시라 대비. 주경아 주 갤럭시 대 사용다. 이게 교수래 대비.
1: 내자 가면 요 니도 보이.
0: 제자. 다지 샤라 레다 제시. 레다 제 지바.
1: 메디자. 바스키 제 무기야죠.
0: 얘들이

0: 지마사 요한이라서 지마사 감을 좀 주제고 오시샤 집도 있겠다 가랑아도 접수와 감사 칼라스 거이
1: 부셔 기라니엘 제도시다
0: 뭐가 뭐가 이게 많이 온 거는 시도시자 상한디 데리기 지상신 보사 진아가
2: 저수 정류 고지
1: 저수 제가 예유 고지
2: 규린 차샤
0: 더도 혼수 상한기 지수로 배 샤밍신 보사 나라 이 디스게
2: 저수 정류 고지
1: 감시 주의 예유 고지
2: 대외 규린 차샤
0: 어 쟤는 나라니 어때 아
2: 이탈리 도부스기 경찰이 왜
1: 이탈리 도부 감정 고지
0: 어 유마리 유마리 이탈리 도부스고 유마시 냐상원 자매 교호지바
1: 교호시 이달리 통다 잡지.
0: 제너랑게 딩이 키시다.
1: 레스 도시와.
0: 교수다. 바꾸르.
2: 카고 뮤즈.

0: 디네 가도
1: 마크도 잠시 떠온다
0: 아
1: 어 디징에 도모 추두지 라스고 줍시 디 참으라면도 계시 보면신다 있나 롱란사 역시 장가 마크도 잠시 담비 나로 대용아
2: 现在是哪个是蒙古西亚语？一年读书面上，先老讲不熟，下面读起伊，我读音大。大大是伊，让给这这些人姐姐特地准备的书在雅思去。喂喂喂，卡巴雷西亚，卡巴雷西亚，亚姐，你让给我，给么个？让俺这对可都长不长熟些，没事可把下吧。
1: 莫是大妹，
3: 啥话日都得接用的。
1: 啊嘞，
3: 让
1: 我这话语。俺没准备。
3: 前头俺肯这是给个，看不接不接。
1: 啥话日都让你们多着，哥哥等着看不顺眼，让你们多忙死点点对个。姑娘
3: 你，
1: 这次是军规呢。
3: 啊嘞。
1: 哦。前头也自己给我，让谁们说？我是得了有嘛事，怎么也不接住你们的？俺们这人就歇一下，俺自己也把事让过啊，让咱也过啊，着着。

0: 샤슈 쉬고 비메 사셰 게베 월 치그리 랑암자 좀 말다 리고 당 세제 디그리
1: 나 팀의 제뇨 어스 나메죠
0: 다그 게베 규림 나라 비보다 짬 치그리 이네 두즈는 고 고마다 랑암자 마자
1: 디가르사 팀의 나 디치드 두고 싶지 통하죠 돈도 암질라게 나 다르게 게브드 추수 체가서 고스 Tonto Garza, Pacta Saji, New Mendoza.
0: Lagwe Pazri Ranga Porchu, Gusetu Meza, Nesini, Nikakoto, Rala Mati Pariuni, Tudor Nashua, Yongdui.
1: Less Kirali Akapjuni Dingola Nielangani Guji, Juturmobo Less Nier Juturmus Tatranje, Lobusra Chasha.

0: 인가 할라람 주게
1: 어
0: 인가 할라마 레베카라 최라이기마시
1: 야츠 니에스미날 후네 카스카 니케드 그벤트스토 디르다 사브다가 양피네 게드키
0: 암지 레르사티 심느니가 된 것이 두스도 야우란 주메자
1: 샹페셉지스 간다 네버상메 네다 저마시 네다 먼저지제 주다이네 몽시라 요시 계시 후규 쇼비나 미신다 녀스베 마세 소레 인고시
0: 切자 장양아 베드 지지에 같이 지에 유기 마시
1: 디체 마시 간다가 고티맹가 레조 손사 레만다 주제 넘어죠
0: 젠지마
1: 지마에
0: 응
1: 갈레시라 집제 롭춘시 네디 망스데 멤버긴저 임도 나스다가 망시 수소 준다 중수나 시내 시왕 요시 녜게라가 숨버등시 치네 미게 숨버 같이 수입이네 나스다야 대할 규규 쇼시 지만네 수용에 되는 벌쇼시 싱겹 등도 흡도 당가시다 디뒤에
0: 전 같이 지유
1: 그 뒤뒤에 꼬르 접제 표시고 디내에 콘신부위에 주제 입로데 급제 된다마시베 콘주 안 나와 마시네 주제 나와셔 가지고
0: 두스더디 랄로주니데스도 니에체나 엄지디엔시디 조조스도 파제 좀창 조나데면 안에 시익도아
1: 어 디저란다 마시 어 간다 엄지레디디 깔레 하오스 봐 계시 MG 여우지 차우윤아 통마정이게 깔레망스교 배준망스 채비나 디디키댐베 레리시리 생비
0: 장댄디 MG 여우시 채우시 머싱은이 팀카세실레 토요마시 이내랑초대 두주나라 파제 좀디 너희님도 규부시보 장군의 캔사 잡시도 미주 레가 쓰기 이내랑게 레가 쓰솔 쓰기 장군의 셰피는 레가디 장군

0: 김도 녀서 자고요. 김도 오늘 김도
1: 증마서.
0: 아, 씨 오늘 김도 드링아 니쇼 니세드 루부터 별 진짜 통사 오늘 통녀라 세주. 셈도 나라니게 루겹제 미예데 소트제 규르다. 왜? 说让长者的阿基老板我你这是对让阿达他人请的格式点赞有什么啊这让农局的这小马戏你提提心里闹熊等我到你都不打恩齐斯亚的连一个下去是让三路送的纪念就说给他纪马克西的那边生意是这么的啊 让个刚把儿接送，俺同爷兄弟说说一句嘛吧，你打笑。

0: 我们去留了，你不得你个把这辈子嘛掐住去。严肃了，设备。兄弟看那民族，先把平的新民族。设备你别没不写大图哎。
1: 藏不下去能给。
0: 打死这个主。 아토핑 겹제 닝 파르세 요르도
1: 됐어 닝 파르세 양차스
0: 남사기요
1: 됐어

0: 내가 린자스 샤는 그저 쳐오지
1: 다들 니가 이어지 야민의 샥주치도 진북의 차스도 야민의 좀비가 나러 차도 차오지
0: 가난 소셔야 니가 오지 니가 내다 선바 기억지 야민의 진북 한다 좋아 쳐오지
1: 내다 선바 기억나 닝추사 유메다 차 유메다야지 집수체는 차도 유메다야지 되게 연수라 니스딘 제시한 가르는 그래
0: 니가 가봐 싱그지 저게 가르 치스는 니가 더 치죠
1: Nil neda tsumba ge. Kese cha mangu tyo na milam sa chungu zhe.
0: Les.
2: Dos guro na, dos guro. Sumge nil mi ji yue. Sumge ni yin, sumge ni.
3: Kamsa, kirang bas mi yin.
2: Les, sumge ni yin.
3: Oya.
2: Les, pocha na. Nga dos guro, nga dos guro.
0: Tante xin ne yo.
2: Sumge nil do do mi ji yue.
0: Ya, yong yi da. Mo zhu yogu zho zho du.
3: Kirang zi na.
0: Yong mo zhe na zui.
2: Pocha na,
0: nye bas. Ya, yong ya zui.
2: Les, les, pocha na.
0: Kupja zui a.
2: Les.
4: Wei, Zhugu, ya, dede gashu.
0: Sun da yao zhe ge.
2: Yashu, yashu, kechin nari, dede da.

0: 고모즈마. 왜? 가르쳐서.
1: 키랑 그 신의 세바시스. 단도 샤슈 신경 내봐. 좀자나 차도 샤베 닝 신부도.
2: 키랑 요 로피다.
0: 닝가 바르체 차도게.
1: 내다 세바 개비. 공비 재미도. 이내 단도 샤슈 시도님 문도가 키랑 그 뒤쪽도.
0: 나 단도 용투얌도.
2: 그 투얌도 스카스무레.
1: 추수 책으로 추수 지래. 마탈로 뒤수 송으로 봐.
0: 나 단도 옌도르미. 오늘 용투얌도.
2: 키랑을 차례 개심부 가르유.
0: 따라못치다.这不晓得嘛啥，卡在过过去呢，俺屋内用途也唔多。
1: 既然罗马平，俺跟着晓得。这个
2: 你要出租车接，超多车也没得。
1: 你听这全民都，
0: 让小叔叔要拖单月子，叔叔小叔叔收着。
1: 你那个人没事来买啥？开车。
2: 开车是开车的。
0: 我那从家那车到家，家边边给银子个阿姨呢，实在的家境你说那是举报的，让个心里边。
2: 让啥出租车？俺们去留了，小叔叔出租车。
1: 你先死。
0: 这是阿哥，这是阿哥。卡罗啊，卡罗啊，莫吱嘎达，莫吱嘎达，卡罗啊。
3: 让阿的几个月啊？
0: 叫莫吱嘎达，阿婆没意。
3: 卡里莫吱嘎达，是他的女婿，让阿要的。你估计过梦都给。
0: 妈这，这明年岁数不足了，可丢高着。
1: 下个年岁数不足了，莫吱嘎马的，你来让叫我养。阿
0: 团大爷请不去，卡罗啊，罗不去接，莫吱嘎达，阿团大爷请不去。
3: 你就坐那莫吱这边啊，当然就叫他干，就叫他这。
0: 莫吱嘎达去，罗不去他用不着，这让阿听见不去啊，罗不去他用不着。
3: 杨明，你个月的，看了我母子当爷的，冤情啥？是，哪有的？什么家？主公，呀，什么家？妈的，对对对，我爹，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母子，我

0: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 최네 속도 70시 권주 찬염 소윤이 론이 13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同的鱼。看着云朵熊蓝塔米林湾砸断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子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我们是鱼，隔壁古北拉通瓦达尔果汤呢对不他。 갑자기 보배 킹배 바우싱 제왕랑 범민 우루에 반냠 심을 양러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해라 교치시유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과 추구를 쏘네 추통와 타 你没退休，撇起玩，砸单托，砸死我，年数前年对吧他？啥时候惨了？哪里让日过一年三六百，错也空虚些月？江几年的儿，今日送去烟，住个月吧他？昆州赵大江，明显差不起月天。云都如今年住个月别。
1: 黄祖清别虚度江南人物戏，请月。朋友呢？讲给最最个休息时，黄祖绿了陕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去。云南那边我了，乔治里这里是最先个站，有头个月。人个几位退休女秀一个一个，少家闲谈多呢。最近乔治里这里建筑站有头不谈，中期这里我就站。 年纪几里十九岁，刚去几里学学了，确实是几里端着呢，感觉还够特别。现在还想学个月，刚学做几年，再当托半个月个，没个吃过，三了点呢，对出朗龙级别那不的，还想几千两高二囊。
0: 推举邱新九，强砸弹拖一江洋米九娃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个月呢？去呢？强砸弹呢？穿那个恰金鞋别，米米隆咚咚啷样？江错一个月呢？些呢？强砸弹呢？换做恰色点色九位，几度点别轻些些？换做第二个行，第二擦龙穷，第二砸弹他十几度点呢？
1: 厕所一块二排米多，块十元。墙单一三十千米多，长来叠别塑胶网布，让人说是从而旅行起，与一矿场南面米胶板，龙我吃东西秋季吹度，可谓跟他千米多，新星期。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보 칭비 당도 피다.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 미고비다.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아데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디 나로데 직신다 데 벌 체념도아데 예 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3: 고데 나 저에 한거디 진짜
4: 아야 자가 기사
5: 자들레 돌도 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이 말에 한디 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6: 前三家的捐情名都拿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记录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1: 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的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红国三百的 我呢 现在面这个比喻也要多 你就这样不行多 양고 야 주주디나 옆대고 영고 대단 좋아해 홍고디 과부 침을 송자 강반 늦지 못한 강배 수업자 증명 나서 그래 그런 척도 와

0: 어, 도심 산 곳이라 여지, 좋아야.
1: 콘라 좀 내게 매도스 치다. 차고제티 제차시야.
2: 됐어. 겐라, 쟤네 기랑 도요강을 예쁜다.
3: 엠질라, 터치했나?

0: 샤르 나즈드
1: 나즈면 뒤에 같이 가요 그래
0: 네 쇼부치토 봐
1: 저게 네 나즈 가르니 메신 게 왜 저거는 진짜 시가 아
0: 간 멋이 보이
1: 수레 예 연장하자
0: 쉬
1: 맹한테야 로봇이 도우르
0: 따띠뜨 맹한테야 에
1: 영이 제도우르 말이야
2: 아지 장 야주용이 같이 가. 장한테 깨다미. 레스. 그라데 슈다. 나스다니 데슈시. 그랑 가봐 마티브도. 키랑 가봐 마디브도

0: 공개 맵지. 기나도 두수 쉬수. 밤에 시가 등을 뒤져 마시.
1: 네버세아디 롱나오지아디 군대시. 수수니 스카리미 보스나 호랑가 힘고르베.
0: 시그리. 면주 잡내소 균선유메.
1: 명안에 뒤뒤 엠지라 갈송도.
0: 다오숨네 롭지 바리스기
1: 코나멘 갈아슌 뒤뒤 나야 뉴슈 뒤뒤 양뒤 매무죠
0: 뒤뒤 바베 심카 양실 하요시 도당아 저 소울 없게 하지 다리 맹간에 되베지라 가르라 치에비나 엄지닝 가서 뒤뒤 바다 만스 십스기 맹간에 대뒤 도체제가 뒤줄 세시 얼라 내가 다 책임을 세가 있다 나를 때문에 지요 말스기
1: 네게스 팀이 에스요르 니르도사 이네
0: 네게스 치자 야메 모두 지금도 아메 자동안에 에스요르기 빠르다 선율 때제 시에나 십시기 두 토로를 쓰기.
1: 지마사. 나 카만구라 세수. 보수나 디제 잡동사 이기스 TV.
0: 도제나. 등을토. 나 저기라는 시기 엄지 상부디 뜻이 도자. 나 저 손에 없습니. 엄지 왕아. 기랑리야. 된다지 겸주 쉬운 지그룹이. 기랑가 내 봐봐 갔다시 나도. 밥에서 우다지 매주 죽심 재함도

0: 보순라 그냥 갈 수 있어 두 정도 갑시다
1: 범다 진주 문제 시대 야 되다
0: 그냥 더 범지 얼베 네 돈유메
1: 지게를 범럽 럽전 지가 하지 근데 이미 갸다 갸치 겨고 친스나 left to tend ji gen ala lo yung ji de da jang de da ning jim du ge a
0: ning jim du
1: we jang ga ro yu be a
0: ye ye so mar be
1: ye ne ye u ji me ne me ye u ji Yes, my resource is real. Near Gotzes. Jangue Mill Simjoni. Miss Jan, now I think you're mighty. Jimma, me can judge your kips on Jani. Nebu, me, my butchito, you know. Oh, Nebu, more, watching you, you get it. Ah,
0: did they?
1: 조마소 네부 뭐야 지게미 맞아 왔지 야 다다민도 방지라 답하면 도우마리
0: 그런데 제마소다 된대 도시
1: 랑아 샘스다모 나 대체유
0: 忙你了到我住是吧？几千了，几千了，不，不么？老远的去俺有生病，给人帮忙，给人个用些个人心个呗。谢俺母舅，给些热些呢。
1: 不么乱涂嘛的，你莫让了谢米了，行了，没有卡子用嘛的，一年年嘛谢米了，行着。既然给，不么涂也没出病呢，涂怕把苦涂哎。我不么涂呢，没涂呢。 나는 시글 안 믿지. 신이 시다도 교수나 가게지 신규 말해봐. 이내가 나 뭐 기쁘게 인도 네 봄에 나 타모디 뭐 도비나 뭐랄 심도 치부치 르통구 말이. 마시네 나 남에 런이 진라 봄은에 치라 여야추 여마시 계시 타마디 모토비이나 라슈다 봄은 심라 마기 카즈 용마시 마기 시타 용고시 봐 니가 제조래 봄은 럽스 치고로 러비 니 뭐라 럽스 치 是不是大呀？这些些的那些那些，你躺在那吃呗。嗯，地，既然是不了月饼，乌龙吃过哒，等到春节先打点子，洗个腊八米了，别就当别接了。嗯，春节的早点呢，不是去个多个。 那就完了。你去哪儿见不着雪去？你们去，给谁让我那药呀？ 미에비나 년년 미초 나기랑 비게 게로시 게랑게 가게 나앙 마지 나비기나 게나 다게 지베 네 포모 요요부터 나 켜는 다게 지스 이거지베
0: 용아
1: 도전 도전하시오

0: 다이네 주도 거는 깜빡질게 한국 셰베 거는 추베 원래 레바미도
1: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0: 한국 디나 야고스도 와 티브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도 기대지가 군에 레바였어 콘치브메고
1: 콘치브마다 한국 차나 고문이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고문이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2: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3: 나래원 씨나 리자 알갑시다유 제단들이에 챙아 너지 파주 한국의 권제 리스타가 유미 오늘 칼레시다 카마 좋아
1: 나 콤보케베 알갑시다유 카레스나 로게 파주 한국의 권제 콤보케제겠네 칼레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4: 나지 남주 주인 정신 난지 되그르바 아니게 로제 파주 한국의 담비 한국의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나 내 감분에게 민도
5: 얘네가 이제 공부만 못 하는 자이나 로제 파주 한국의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잡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강부 간지 넣게 민도
6: 대줄 함 차지로 고 야탕 국주고 고래 죄미고
2: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 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7: 아씨 저디나 계수 주지 야제 차 차샤
8: 잠깐 부차다 식즈 고야도 수간 얻어 고 빠쁘데 장 마다사 치르 제가 너게 봐줄 자주야도 배주시다
7: 로지 파트 자주에디 오네야우스도 보망슬랭기 짜짱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8: 당아즈데 짜스 잔눈데 니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치 돌다
7: 로지 파트 자주에다 짜소에 오네야우도 짜짱짜다 식스 코고제 제체운도
8: 더 짜깜보다 수주 메베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7: 로지 파트 페지나로
2: 김을 진공 감직라 고르야단 주주로 위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글에 재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고릉업증을 고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낭내 닌 뒤낭 뷰제기 내든 유체 현재 칠로 최초

0: 阿姐啦，给那个苏姐们那姐，飞飞谈的，赶紧写一篇皮皮下下。
1: 没事，你的故事，没想到了，赶紧来了我写嘛是。
0: 前的第一年阿不睡着，睡下。阿姐那个送药了。光木苏，你可把心里
1: 用啊？
0: 喂。你啷啥用的？
1: 你个团送的？
0: 俺们来个，你把那个打车这部团送给，你打车去。
1: 啊，来，现在让俺们打车嘛，这俺们给点鼓去。
0: 你，让人家土长干不起来去。
2: 哪也干不去。
1: 就是。菲菲，我们得跟这多啊。
2: 要死都。
1: 多次你们拿马团练习呢，让个 class 来去啊。
2: 体育馆的全部说，哪来个月？
1: 广大让来考虑吧。
2: 咱们去让年上学的。
1: 啊去，让大家多大去？广大让来考虑啊。
2: 没看个来个人。
1: 没看来个是别。
2: 哦。
1: 前头来了不是？虽然估计前学，院长操那些，让那院长学不新那些，你回你开发局去。
2: 是阿姆拉，以前你三不停在学的呗？那我这三不的工作蛮多。
1: 肯定没我是过些，躺在人家旁边的也不是读书读。
2: 是，民宿旁边也好读。一年年搞不出门，那是少少倒霉了呗。去人家门的期间，车子去吞书么的个，我啷么没得什么学的呗？
1: 人家没让克拉西打，今朝们这些电瓶呢，自动拧嘛这边。明明是那团结人员嘞，记得恰恰注意的，记得你这钱是，让两个团团捏许多钱牛一遍。你这天了，让个先把恰恰要用嘛是。
2: 嗯，今年听那说土了清白，跑不起哒，抢死叫，土不哒个乱吃哒。今天啷么啥，你这看啥那招了呗？
1: 开始一片最自动脸皮呢，要卡最要嘛是。
2: 看他提着我的，俺没让他看那生面。
1: 看那生面是看熟的，但是你莫是当起叫，上俺娘俺查明的。
0: 阿妈，当地可比较严密的，现在差不许多。
3: 是嘛的？你先生了是了不？先生的那六间院没多啊，我们家今年要这边，他弄不起多啊。
1: 没事，他叫我差不多的。
2: 阿姐忘了。
3: 不急。刘飞，等到出去一边，等你让王阳明给你给姐姐，提着琼斯让拿了克拉萨给等去接你。
2: 阿勇啊，提着广大让勇给你。
3: 提着。用啊，可是注意的，肯定要那个是注意。
2: 哦，过年阿姆拉这。啊。过年来若王阳明给阿姐这。
1: 阿来。
3: 阿姐啦，看不啥？
1: 看不啥？
3: 年明龙王欢喜月。莫啦，看不啥去？
0: 莫啦，看不啥？
1: 看不啥？看不啥？瞧不起你对阿是多
3: 啊？啊，这些是。阿姐啦，刘飞要是啥多，不过大早起开饭啊，能有人不是啥多？
1: 啊。不过大早起先给谁？
3: 哦。
2: 多什么多解决一下，来着的客气些啥？提醒我的阿姐王那个点点性格了，我做写了等你送去是吧？
3: 啊，是，我做俺是那个些啥？
2: 唐姐，阿姆拉，那几十米多，听俺兄妹的，走，太多阿姐王了。
1: 呀，
3: 阿姐啦，我今天主意的修啊，
1: 我是，
0: 莫来修我。
2: 阿姐王了，太多。
3: 让我那苏瑶多啊，不帮俺的姐，就像有的这路途多啊。
2: 郭母啥家，常不先听听啊。
3: 俺让给孙青爷子不着吧？我那前头克拉斯啥个用这药嘛这着吧？
2: 堂姐，听这嘛这，俺克拉斯个用过什么？因为体育馆的用这没，去让给你若不其他了，你也没肯这事情叫。
3: 你还没花时间，你中规中矩，就没有忙不起的。
2: 王阳明了，阿家三个同学学生，我那满过也是。
3: 这是你的阿姆达开药嘛的，让了阿家月。
2: 我听了没？伊那天天那月的。
3: 啊。
2: 没我请求给俺先生是不要差不着吧？
3: 당당하게 아주 무지 제베. 나 중국대 중사 양이가래 요리.
2: 불레컹 말이. 나 와야밀에 흔히 거부유.
3: 제베. 디안이 나오면 중아. 당당하게 아무나 불로 향고 쓰송.
2: 와야밀이 아주 예의 처샤. 감을 손다 지부르도.
3: 그진 삼지 매베 틀린 롱제 치기베. 기지디야 산제 셰브 지부도와. 권다 레신다면 난카라 사쇼.
2: 오늘 숨소가 용매하자.
3: 계층 말이 난카라 사쇼.
2: 에스게 매바 뇽 크리바. 아무나게 보유네 루시 캄부샤. 기린게 끄진게 잔레레미 루시 조스다랍다.
3: 양카디 그디 양게 체진 할샤유. 카바김네 말림체. 진짜 내말로지. 카디체 마스타. 자이 너
2: 오늘 전에 재밌어 왔어. 타라보. 저 시모도 나를 생겨 내가 때문에 영화지.
3: 기란이 배워 만드다.
2: 쇼비 감사.
4: 디고르센 가요. 데디하미게 잡라사 댐데니. 디나 잡랄 감시라시기. 제장 아자가 지우디게 뉘엽시. 쇼, 네 다워치오. 디팅의 하미니 아시. 나레베 지라. 네 험수 제비.
2: 하미르 제세만 세도와.
4: 센 가요. 아자가 부지란다제 하르보스 네뉴기. 제장 아 강부대 배주 당하면도 당하 요마다. 타는 이제 제여 마시. 야, 대대다.
2: 제시한 겨르베.
4: 인고쇼. 네 아자가 진단 겨시.
2: 강부자모토나 파셔규리.
4: 아, 딜레 우조 사셔시. 대대아. 뒤중에 겨르크 상황 손뒤 절라 대딘 겨다.
3: 산선에 칼마린베 잠지다.
4: 도중아. 암조 상고 싶죠시. 미나 대야 존나 돈에 김민도와.
2: 죽이 된부시도.
4: 녀라라 수르스야 접든시오.
5: 랑게 근데시라 락제케브스기 신규베아. 샤야오진유아, 你也拿不上么的，得得得得，等多的得的。 창문에 아자 인심을 잘구지에 순결다. 등도에 비구디 아자게 모제 딘자 근부 졸라팅격에 니에 소대제 순결다.
2: 철구 여고시 제시야.
5: 딩에 아자게 조회 따와시 졸라팅격에 편도 없이 구유순격 도우제 마시.
2: 도우제
5: 아자게 겁수다.
2: 구유순격 도우르다.
0: 没有了，请求学校。
5: 你身上个棍呢？没我去就买不考试。他这没我去就说是，记住咱给还没考了吧？
4: 那你给上完这，去让你来上完这学呗？俺学习上完这，上完这教学，教学，俺上完这学习。嗯，
0: 学校长的这么念不是可以？没我去就到直面培训所。
4: 俺这么可以教这啥去？俺教这啥？不行。
5: 你咋说行？你若不去个，有效呀，多学习。
4: 작세 마솔라.
5: 디도바비 짐 두게.

0: 자, 갈래 가스.
1: 개요 말이. 나 가서 할 갑이. 군인님도 전체지 되시.
0: 말이. 네. 로고 가르쳐야 돼.
1: 용아. 신장이 고부터 박수다.
0: 요. 고마요래.
1: 캬강 쉬려 당구나.

0: 고부 화요래 아.
1: 겨감나 요래.
0: 장가 새로시다. 아자게 슈쇼 당고단 요르사 님죠.
1: 제나 아샤치.
0: 민두.
1: 겨감기 슈쇼 당고나 요시.
2: 고바도.
1: 데모 누구야네. 디 슈쇼 당고래.
0: 띵아버도 말베야.
1: 슈쇼 당고 말도게. 미 월 마트다.
3: 와야미. 장자디 그뒤네 춥셔 장등 민두.
1: 아, 장춥이.
3: 시다. 연결 춥셔 장.
1: 아미게 짐크기사 제자 짐심 가야 또 샤비
3: 고치시
4: 요 와인 좀

0: 어제 드린 르르제 대도와
1: 마음은 양심 센초 다들 시대 주도 주부 유저리샤 다원이 예면 출락제 야르친제 네바다야 교르치면조
0: 내부가 제대봐
1: 좁게 대비
0: 좁게 문구를 배
1: 아, 기란다도 모스게 마시
0: Tiring a tizu yu la, rang de le nem min du. Che za nye rang la, lop sen chi kanyo che chu.
1: Mune zhbe ge la?
0: Nye rang xie hu. Che ju kan ki ce mu du chi de du. Ce mu du chi a...
1: A le, ge la, ta de yun zhu yi, chung yao xu. Listen.
0: Chang gu xie neng ai ka su gong gu min du. 这就看个前面对就是要的所说开局就是就当前的卡拉提出的民用故事看意思呢你藏吗卡拉塞这点有子马爹不多自己穷不赢的独立几个人却是顿不给把列队内部忙着做事啊嘞却是顾不去把列队却是顾不去把列队阿拉东西难叫的阿拉东西讲不得上叫的个
2: 人心皆爱用事。因为你让谢虎，你个七岁的前面了是的。康医生的退休点没藏吧？你估计得有人，前场来了不？明个领过马事，用不藏吗？凑齐个内部下达的，马赛退休点来的，让你就接不认识吧？日本唐三有马事，前场你让了陈贵下去，退休点内部解说呢啊，内大跟这一边呢？ Rangai Nivadu, Simnu Yuzai Dunji Mianju Chihuxi, Kanyi Sanna Neda Chunju Chi Yine, Sol Nyinga Che Sigrda.
1: Leski La, Nyinga Yesu.
0: Shangai, Lopjong La Sunjui Dinti Chiga Yuzi, Nye Rang La Chagashi Chiji, Nga Re So Khe Shui Ki. Zibxie tangshi deyhu, nye denki je xie tu ba, ran tabudu tangshi mudin je tunyu yo ma shi.
1: Gelang gelang ge, tundu xie la so jingu yu shi.
0: Tundu si ka sigre a, so kingi si xie wu shi. Chimishin numda, xinba kanchi min tu a.
1: Kyo ha yo, gobyun ge tongbi na kabkyu nung shi.
0: Azi azi, tungu ma shi, kala sa ga chin casu. Ran, dogu de xie deyda. Azi, di, lu ya ga tu zu, do si rin cha xia.
1: 你要让谢我村庄够不了苦瓜降低的许多啊我那人的行动还不是多都要给搞超越和许多给了大悠悠嘛当当我多久了谢我啊多那值不是的既然给我是东地震那样也应该准他还是说的了啊哦啊这米奇龙就接不来你们都龙就接那个阿友了
3: 几岁不来明年谁能干有了明年岁不来没什么谁能干有了的哦
0: 是你也这里让个七个老天地退我一套这么是不是可以开始俺来到死地了对的对的让是对的我那个不起不起真累死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그랑가 제치디 야오스티 단도와 소스타 여무도 톡 제브다가 샤르위가네 사용기
0: 리고에 소게브제 사야 요리 따스시다
3: 샤베도 두르샤 만달레 추즈니라스 드리기리
0: 니엘 메차스단제 고 디네 메총르단제 딜니 추즈니 닥다르다
1: 그라 디가레 스미드브르베
0: 풍고 칼레 메자랍상시 니엘레 게브제 조르다 신교 게브디 방야르샤
1: 사야르
0: 요리
3: 마솔라 Di sung mi ri, xia di luya di chim se ri. Yine se ne zhig ri, se ri ju de yung ri.
0: Ri ri ri, so so.
1: Yao du, yine chim sa bishduwa, nga tang do zulu da.
0: A zi da rang tong ma ri, de cu zui da.
1: Da mungu si de min du.
0: Cu zui da, zi
1: gila. A zi rang
0: tong yao top dan yao ma ri.
1: A zi gila.
0: Sung mi da, si mi jibi yuwa xie xing mi du.
1: Nga ka ka handi da xie.
0: Yung ma ri. Ya, qu, rang lu hua, cang u rang yin da. Tang xin bu din zhe, ngu ne, rang neng xing pomo yao din zhe ra de wu ri. 你是不是你生日的话呀呀呀
3: 민도 민도 민도
0: 저도에
3: 저샤
0: 오늘 민도
3: 야 장치 뛰어
1: 어찌 미소 찍시다 샹푸 제 민도
0: 진짜 심벌라
3: 겔루라 계란 게 당신 못 이제 고이샤 계란 가 잘랑 오네 저샤시
1: 嗯，我谈的前世业主人。
3: 那，人家嘛是。什么人的子女？我能写给培训明年的这上上届的幼儿三名的嘛是。他是。嗯。既然写了，所以肯定得读，咱都马来亚，现在天冷，那就是没着。嗯。大姐，不啊。你的这是个面，光顾自己写到哪？写就行。写了，所以肯定得阅读。
0: 现在的点点能带有吗是
3: 嗯考中啊嘿嘿是不是学的别瞎想呢嗯他是不是你这规矩我有人过高是吧是吧他都你俺们来也看了所以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0: 你给他通知过你是看你的事啊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경아, 요야 산다. 제주 내부니 착수 제도.
1: 샤르교조 람게 엄제츠.
0: 엄지고이라 사주 나가테 겐줄라 페무소.
1: 제나 조르다 조르인 쉐바 우딜랭게츠.
0: 군난 총도 대샤.
1: 제나 엄지신다 세가교.
0: 엄지신다 민도. 디린 가라 세비나 제주 간 사주자 내문 굴레스. 레게 뉴로시기.
1: 모데 라오조 고데 안네 조메.
0: 콜 저와 제도 민도. 지루부도 니고 차스카. 진인가기 유리자가샤. 교마제는 람사시야 이거도 자르는 거 피다 좋지
1: 아 띵
0: 진짜 그제 제래
2: 엄지시 맞아 수저 숨미게 맞춥 신매베 돈도 세제 매세베 맞제 돈도 갚게제 쇼르긴기 님부 유부 신매베 아
1: 쇼르긴기 님부 유부 다 맞제 제유데 녀라레 세르 신그유 돈스제나 겨우 저거를 삼죠 이다 이다 그래 제죠
2: 랑 더 대시 되다 민각 미상매 규린구 참여 제봐 니에체오
1: 아 나스니 딘제 지구 유비시나 집제 당기 줘도 뭐 좋네 형이
0: 길라 딘제 제 샤주나 도르베
1: 예미 짬 뭐 도 롱차 요 마다 와야 다저
2: 喂
0: 어디 길라 진 딘제 샤지 용구르베
1: 한다 세븐 한 통금이 또 어떤 검을 주었다
0: 어떻게 잡아실

0: 계속 가쇼. 진구 가서 봐. 보빙 암라기. 로보트 니고 차서 가자. 좀 더 그렇게 쳐보기. 샤준 여지. 진구 가니 봐. 보빙 발라기. 대교 그 축대 내 손자. 그렇게 인과 여지에 그렇게 쳐보기. 샤준 진이의 로보이다. 진보 간탄고 고빈이 닝강기 준제가제 진보 선보 선사 유리기 닝파요체 거주체 고기 료페게 나다 로조기 조빈고라 시작주치 원야민게 정대체야 지라니그레 예소어디 예러 독세체 지메게 대사당회게 지지기 저후 코페 샤모기 대습도 다치 교놈 야구상토 보시 디지그레가 나다 야는 로조 시작주 차수 체초 셉시 송해
1: 这是。林北林杰比我那表示的。刘飞，林北的要我接种的啊，羡慕多。你还吃过吗？我。长得挺俊美，你心贵。你脸看起来挺疼不得的。他的名声你就算啥？我昨天特别去那边读。你心贵，你也他了，他街上雨伞打不行。 이래랑 쓴데받지 마다 老祖给 让民爹给我嘎嘎当兵马지
2: 喂嗯咱给用不得喂喏落地去能大有吗这次连给你住木头人各地队长给俺出去用得喂
0: 想就想吃就行
3: 去给不了你也算这酒了

0: 정과 예배 되어서 야무수시야.
1: 지지 지역의 담무투에 대제 인제.
0: 내부도 배지 정과 예배 되어서 배도 간주 대제 인자.
1: 장게 내부도 인제 돈 유배.
0: 재송 지단의 돈 유배.
2: 경아, 경루라.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주야 쓰든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고비 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겔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보 다투스나르 쳇제데네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르 쳇바규
3: 조호도 생비 다이네 주두코는 깡빠질게 한국 셰베코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3: 한국이나 야고스도 와. 티브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 가코네 레바 있으리. 콘체브 메고.
2: 콘체브 맞다. 한국 차라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라 광니기 대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도 와.
4: 波上的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族古音呗这追椅子他扎苏扎农旅追椅子恰藏语呗通胸吉培育音阿西扎迪诺耶稣追子音亚这恰藏下扎干不恰的小子国亚的苏干红的国巴布的藏木马大萨切这张罗吉帕追扎追的培育西的
5: 罗吉帕追扎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了你扎长的是的你也过是的样子是的是的但我觉得扎追扎弄的你那路里也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去多的罗吉帕追扎追的扎所以我那样我都不是的扎讲讲的行子破过这见清不多多多扎干不打出去没有做难的了见不多现在扎追的扎所以我呢罗吉帕追培训那种
3: 因为人工刚进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了国定居的过来这么个刚你演员在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族国音被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比赛一年段月在团结七落七巧那人问的是呢你在要搞不起大雨接单的人也请啊罗家把追横国的困在日子大家用的我呢刚来是他看不着啊
6: 我看不开别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横过的困难节，恐怕可再艰难，干了还艰苦很多，对不起不知道啊。
7: 俺是南区军人，不是南区的一个吧？俺那个罗家派出横过的单兵，横过的梯度不有一张，去说可再难，你干不那个民族？
6: 你那个那些公部门会讲个这些呢？罗家派出横过的困难，刚过杨国杰，对不对？找也找不着。
0: 公布个在叫那干部干警那个名头，
4: 得罪他们恰吉了官，也他们顾不住过来追米鬼。
8: 罗家派出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族国音呗，
4: 这追椅子他，扎苏扎农捋追椅子恰脏月呗，
8: 通胸吉培育音。
4: 是，扎的呢，也是追子音，也这恰擦下。
8: 扎干部恰的，小子国家的苏干红的国。

0: 바쁘 대장은 많아서 지금 제가 로게바 줄 짜줘야 돼 주시다.
1: 로게바 줄 짜줘야 돼. 오늘 야우스도 뭐 망스는 게 짜장스도 예 고스탄 양스스러스 차스.
0: 난 어제 짜수 짠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배네 면서단데 망고 열어봐. 제가 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 돌다.
1: 로게바 줄 짜줘야 돼. 짜서에 오늘 야우도 짜장자다 식스 포고제 제청도
0: 또 짜깜보다 수주 매매 전환되는 재미도 재산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1: 로게바조 페지나로
2: 김을진권 감직라 과자당 주주로 우이 현재 서비스 경황제 감직라 과든주 등굴의 재미고 감니 연여체 광제 과롱업증을 고타 고소를 고인배 통종직 표주의 통종 최저낭내 닌듄낭 뷰제기 내던 유체 현재 칠로 제촉

0: 춤 든대 신발아. 어그니 올라 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 해. 미마 오 든대도.
1: 토가 두게 미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닌다 쇼가 쓴거 신부 써주. 돈도 좋아 신비. 차 쓰면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캄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투 소기 진우 직도 되비 숨 직도 되비 내유식 인비 매균 튕라부유
1: 아 대작의 몸이 띵엔 지시유다
2: 기지 시다 통순 이버라 최세 기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순 이베 계지각도 로규 괴람 계르기 테니 소식 계가라 대작의 명의 배경에 맞고 유마세 자자게 내주 튕시 중재 승유의 대바 튕시
1: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침범민도 매균쇼양 제마 저톱들이야
2: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보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 계시 바케총나 시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보 시동당소
3: 안수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쥐티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내 죽미루
2: 미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죽니 미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윈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생 미포바 제도

하사 기주 오기 동료 냐베 총소 문제기 냐베 오자르듬규 망부여타 계급진 맹유미링 내슈샤 꾸주샤 주탑수시자 차유 고제타 고괴기소세 태도파 계감당의 내념도타 준바 총소 등이 남바사르장의 토니 총십 타르게 동위 리젠 사르바좀 텐디 여운 편촌 리젠나 준바 총소 오자르 댐베 소화시와 잼비슈규이

0: 年纪点别露着汤着呢出家腿别差不多我送过处过去下着铁特库尼罗切东送家他个红土准备鸟吃有人年纪出呢杀送切不行娘子把这个在家安路就用为没那么点不存在有了昨晚米汤人就看西对娘们土别水军人也是讲义卡多南的大大的天尼下周去军土了把它起来为特别是义下周你听给你托家的车当天村队散步是约不定面对他扎西别大宿住他过去的人去这从扎桑给了你大大的浪的下不准你吃一遍连根汤土浪的他家他把这里你的我准备过这的你哈斯汤彭中所插端起你都接了准备重组孤独下桌了准备过这这边明大呢杰克准备我们人的学校给民宿那住院军部重组第一破浪军中年东六年子零年点被水军体重组是隐形娘子年体重组也解决娘来及水军第一不接头的牌头空铁球给约定破障不大的敌避难团可以年冬就住了我们人的学校给军军部这是扎桑起来的解给住银边还不起来准备孤独下着军军不恰有
1: 我们其实你们可能做但是就孤独所以可能做的协助可能就吃不起我都接受您的我们就帮忙做你的专门给你的把俺师兄给帮着的给我们人的学校写的都是我们的大多数人是来送第三年娘俺就把娘家里里头俺这平年从头到第三天节都是过的操作那时间段啊俺也蛮羡慕的吧俺蛮羡慕但是都这边用嘛旁人家学校在这旁边军政的人家们就过个意思人家们就让旁相应的部长把两个军政接两个所以给人家直接按顿我的楼不着小娃娃死
0: 第二年该扎学别给他们送去给居住引起军部重组的你秋秋的总体他是几句红王的人得不出恰有陆剧套度三百美币个不出张不尼南街堂找我罗格堂他是我的军舱接班的孤主天马尼度绝过钱不恰我是我们热过的我的我是秋夜每世纪三个通过配送错班的初度见证起恰见总不堂体外年来痛苦配送错不恰有每到忙不得的错对钱干脆孤主爹爹娘子呢错得不起体育人不清白军部重组协别名扬铁达的套又不行
1: 今年孤主的没有学过感到出破热的出来着头也没吧重组呢拉萨恰恰那里烟云出过生活在中国就出不上去就罢了看你是这样子出现在那样吧反正过过来定就过来可能特别陆军那间过得当龙年总在清楚但感觉孤独协助的恰恰呢但龙激动松解的去孤独的同情写的感觉是你们感觉能不得拆住过去我们都拆的感觉是每个拆不住就孤独的给拆住去说孤独等等这个过给拆住去忙做了忙做了一样等等都给他们都
0: 雨铁色去雨铁没那么说孤独的你用你碎杀掉钱没过陆剧套都帮大米文章除个阿学月别念铁孤独所在你除个整个配备创作铁米勒的米勒牌机错位电视仪随军起孤独你亚公啊心中套度怎么出不起意盲学术没他们的路呢长不着突击有天个巧平壤教中的女美人的学校的军政部你们金山的团战呢 차도도 징가죽비 링네 사르도 튼세수 교류
2: 먼저다 땅땅도바 피도주 구드나 피엔데 차오바 님도바 이놈만 난가다 유놈만 난가지요 봐 난가 떠보지 난가데 중제 안 두든데 매 차오 셰첩녀게 두든게 띡제지다 셰첩열 쇠오고 디메지 간조 두든데 충우르단잔다 정시 순간데 쇠지 녀만 간조 고아 첨부데 수두 잡모다 신인데 깨야지 이야기 바꾸지 다들 등산 안주 춘주비스도 좀 대약박에 미 춘주스는 소통 먹은 약박에 춘주대 소문도다 말 룩박에 간데 버지 룩박부 저비요 보면 너로 뇽무다 구구스에 뇽무스다 엔디 간데 룩박부 여지 엔 소도란데 제다 지구 직장소 엔 박부대 룩박부 소단 소로디 고 체무다 소단 지구 직장소
0: 공기 인테레 저지 제베 규제 멍시토 더돈 초조지기 내림 규티 고추 중종기 소재 튼재식 신의 소토비업시 박배 캐주를 신내 사두 니회와도 감세 신의 카도 갈부 고추식 초비
3: 어디 수사는 아니 만나 줘
4: 아니 만나 줘 전국 지역 어디
0: 수준기 준비 고제 망치와 추나 방바탕 깜바 니바 책바 셈바체 레리 마부 규교시 규림 상마라 수준키 락시에코나 주지유 준비 고제소 제티로 규장 불제 뒤로 바르 쿵티 척배 세수치 어디수 구주소외 규림 최도 구수 마불하 여부탕 락시부츠 토란 조알 토아니 삼루초 숨첩게 당디 고제 너미나소 수규 삼루코로의 세수유 김자난키 소간충충 규니 타파르도 양유 님의 기계니 코베 진보 트리인부 왠장타자 중부탕 부 사우제 상마 님의 기주 차유부시
2: 피주스도 좀다 곱셰스도 좀 사죠 가서가 점도이 난다 도바이 난다 돈바자 지금 밀레바자 지금 남상하고도 준바 봐서 용용지에 문제는 저걸 네 준바 피주 봐서 남상하고 그래 근데 얘도 줄구보도 렘이 여기 여발 니슐학도 지 여발 얘도 줄구네 리강 项目대 진짜 안도대 단데 렘 무슨 한 미겔이 여발
0: 준비 고외 수준 전세니 조고감탕 점쿠 저구소 균주 고외 전세 임부탕 지수 구트 충중탕 하면 봐서 소재 전세 가능 제유부시 수준 소재티 멍시토 님의 총래 교구탕 정리지 리모트제 송제제디 믹세티 고외 전세 망고 차르크 제유바 마세 총샤기 교구 실수 제도 악수 제초기 유바탕 다르소 제외 포묘 또베탕 뉴쿠 뉴랩 롤레 쿵마 별함소 꾸체 니가 주타 짐기유 컵규탕 겐차제 규상마 바사 메바르 멜로동차 망부여진 준바웨 법착시 심슈 첸부 교체치기
2: 땡이 달도 와래 시장 보고관 링지 보고관 스냐도 소 제동 제녀던데 바주주 띵단제 수고 먼저 잘라도 바체 문장 좀 봐봐 땡이마 있는 안저 잘라지 총아 주되 개와치 개와치 주된 줘와 주된 뒤 좀 주나 루뒤 좀 만다 추퍼레 팔네 개와치로 보고 주르는 알 개와치 알냐 보고 다든데 등산미 때부터 나가 나한 과도라네 주제날로 즉 주도 좀 내려라보다 다 때부터 시주고 단년만 강구스도 좀 일로 마부제 도서 장된 저 연발 다단데 살람이 연장가 디제젠 도고 장무 소송
0: 니말 종리네 요거 주기 나도 저러다 준바 총주 리네 요거 폐제 동교로 로교로 차지 공 하세 신된비 의미를 담요
5: Tirinkon lese shindebe rishu rumi kyanga yombri.
4: Tu shanjibo. Tu tina do rogo nambe se jenjibo. Ani
6: shena, ani shena.
0: Nime ringe chuse tobo mebarte. Dige le dyunbe, konta nyamdu rumi de kyang yobri.
5: Hasa chonggege, hasa shindemba rimingne rinpo sumli ya ye xia, rinpo mingzhe wa xi jie, so kyun qia ge qie xi da, so kyun qia ge qie xi su xia, tondo qie xi ji yue bide, dawa ri ri shindemba dam jie, rungwi zhe ya ri xia. Dingzhe qie jie jie su, ngui mi rinne xu xia gyun zin da, rinne sa du qi gyo rorom qia ri xia.
0: Baba nye qie ji, chu jie di, nye dong zu bie lo, 总理 请安你们了给我切不行人大家热我托不明白爸爸出借给你们得罪准军土给你们你都你走松了中堂重给了总结邓伟堂师兄提醒江苏培教的天莫别尊我全部种族定义 나바사르캉토치용네교수세유디응은체기인듬접럼부다자눔나숑람토교루여바탕세슝기망위테네럭교르체바디초미소지차네캉바사르캉겨비율라니메응은체기기초저신다웨시엽여베캉바첸부식겨비여바시다자콩야 从最难给女美人的学校的军进本你说这批车体准备过岁了这批军进本你来个第二段中医教授们也用的把它说是车的车车的车车都是你们

0: Smolik aku kham sa na singa kyun shin gyu ze thore le se na she she chung ba ha jang ge ga bu chung ti ri le se na yi me na nge nga zu le ro tin sin nam ge la den ji shi yi
1: nam lang ji as kham sa
0: ta ti ngwen de ya yi me na kina chen a na zu du nu de chen chu li ya ngwi mi ri ne ko le ya pa le na ga the do ta du se be gyu rim na lo le ya pa cha ge de shi do
1: ta pa ja se u shi la chung a ji ta de re se na ta du nu yin ba ji ja su na nga zu ngwi mi ri ne shu xia ge zu zu bu shi la do ba ta be se sha su na ji ge na zu
0: 발렌티오 삼상기 딱내서래 럽존 제도 삼도 기운기
1: 그래서 딱이 가르스네 오늘 양자를 주주를 야 뺏어서 이 첩첩시 우리 가르스네 딱이 나도 또데 가르스네 아주 지기 미리 튠지지야
0: 시자
1: 전다지 봐 딱이 가르스네 아니마 민계럽네 제안 조표를 주 다를 다지 아니 지수 가르스네 아주 그래도 되지 말이 이게 삼으로 지기 개주 때문에 이제
0: 송제세
1: 다들 가르스네 개주 때문에 안 단대 규제가 남부대 지 차대도 와
0: 아 네네세
1: 디가리아 지세 유 지기
0: 시세 노규딩 좀 시라도
1: 시에 먹고 시라도 다 지네스타 지고 이제 아 아자니 인데 저 들에 커도 거기 균제 먹고 게 근데 숨고도 지세가
0: 좋아 제제
2: 야로주룩라 샤샤나 로자 나가타 정한 잠지다 델라 켄맨 뮤직 동제 주주 요리라 디나네 또 로자 정한데 가려서는 띵띵 자와마 자와마데 다 로자 되게 군돔 챙기듯이 네 야닝 니시 갈리스 니시 네 보아 니시 트링 니시 히브르 마시 픽도 마시 영화 마시 네 참조 강하시 여기 들란 더다 요리 엔 더다 들라야 켄맨스 엔 두스 야로주루 스텐데지 토히 요리라 다 파르도야 롱어 죽자하게 로기 된게 된데지 레라 다 간저 뒤균도지 다 수로 광바야 또 상에 갑라야 예두라 사잖아 예두니 얘기 요래라 예두니 나네 예바직다 뒤바직다 간저 제바 본다 기획에 제바 인 예치기 본다네 신에 인 고마숨 세질라 어머 다 뒤바 사직다 예바 사직도 스타 예두 잡네 잡네 또 상도 요래라 다 안에 다 파도야 야로 주룩디 윤진게 림바 해야 시자 단다야 강한저게 마냥바 콤비시네 딘데지 규반 딘데 요래라 다 단데게 요래야 샤샤네레 아 게득 중일 하드지게다 아 모스데 야로주득 데라 규반 진세 로자도 조이나나 소즈게 조야다 도저 참말로 야다 간지 텐네 야도 야지게 안에 딘데지 나 히요래라

0: 아자 되기라 다 된지되라 자료주주도 지제 용서를 근데를 쳐나
1: 다 근데 쉬우래 다 난조 단대 안난조 다 수비기 자료주주기 수근기 빠지다난다 도도 좀 말씀나 뱉을로 가르샤 다 진년 안난조 리네기 갑종 띵서부 요 마세르바 다는 신단난조 어 민계름네 다 봐도 이미나 나가면 내소 다 낭스다 편조 바라리야 리네기 종 다 데르여바 나 뒤토네 진네 미리 튼지 마세베 다는 신 중화 미리 직통 속에 두시디 두저간의 소용도 와
0: 제도 바로 시작
1: 감사 드리우네 뜬지남 게게 워주체 규제제제 다 팅기드네야 주윤도 삼바 아차 추보야 추비 셈사지 요스도 와기라 다 추비기 셈을 쉬하게 셈을 사야 세심도 와기라 다 특유한 나주 소에 나체 있는 셈을 쉬도 좀 망체가 송세다나 예지 봐 다 나주 딩이니 바라리야 만자외 차르시 카르이나
2: 어 옛날에 딘데지 만주 벽이 다 규제기 루주스나다 규제기 럼비 토래야 조조 당기 지난 거 숨은 날씨 안도 규제 생기디 미리 그 초에 졸래 아니 정주간도 탑도 쳐벌래 중화지기 아니 지 미생밤 소야 통말에 있나 만도 초와 깨담 자지리 니네 호름 시기 야제 중대 아니 미리 그 생밤 소야다 조나비야 어디래 아니 갈리 갈리 리네 그 남바질 규조하디 당가라서 뒤고 부줄선 나라 중이지기래 도조 연대버지리 디 나로를 추비 셴마세야 디 다지 지난 숨은 날씨 안도 시에 당기기 범위를이야 셴마 쉬고요 딩도 다자 원접이나 만조 셴마사가 다젠디 타니엔디 컨데스 제설나 지르 통망 만조 벼려야 딱게바 야도 롱어 동당 망보 군르네 아니 가르치고서는 만조치 에 다 벼카와 강제기 조안려야 미르기 초덜레 된제 아니 응원배 다잡제 지다 소야다 아니 부담제 릴레진제 지다 소야다 보모담제 롱르데 지다 가야 진제기 가야 남바 다파주 직제 대바 진제기 남바데 칼레 칼레 칼레 규제글은 불 주치 연구 진제 차윤 거래 디난로레 안조데 가르쳐서나 보면 지기 아니 조접 조체바 지기 아니 샤브르루가질이야 셴마스고래 자다 디 안조디 터진 디나래야 어럽스 부직마도 가다 찾아 보면 쳤는 거여래 자다디 가르서는 천국의 원에 아니 뱀의 그 루아도 조체바 송자 들려야 아니 가르서는 셴마스 쉬어래
1: 레세게 라토세나 다 아마 나주 셴마디 자나제 가제 시소
3: 같이 잔제 나랑게 잠네 구주 고쪽로리 구주 고쪽로리 전에 장부리 당한 두 팀에 긴고 쭉쭉 접게 되어리 쭉쭉 접게 되다 강가 체리 된조 전에 안도 충이 된다는 티 슈크들 긴고 숨기 슈크 셰 안도 마심 충에 모두 마심 창마 탐제 긴고 숨을 때는 안도 이제 잔 원 이제 충부리 다 긴고 숨기 나래 다 찜 슈니 체리 대사소야 다 찍대도 되다 티티리 로 제주 캡시 공로 제주 캡시리 다 드린 양궁리 대범민도 뉴시 겐베게 페톤 마소 타디 등아 로 겐베체다 니 겐라 지키라 제텝자치 뭐 든지
1: 근데 암라게 소야디 카사 수수 진주 슈야게 겐라 저바 어 레스 레스
3: 뭐 든지라 제다 드린 겐라 페메도 잔다 안주누 직 도르모르라 지다 후다바다 장아라도 부부루라 당가라도 게임범 먹고 다 내 로 죽주스인데 미 샤저여르 다들 다 충은 되게라 라비에게 직책이 소지 셰드니 다 멘제 기사 친부인 진제 체단 당가주 후다바다 진안주 머시고는 케라주 후다바다 좀 아승에만이 룩즈 룩즈제 직칼레지와 직라우가제 하딘산이 미 지조 공비진자 직카와디 유다 디난레 소수다 아니 콘주소스 초과 주요는 아주 세만 초과 생기지 티나라 누스 심바보다 소수다 대시에 드리다 차피에 드리스 땅 콘주로 캐나주 충해로 그 종주 아서 딘데라 지고 가면 이제 저 다시에 든 자 전부 휴지를 넣기라
1: 또 드릴 고급디다 딘지제 분부시 따는 게

0: Bola gungham sa.
1: Gungham sa.
0: Tere kugab di da che che ngan zu da nian xie si xu du zan ba da tu gyu ima na na zu dem zhe ge zhe gu ga le ya da neng go re zhe ba. Da nian xie sa di yan yi lu gyu ge gyab chung da de kuwa kan der shi le gu na zo ya ngo zhu do du shi na ro na.
1: No, ni su. Da nian xie si ngay di u na chen ya di me wa yi na dem zhe da dem zhe ye ya u shib zhe che wu som yi na nian xie di me na ni yo ma zhe. Da yi di zo di mi le ya da da dem zhe ge da kan da le 탐고 중심만 세웠다야 니바 다디 고랄 가시 토워적도 요리 토워디 세웠다야 숨버디 고르고 세자야 시버디 야고 주인이 도제 세웠다야 나와디 이는 강고 소소야 안제다 주인이 아니 니에다는 세웠다야 아니 딜레 수도난 주인이 수도난이야 세웠다야 내 주 구주디 아니 심준한 주제 아니 심준이 쳤다. 딱 이제는 따듬도 약 시작에 되게 약했잖냐. 가서 심조리. 아마 대니 따듬이 설치장 얘기를 봐. 도서 높다 때네 니 설치장 장도도 로다 캄도 돈도 약 위에 봐. 이게 거리 반동 만동인데 거리. 게 마세베 이게 탐고야 수시다. 수시 때리고는 참주 비우리. 딜레 주장 때그러 봐. 주장 때는 창주 표. 딜레 정말 대시 때그러 봐. 정말 대시 때리고는 대주 표. 아, 딜레 아니 시도 때그러 봐. 시도 때는 독주 표. 아. 근데 얘가는 전에 아니 전에 아니 뭐 진도는 있었어. 아니네 아니. 랭게도 뭐 담. 아.
2: 세상
1: 가가 최고 표가.
0: 네.
1: 정말 다들 봉구 초등 때는 봉구 초등 때는 신 받쳐.
2: 我说吧，就我说吧。对对吧。大家这样子，地开了，家里居住地，那开了，没得囤积起来，对吗？就全大几个意思。一点，我就对面通差不罢免。但，我就把那个就确定拿落来，俺没得囤积的呀，这个，对这毛主席，南国毛主席，俺就别想啥什么，家是公主是吧？家是公主确定这样是吧？对。这地，俺就家是什么人家说了，这个俺把那个就当起来。嗯。
1: 你记得吧？大家记得吧？哦，对呀，俺是记得呀，特别是啥？记得吧？没有，哦，对，这些。嗯，我等那一个空乘南国前面东区，我们那几家是谁找的？培育考完证了，全家送进岗位，人家说等他呢，是吧？你懂不懂？啊，俺是假设当年台北的，包括龙浦高铁、沙田区，没啥来钱啊，有可能的，如果连着进了都，咱们顶不怎么用了的。
0: 我也没了，他管你，他们现在等着车上面。
1: 哦，不急，罢了。啊，可是俺都是那么几个，他肯定收了，那时候年限过给，他给你们车上去八年前多啊，八年前都上吧，不拉他们过呀，过呀，最后的过。我了，东家去，东家去呢？到我上去吧，去了。你东家去哪呀？工资还拿？那人家的收入为么收呀？还拿？这这过来的，工资，过去有嘛的？
0: 你跟下边的马上弄，下边要么就是你加加姐姐过去我嘛。啊，真的。就交了古松学员呢，接不就古松学员呢，像这农务、农业这些家伙都好多干了，这就还是当家学的。啊，那农务的兄弟说了吧。这里不那个，苦个比当团结姐姐，俺做同不起，真的个。
2: 好了，说了，说了，说了。我那直接干了。这都把那小三三的都还没过去。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링티규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 방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디에 니가르니 규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비에 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벽이 등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기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몽시 등도 주바타 사드 겐강 프리오 초두 송종의 숭능 겜니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댐비 지조 링루기의 변종 사바드인지 베드 후다 체규이

0: 시호. 마님도 민망하게 부르시다.
1: 감사. 기랑 교수의 시바 가시아.
2: 치료 쇼고들리.
3: 드린야 쌤김도 가보시다.
2: 당구대 비아제 카방아브네 카가자 암저 잠푸시쇼
3: 가셔서
2: 당구 남지 계획인걸 치료 쇼진게 앵아님도 민망하게 보이시기 내 유효어져봐 댄댄쌤 기부 중요 마시
3: 알레 제조 출구민님도 계약하고 요마르야
2: 갈사 간다 뭐 기부 중배시고 댄댄 애자르 애자르 용제
0: 계제군에 레메디 왜 그래?
2: 남네 예비.
0: 저. 민마지 봐줘.
2: 알레고다 알레고다. 사가 주제메 닐슈시. 나도스네 쇼랑스와 조유. 사지에 전용아 나고 와.
0: 베드 겹제 대우유.
2: 진짜 맞다 지저. 나디진 수부 대우편민도. 수부 대면 벤 나서자. 오늘 겹도민도. 예예예. 치료하더니 맞다. 들어 맞다. 치료 내 쇼팅 줘.
3: 야매 됐지. 돌아래다 다가기도 이미만에 가지고
2: 야 치료 치료 치료 수수다 여호
4: 신도 있어다
5: 응 양가질려다
6: 응
4: 려려 다부더니 부모값이 유매 이내 다드니 세프시엔스 나랄값유
5: 정려 대시되다 근데 좀더 잘친두게 정려
7: 그렇지였어. 네 바치세요.
5: 가로징네 레어제오르다.
7: 단다 가로지고 유메 삼등교희.
5: 네 갈스래.
7: 저.
5: 갈래 가수가 직종으로 제아.
7: 용아.

0: 못해인다. 못해인다. 못해인다. 못해인다. 못해인다.
1: 개업도문도. 당원의 개업도문도치로. 통도 여비는 나 차시다 교바. 치료 역허. 사탕 니네 대대제 계속 측지에 시험소. 다오는 라디오 니도 흥도 왜? 영화 통과 지구 열어봐. 치료. 계란이 꼴 가실 시켰다. 지샤 야마치 가시. 야구도. 치료. 나라니 치러 참치가 두게 아. 저. 저도. 저저저. 아, 참치가 저. 아, 저.

식스 망을 코리아 때문에 남미 대전이 심도 갑시다기 7월 小진이 드린 인간 명말 집제 탑승과 돈도매 집식이 왜 다 돈을 이제 되나 나 죽인다 야 피해 파셔다 알아서 잡자 봐

0: 홈지 라섬초 카리움에 영니 그레스친 시그레
1: 네 섭다나조든 최다 장미 제베 냠뇨르 데비너 포멘스마사 티신야 카부리 야 인다
2: 네 신규 마치다
0: 야라 아주도
1: 캐르데 같이 가요 봐 마법
2: 말해 말해 말해 어레 남자 마시야 면시 마시다 키냐 가서 드리야르 아니야 뇌이 포미스에 보시니 아무도 이렇게 말해
1: 야 마법 씨 거지 가 한 미들이 씨 여자 마법 씨 마법 씨 거지 가 마법 씨 여시 마법 씨
3: 야 조시
2: 니고 나 치즈 다
3: 조시 조시
2: 말해 다시
0: 이송아
3: 이송아 구조성라 다리 있는 미디 지들레 오늘 깨닫 주의 거대 영화 등이 벌다
2: 괜찮아
0: 육쇼 내 수도 니에 다시 세워
3: 괜찮은 게라 난다요 말봐 내 수도 너 남상아 수수나
0: 용아 야추
1: 대송아 야추
2: 괜찮아

0: 나무네 기루 냠에
1: 와 기루 냠 그렇지 미마 자약 치도 네 내가 숨 차 주유 당당가 속을 아르켄 팀도 또다 라고스다 더 될게
2: 견자 자클레 가베 인기리
1: 이네 심딩네 라기 해대도 유 녀라 로팜 좀 해요
0: 당기랑게 가로리 약냠 유스도
1: 아지 제디 이거 좀 라뇨 아 미마게 녀라라 키마르데 가로지야 나 잘레스 다가 냠냠 쳐야겠다
0: 어
2: 왜 리다
0: 응
2: 클라스 기로 봐
1: 세균
2: 님도 써
1: 형아
2: 어찌 舍得 알아 저지 참을 채도
1: 진지제 키 대비도 또 민 신부 예비체 비르체 나와기 부여래 야 아니다 걔라 대 좋았다

0: 카리 생진 초다 갑자기 쉬어 중에
1: 갑자기 계셔 뭐죠?
0: 전 같이 해서
1: 라시다 근데 쟤는 미지를 갑자기
0: 근데 쟤 오지 마타사 레미데 갑거지 디니에 경을 내 먹거지 미디 니가 진다 따와 켜는 집어 마디에 비기노 님도 집어 차시하네 슈고 도부시라 안 연그지 최장 경을 내 먹어야 돼 개심시라지
1: 저 슈트킹이 능신 수월 봐
0: 아다 라우슈 경을 내 말려 그네 투 마지 가마갈 투샤 알랑 언니 거시에 먹어 저디 언니 내 수 적 마지 니 거 처음인도 장 가봐 매브제 야미노 땡킹 민도

0: ngē gyōngu shirā mē. Yīne mēn sēn lēm nū mō shiōng. Ngā nōm kio kio bō tū tōndu, lām sā pā jīng jī kē lēng mō tō sām chū. Tāng gō cēn kā nī kō mō chū lā. Tī rī gōng sē nā lē, sēm kio nē mī tō.
1: Zhì liǎo, nóng kio qiǒ mǎ rì, ráng qǐ dàng dì zhì bù rì. Ráng pǒng mǒ qì sòng zǎ, zì dòng tiè lè sǒ sò xì rǎ qiǒ rì, ráng nòng kio dì bè dì zhì bù rì. Ráng gè mì jì lè qiǒ ngè mè dù, ráng gè làm sáng kè mǎ lìng zǎ, dì zì dòng dà, tàn dò sò sò, tì wè shèng jìng chù lè gèng kì bù rì. Ráng gè sàm lù tìng zhè dàng bà hà kuò bù yì nè, dèn dè sàm xì qì rì.
0: Yìnè 이내가 기부큐미도 진초게 넘겨 토너니 나 대회 기민도
1: 다 근데 저제 기부민도 기부민도 기부면 다시 와시 잔 기부메디 미데 가부 유브체 닝지 유베 다시 디 가부 유브 세브즈바 다시 티좀 쳐 마시 로가치스 지다 시요 마시 잔게 탄데 치고 야디 미대 경험을 못해 망자 싶어야 되지. 캐시, 디 랑글 레일 꿈에 미대 인어, 디기 탑탑이지.
2: 하지 이따라.
1: 마기부 제배마도, 쌈나 가서 기대요 좀. 주스타 계셔야 매 마기우.
0: 나 좀 매.
1: 잠발할 수 있어.
0: 시앙중매
1: 티프다 디이네
3: 갤라 냐시바니라 범사드시 화지디 개치시디 정그제 파시에 혹시 미니 님도 저하게 마셔서니 쓴나르 가슴부유메 순신 그래 최자 가위에는 어 카사지 세우시에 혹시
4: 최자 小金게 看你 멀어지마도 아자 정려게 캐린민도
3: 진짜 뭐지 자자 그렇다 한군의 가위에는 바 로고 침부 카사지
4: 谢我的卡桑我的因为我的结果的也藏不起来用这个的啊记住我的卡桑没马车说不得有这娘们特别卡桑拥有 내 드네 제가 좀 제가래. 내 뭐라 기분 좀 그렇지 않은 사람 좀. 내 가는 없지 아. 아.
3: 나가 나야 마세. 모두 돈.
5: 제가 다시 또 요 말이. 산들하게 시합된소 미수연이 하고 되고 요 말이

0: 자식아.
1: 걔나가 기초를 녀그럽이야.
2: 냐마냐 냐하 고마소. 이내자 걔나다 걔나스 카케브르스도.
1: 아치. 나 걔한테도 있어 쳇브리. 계속 걔나가 막냐비는 나 쇼레사가 줘야 삼로스답도.
2: 정부시에나 지도 小姐가 치러 로버지윤에 약회용바. 小七 매체는 럭러리데 미마지 싱매바. 근데 쟤네 통마시 지도 小金 오늘 유시타요지.
0: 자식아 말하고 쟤는 용도게
2: 로버드세요 니엘퍼스교아
0: 어쩌마사
2: 啥意呢? 삼촌 단식민도
0: 택하셨어
2: 구구장시 자지로 小金 기계를 띵이이나 나 가르배우래
1: 지저스
0: 어리 기계시험봐 그비다게 기계시험봐 귀차피우인다
2: 유쇼 유쇼 유쇼 유쇼 啥意呢? 도스터디 장도 갑자기 하체모도 우부구냐르도 자게 등기도 하면 중에 자지로 小金 기계를 띵이이나 나는 제 편도 여마시 자 정말 과부 양도 처리.
0: 지. 접시 향을 계셔 봐. 캐나디 대장을. 챙이 그래 저래. 아자 정말다. 네 혹시 다 제비는 걔네가 빠고 쉬어 말해. 아.
2: 오 정말 상하고 위배.

0: 신부도게.
1: 신부도. 장게 교정 부디베.
0: 지라디메. 장게 니에 수베 클라스 니 두기서. 지, 장네 클린톤다. 호티 망고디 제 도미는 포마데 용구시. 권능도게.
1: 도스나기.
0: 야. 되겠다. 미국으로 보내당.
1: 장게 단도 드레싱 그 입래.
0: 장년 아. 락제디 녜 로망괴 혼의 자비. 나 충두 빠라 양스시라 추시. 최차배지르. 님님부터 운용기 숨기. 녜 혼의 보내던 그게. 디지르 녜 아자 내가치. 내가 가는 뭐 입충두. 녜 아자로 보내던 그게. 따탄데 나 디테기 칠레미는 차버다.
1: 아니.
0: 장도스네 가르산이 되도 녀수요
1: 유슈
0: 같이 해보지
1: 장글레 가로지 나 탄돈 뒤봐
0: 재능하면 돈을 다가 주인다

0: 보글라.
1: 어.
0: 제대로 시킨다.
1: 감사합니다. 사실 중아. 야. 박으람 씨세셔.
0: 보글라. 코치 세 중아. 왕의미.
1: 글쎄요. 물매세.
0: 이네 네 대대질 해체죠. 클라스베르 못이게 지마 라제턴의 장 주의 말 이런 것도 그래.
1: 심마. 상의매 봐. 클라스네. 네 계시며. 계시 중에 상제. 화종. 주지 초라 등유나. 네 레라모 마샤타지.
0: 我现在拿地这些对面，欧拉，那给我们洗下地狱，欧拉。
1: 你这么洗，可气哟！呀，对的，你拿本家门，可气哟了。呀呀，蒙西，呀蒙西，可气哟啊！你这呀蒙西，明年有点啊！呀蒙西，呀你去的，你去把气洗，把气洗。呀，我不是跟你当面骂的，蒙西，蒙西，要不就对啊！呀，要不就对西，也对西，呀，对的，对西。

0: 섭섭시라.
1: 레스.
2: 네 이탈함.
3: 이탈함. 네 이탈함. 이탈함. 이탈함. 이탈함.
4: 잔유고도 게 계집 드릴게요. 잔데 가르치 유. 던던이 빨라 과과신.
2: 어 전락 상하는 봐. 그 쇼이다.
4: 다니엘 나를 세가 용구 입에. 바바 뒤에 쇼왕아 님도 줘.
2: 가봐 줘래.
4: 미멘스 찌르.

0: 이따라모 장게 나 미메사 치제 같이
1: 처음에 마시 칼라당비 무예 야비 영이 같이 지유
0: 이따라모 바테 텐다디 라노 슈킨 수이브 이 싱그유 라노 츠마사사 쮸모소 탄 츠마사스기
1: 알레 디게 셴모고 니란 치야지 사가나 레가 좋아 가림바
0: 와 라게 걸어도 쳐서 나 생체 주기 결정 거 삼주 얘네 나 큰 여러 친구도 제사니에 겐라 가로다 지체비이나
1: 겐라 가로
0: 지금 전례 쓰기
1: 뭐라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그 도마란 시엔 타서 뭐
0: 나다 뭐라 지우스 메자 태가 하사면 삼았으면 더
1: 뭐 여디 캡틴 제민도
0: 야 삼바 계신아 어 전라 하러 차도 위너 아자 정례하게 아다다 야두리 끝이 말하게 하러 붙이지 쇼티로 지그름
1: 잔 챙기고 여든 저 근제제 아
0: 튼데 아디 레가 제비나 딱바랑 토야 유자 챙제 대화 키 말어
1: 잔 기브 마삼시 녀란 셰오 아 투균 레가 망차 제서 하나 지라 주메 빨라가 라냐자 나 계셔야메 레가 역사 시다 당시 이네 녀란 셰이다 키스랑게 나다 년능미 숨부시라 쓰이다 녀란 비셔
0: 녀나 계셔 녀란로 숨켠 숨메 녀라 타 진부네 다야 추는 다해르 있음 봐
1: 텐도 장기겐 디아디 소소 게르게 된다 선자 디긴베 정려다 성진 추 저와를 겐겸리 용마다 신승에
0: 신스
1: 텐도 유
0: 시다
1: 你也听过这样了你去切不怎么样其实这样了什么最新的云的东三马上的格局那你这个是马热马鹏

0: 마사 나시 올렸어
1: 난좀이만 계신 셈라. 문에 시엔다 마차시드. 야소시. 팀이냐? 뭘 따야 탈수 유 탑시. 간다 간고 셈야 탈수 치워시. 코리오를 숨겨 두시. 다자.
0: 여자들아.

0: 쉬었어. 야이 쉬었어.
1: 문에 쟤너 역시 잘게 없어. 丁兰，
0: 嗯，
1: 你怎么打？
0: 嗯，丁兰，叫车嘛是呗？我来天门去接，看见你么子？这么着是啷个？
1: 这是。
0: 그래.
1: 네 꼬리 얘기 란사들이
0: 띵란 거 오씨
1: 미안해서 너 란순주 마셔서 유시하라 란은 민국에 두시도 마음에 민망하게 기분을 더 란게 된데 캐라샤 둘이 띵에 캐리고 이지치다
0: 야스 지자 지자 란이 내 형라 리부장에 가라 민망하게 해주리 이왕 죽슈 시라도 와 操心和也 갑디고르쳐옵니다
2: 쏘스기 예술하기 말했어 아지 민망하게 위배 민망하게 난 딩아 가세 아
0: 예예 아지
2: 갑디쳐 말했어도 쳇스기
1: 랑게 강임도 겹지 탐념해봐 와봐갑쥐
2: 다 지금 아니 미급 제기도
1: 캠도
2: 예수 땡기 가면에
1: 예수 샹 가면에
2: 주로 그 자주 뛰는
1: 순지씨
2: 주로 그 자주 뛰
1: 순내 순보

0: 항상수해 지저멋있었나더디랑게나좀뒤쇠비이내년나를진다퇴근제랑니리야우채워삼추칭아구리야채서당하셔장비장르믹스에뒤쇠디나라퍼유주기진도는삼추
1: 야수

0: 섭사씨, 덤 다시 또.
1: 덤 다도 왜? 덤 다가 와도, 가봐도. 덤 다가 와도.
0: 계속 쉐비.
1: 양이 계속 쉐지.
0: 니라고 월 수이쇼 하삼쇼.
1: 엄마 뽑다. 아직 뽑다지. 뽑다.

엎찰아. 키랑들이 채사업 갈 수 있는 힘이봐. 꼭 배바꾼 건 줬으니 이빈. 사수. 라. 사수. 니야, 론이 스텝스테 쇠비. 범디 카르니야, 로 켠 직민도. 키랑 갈 수 있는 힘이. 단독 하기에 마치고니 미토로 수고해야지. 미안쌤 날. 론이 스텝시. 키랑에게 정략 쓴 거 입에 인고총 뭐라게 성지로 둘러서 권용 수수 둘러 미나 샤지 다지 가리 수월이야 아지 키스 차보다 둘러나 부차자 미스 둘러 권용이 내 가려래라 가려래 둘러나 부차너 수수 날짜가 용구리 나 뭐라 봐버다 가리 내가 하산지 다라니에 뭐라게 해주디 고고 수수 시주치기 쌤나 너 입에 다리 아지 어그창라 뭐라러 니 섭실에 사오리 다 보고 말다 무신에 미디 성징 투르다 민마케지 민마케지 봐 그러래 민마케지 가르쳐도 뭐라니에 보물다 캐나는 어딘 데 차가라 니 가르쳐셔서 아 로당 준제 가르쳐지는 니 무슨 지그리 다한테 땡키 매봐 니 쌤나는 기분 그르네 땅아 근데 저거래 아지 억탈라 캐나는 광시에 망자부리 쟤 먹어 내자교 교 돈의 수용기 마리 억장라 캐나가 고급하고 쉬디 능지샤 빠고 유나다 가두다 장다하지 캐나가 캐는 요리 가시해봐 가게 시에메

0: 장부시에나 대장아 심기야 대비스로시도
1: 같이 해보지
0: 뒤쪽으로 가보시 다도 교부장님도 레가지 님도 레다지 님도 클라스야 유자 뒤쪽 교수 조로 선생비 이내 장계 닥주 같이 내게 진조 지그리 장계 리그주 부제 두 사티 야부시 되지 아니 농규 매봐 예살 요네 지그지 예장을 락다시 지체유
1: nga pugu me la labri thon jwa na me jang ge di che che khar chi ga
0: ta ri de ma si ta ri ngi yang ya go zu je lak dan je ne dun li gyu nye zhe ba
1: lao xi nga le ne thon ju ya gyum zhe di me
0: kwa lu zu ma chi da da ba rang to ya chung no nga ga bu yong ba yin ne 你也听那么样让个家家安同我学习。大妈追打落到去就提升别开始。

0: 구시하셔라 건강사 허지 구시하셔라 기란이 내가 대충 예측을 봐 기란 나온 맞지 허지 범행은 지우시야 좀 뒤에서 보지 못한 라지 허지 경부 중 기란이 니 창고도 내 차 사업지 왜
1: 내가 가만 세신 거야
0: 뭐네 집에
1: 제시하면요
0: 리스 팀이요 나 기란을 전달 수여요 다리 사변 봐 민망 협대단 제구수도
1: 明晚了感谢预备不过最难的情节切记切不给结果被人家给诅咒出来抓现象今儿开车不着多没场面给他问着那送了谢了给他送给来是得空作过别准晓得这是个情况今天是谁的我这些天没子空作干做你我这里是个当不理结果第一点了西河心参学里今天给谢谢能明都死了不是呗
0: 来，我过去看情况。睡吧。何子，严正亮嘛，这边。康三。康三。这啥？他这下。
2: 俺那话打能明多啊，那是俺这那的，俺别想啥情况，都是兄弟的。怎么俺爸那的吃啥？怎么你是都？
1: 我来给看那说。
2: 嗯，对哦，看明多，嗯，哟，让老三吃个中年一杯，俺请你用过这杯。
1: 让他对一杯。
2: 让老三年纪轻呢，得来他看这个事。
1: 用啊，接那个你，你们都走。
0: 阿姐，等个起来个，太阳没送多。
1: 你让了煮面。

0: 나듯이 랑아 계시야 미비야
1: 메
0: 마듯이 드리기세 마시에너 관리 좋지 뭐요 듯이
1: 대단 가지 송다
0: 랑다 성진초 그 전에 가로직 봐
1: 지메
0: 가로 직면은 미드로 속고 형제
1: 가로지
0: 가로래 랑 보무지르다 랑 아무랑아스네 초자 대출럼녀 효마리 녀시하고 있으면 떠들면도 어 쏘쏘쏘쏘 송겹 제심 호리 마타살리 긴긴이야 가로지 디네가 토 제주 그러버 디 귀름 지르버 랑가 귀실 켜는면도 와
1: 빨라 은니 단도 가로지메 키랑가가 섬림제 섬이 야고 스탄주 난다 용두게
0: 가로지메네 꽤 효마리 그러니까 초치요. 너네가 님도 유용자도 용도게.
1: 아, 씨발아. 당기란 게 생겨만 하는 용도게. 아니, 저기 그냥 종이.
0: 야, 맞지 들려. 랑타도 카르켄 님도 니라 셔이다. 랑게 집에 남네.
2: 니 그냥 갔는 거이.
0: 드린 러스 야고스 뭐 이게 주문소.
2: 러스 게야 가려져. 담만한 보고 말다. 니겐 차차지. 손님도 가러 지네. 뭐랑 되지. 그냥 돼 생만 견다.
0: 야, 뒤 전시해도 주도만 제 과유래.
2: 씨, 그냥 갔는 거이. 무랑 니가 나 대녀인데
0: 나 무랑 밥 좀 주지 니가 나 집에 가려래
2: 아무 청주 이내 용마시 범칙 니가 나 대녀 여러배
0: 니네 주도 잘못도
2: 청풍쇼 니 양가지 수이 무랑 니가 나 대처 뭐용 직

0: 파이트다. 조스 파이트다. 나라 통도 민도.
1: 지마 세세 쉬쉬. 미와 케지.
2: 다가듯이. 자기 보대. 보다는 씨. 남살을 부여.
1: 지발아 교수난다. 말하지.
2: 자기 보대 지금이 허배야.
1: 지가 말함 속아 나 믿지 마.
2: 봐봐 이제 큰 친구.
1: 이제 이제.
2: 맞지 될래요.
1: 말아. 다들 세세 결론도 지마 교와.
2: 네. 들려요.

0: 티링 갈 셈에 랑게 나 셈이 50배 랑가디다 저와 60배
1: 디니모 네, 싱트리스 지역이 자가 앙탁불리네 Nepala amla nimtu nahlo chudu

0: 랑게 가기 시즈 요말 봐.
1: 발라. 그랑게 고조 티샤. 드림믹스 내주 체상 챕지.
0: 믹스 내주 다 규메. 더주강 보고 딘데 신경 혈배야.
1: 두근 딘데 신마시. 그랑게 규메 자시.
0: 니 드림 규메 챕비. 니라 셰이다. 니드다 저와셔 쇼모이라. 토쇼모유.
1: 그랑 센주 메뉴 욕쇼.
0: 정려. 자 교하지 마라 보도. 어서 다시 시그르바.
1: 발라. 그랑게 규메 봐. 람산 토다제 만나다. 뒤지 나무고.
0: 예, 드림 예셔 봐. 예고유.
1: 님메.
0: 양자 쉬다.
1: 쉬었으니 쉬죠. 난 님메. 그랑게 뒤지 나무고.
2: 갔는 거유.
3: 야규.
0: 정려. 다듯이.
3: 쓰다 쥐스.
0: 다듯이.
3: 쥐스 발라. 꿀로마나.
0: 기브 좀도 기브 켠 좀도
3: 진짜 지스 봐라 그런 디제 나야 된다 가지
0: 나 밥을 배야 저좀 뭐 겨라 아니 내가 도움도
3: 네 상바 된다 가지 신나 삼지 더 지스 这 两个 시기 키랑 게 귀여 줘봐 또 쓰다 시기 잠도 합 제배 마도 농지 라나 말 보여 지 키랑 게 뭐랑 시가 되는 제 송 줘봐 더 지스 ཉེ ཁྱང གི ཚབ ཅེ མ་རང་ ལོབས་ གེབ་ནི ཡོང་ དུ་གེ ཕོམ དེ ཡིན་ གེན་ ཉེ ཅེས་མ་ ཅེ མང་ རིས་ དུ་གེ ཤ་བ དེ ཅིས་ གུལོ་ མ་ ཤ་ ཨ ཉེ ཨ་རལ་ ལེང་ག་ ཅིང་གུ མ་ན་ ཉེ་ དོས་ ཅེད་ ཐུ་སམ་ ནེ་མ་ ཨ

0: 나를 찾지 대변이 보라 로고 카세시게 개제 로가나로 찾바규
1: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국 셴베 거는 추베 원래 예쁨이도
0: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1: 한국이 하나 야고스도 와 티브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괜찮지가 않구나 내가 있어 콘치부메고
0: 콘치부마다 한국차와 고문이기 굽주고 깨리샤 디가와 고문이기 깨비나 한국팀제 차니즈레야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2: 너지 파줄 함 차지 예뉴치 광제 고릉업중 얼구타 고수르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3: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가 신인라 슈미 순슈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덥레 랑체 원당 르도츠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당 뒤니 취급 체유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원당 렘티 딤쇼 치웨 콤보티 뒤디신 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초 콤보부디탕 총야계베거 강발 초용이 디교 치도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디쇼 함 차지로 고르게 탕 굽주 고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4: 아치 저디나 계속 주지 얀제 차차샤
5: 잠깐만 차다 식즈 거야 되서 안 걸어 거의 빠쁘데 장만 맞아서 치 제가 너게 봐 줄 짜주야도 배 주시다
4: 로지 봐 줄 짜주야디 오늘 야우스도 뭐 망슬는기 짜장스도 예 고스단 양스스로 차스
5: 땅 저데 저수 전운데 리나 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 배 수주 유배니 면서단데 망고 열어 봐 제가 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도
4: 로지 파주 짜주에다 짜소에 뭐네 야고도 짜작자다 식스코고제 제치고도
5: 도도 짜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가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4: 로지 파주 표지나로
2: 딩을 진공 감지라 고르자당 주주로 우이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지라 고르든지 등글에 제미고 감니 연유세 광제 고릉업증을 고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낭내 닌 뒤낭 뷔제기 내든 유세 현재 칠로 제초
6: 年年在当, the good Lugunian Zen, Nagamba, Saturanba, Najudamba Zoki, Nagun Dibunizi, Yufang, Nada, Nawi Sushikan Pita, Nashamadan, Sansi, Dakunzi Tene, Kiki U, Jimuji, Yufang, Nada, Nawi Sushikan Ki, Gengwitan Shino, Chukutama, Ninda, Himina, Yamni, Nanchola, Jimmy, Luchitan, Sijakan, Nanchoge, Kila, Diluki, Nawaji, Nawa Dibumimata, Nawa Sukaba, Saturanba, Tushun Yamba Soki, Nedu Yuzi, Yufang, Nada, Nawi Sushikan Pita, 那我无知查过手机那我也念着月子预防那打那我也说去看了别的预防那我说去看给那我摸不疼那我脏事情呢给了第六给那我洗钱给用给母鸡同大银行黎明啊陆之堂洗钱两门钱能做那我打那我也念着月子预防那打那我也说去看了别的这张陆之卡巴连我也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哈斯同意两天后浪覆盖敏感给他追
7: 계급이지만은 시간 팀로 로스도규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팀도 지자 로스의 팀도 이론이 시행할 때 나와 주지 비치 찍는 수 무슨 협작제
8: 다야 자가 기사
9: 자들의 돌도 주게
8: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 로친친의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10: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8: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

0: 아시사.
1: 네 라키그맨도.
0: 잔단의 신기시버. 나 가바키지. 잔간 양고제 잔비는 지마 침부차스는 언라키시.
1: 이네 네 루지 템모 망고 꾸르자 나 야고제 럽는 거르베.
0: 잔간 라는 콘 서도에.
1: 응.
0: 뜻다디. 잔친진이네 롱롱민도 사르버. 괜찮아. 롱카바 지게. 너 되부치. 잔 띵띵 야고제 레구시.
2: 띵띵.
0: 뀨뀨.

0: 야, 틴틴. 좋아하시대다. 아자리 심부 쓰여도 되다. 야, 심부도 돼.
1: 응, 튀기네 심부.
2: 틴틴, 아자 칼라 소개해 주시오.
1: 네, 심부 씨도 야루 죽인 역지를 써.

0: 오늘 전에 니라 제가 요거 삼주 이내라 내 약실에 주
1: 오청라 마치라로 세세시 과자비
0: 게스지라이 정려다 저와제우유
1: 키랑게 갈송금에 니 세입신기 이내 니 쇼티하슈 니엔가 시가시 세주는 그룹에

ma chung du ne jiao zhong ming ma suo ra jian la de jie de bi kan yi si no ma luo chu le du ni pa ni jin zhu le zu chung jie chuang su ni sui la xie sa jie an ni lang ge xi du ka de ri ti ji lu ni xue ri 마사지 피기 큰 돈이 후미에 가사 지구에 대 내주 뒤 딱딱하게 비 내주고 계시오 뒤뒤 마집상 미리로 통용하지 샘리 마토바 마케시고 계시오 제자 지금 내주 뒤 슬라프리 말해 쓰비에 기부 주는 미도 녀텐데 레고 다슬어 마세부 조조미마소라 롭조치 가다피 딘데시아 텐데라 쿠셉시에 돈 삼슈

0: 然后你的账满着讲起。
1: 자, 드리랑 쌤김도 하시도 와. 렉사브라 주게, 아.
0: 렉사브라 주. 이내 상하이 조국이.
1: 상하이? 상하이 허여리. 김춘다 한 말이 왜, 아.
0: 김도 여지. 이내 사지디다 빨라다 조목훈이다 같이 하고 뒤. 김민도.
1: 니가 과연가?
0: 뭐가?
1: 니가 그래. 마타살이 라기 싫어다 알아들어 싱그루 여기 좀 더.
0: 장타가 뒤 장포섬 대유자 미마 여자 장부리.
1: 니가 그걸 미마자. 건다 넘주 봤으니 이제 상하 신다 그러고.
0: 졸라 장시.
1: 넘주 봤으니 니 옆 잠시려고.
0: 넘주 봤으니 잠시리스. 니 다리 싫다. 뭐 가서 주제. 보고 나와 마찬이 용두게.
1: 니 보고 나와 재미다. 니가 할래 해 그래. 어 자기가 교육매사 채우지.
0: 용아, 장가 숨고 채봐 야시기. 俺来两个月主任的 通知的让给派对啊
1: 来不到主任 啊这 可就主任吧 你们都用
0: 让你先面
1: 啊这
0: 你们
1: 干嘛去的
0: 卡总

0: 我们家里人都是这样的。
1: 용아, 다긴이 쇼부지샤. 청라오게 루부도 민마 개시티요. 라니 틀레경아, 레그네 퇴부다가 람사 상한에 렉세. 나 럽세베야. 저걸라모 럭하르시. 니네 럽이는 세나딩 주신 그룹.
0: 니네 땡키 매장 기랑가 투제는 그리 쌈주.
1: 程了，让科队升级入闸，爸爸念一把，念了了去啊。
0: 是，完了，俺们谈的这话你真累没？给俺们搞送过去。
1: 现在这个嘛的，对的，谈的搞着来不得，顾不得这些如此许多。今年年年都是大人们多，俺也是大钱么？俺这个得意。快点个，先拿出一个吧。有事，俺多么多。
0: 你要出席自己的感情。出席自己还能个？
1: 别给出没的，苏尔托不起来不？你要出没出席，恐怕当下火。

0: 다 가르쳐 가래. 말을 쉬우시지. 가래. 내 거당 좋아하래. 대박. 대박.
1: 你要叫我，我就想说，还说的，还说的，你们，你们，没去打，没去。
2: Kamsa, kira su sengen yu nu?
3: Nga chan yi sengen yi.
2: Mara nian zhen li wu lu yu ma shi, liang nian tuan xie ni xie xin su.

0: 야지
1: 응
0: 터치
2: 주시디내지게왕라할땐비콩고비시라중수라멍위차상돈자수인수기주시디게블라장다냠레제베주둥이구기삼레여부시돈다캐시랑은내주니이나내가미오캐시랑데데니이나디가르민다고고기릭두부지도시아리젠디야부시스비나학성글링미로죽둠접토우지라장은내신의교배요마시

시릭 드미 원앙리 폭삼 상부 뒤람외 자부청청 제제베 스모알 행게 공감사 나난소 응을균 시샤 방게미 떨리 채나 신전 충월 가르치 크균어 미치초나 충내충 다치초나 뛰어내충 시워시 타자시 뛰는 뒤진추 슈누루충 최고의 뛰내기 차샤비기네레 아바 치숨토이나 튜럽사베 슈누루충 기신치아티 럽스 멍시 소울 지제이나 추구서 뒤탄간 안에 살로용치 링내기 남바 퓨숨 석회 럽세기네 구디나시도

0: 범도즈 시타 살라.
1: 무네르시야.
2: 포동이 깨지 남탄 꼬네 냠 텝스라드.
3: 남탄디 중국 깨지 남탄 치시치시. 개개 미원 용 출시 치게지 개니다 차시여지.
2: 채는 남탄디 되게기 남다다 저거 채는 민도.
0: 범승 예디 통기 맵상시. 하. 포동사디 남탄디 민시.
2: 상계 소통이 민도 속에
1: 我们先查到去。兄弟，这云呢？多是呢，多这上嘛，其他你个亲戚。长谷县呢，你也盯着这三九。月半，有你浦东是卡索人。哦，浦东浦地，黄埔长辈浦地的，上海浦乡大。 푸놉스 니리여리
2: 니리여리 에 제나 딘데스르베
1: 마리 도스여와 치우리
2: 알레
4: 데임치보 고초조이
5: 까봐 담아 범니 향도게 나 아팅문도
4: 도사디에나 통계시에서 싱그메베 도리지
1: 고바 연이 크테시냐이 봐
4: 탭시메나 고바 시르베
3: 도지 렌살리스 창매 수수 도지 스위스
6: 렌살리스
2: 아 키라소
6: 도지 다이너 루시라 하샤
1: 이거 뽑아 대어 히리
2: 다들
4: 산지 키라니노 그저스 주어지 교보름 질라라 자라야 주로시
6: 레스
3: 아씨 키라게가 그저스 뭐 신규
4: 어 아씨 니 신규메
3: 이네 팅기 키랑께 보면 진라 스베송어
4: 어 덴테 키랑께 센타노 호지 니에 고다 슈야 치도 키랑라 캬세메토 뷰기 시로나 레스 챌린지 다면 나 공부 슈기
3: 오네 슈바 자 차고 싶도
6: 어찌 야 띵과과
1: 드라마
6: 퇴어 자 같이 가 가스칸을 만져시 데미 망고선사 키세미 도미는 그 제시가 아싸
2: 도스쿠다 칸조문조를 침비이나 신조샤를 채우르다
1: 직시여도 도스겜지 세용아
3: 마 시유미도 키란쯔모도 미신다견가 토문마지
6: 가리에는
3: 키란쯔 최수유두게 아마 대유두 행진에 왜 겹디 외디 켄즈미기 제기족자 좀더 친구지 최소 키라즈모도 나 통고 말이
6: 장가 가서 보고 거거단 대비를 삼 주고야
2: 최정체 나이 치미도
3: 키라즈 시부티게 가르시요유 아
2: 아자라 키란게 미커바바 나기 석자 치리 시유도에
3: 석자기리에 가리기리 시유
6: 어 디시유 최시 정구체 갸빠체 어, 고요가 라고 얘기하자.
3: 컨주무주 세제가 고고당 것을 못게. 김타 취업시. 기라니게 독재되게 키지치시.
1: 터치드 불안식라게 문에 심해앱자. 와사 땜자지.
3: 상계 딩기 수격부리 수위.
6: 마리, 네.
3: 호신.
6: 불안스라 큰사 나 어
3: 으지 호시 장군의 교도 휴지치미도
6: 나 주림에 나 고글레로 샤오이
3: 고무소 고무소 예미 너시야
5: 개능 말이 주림하게 나 고 고무 준들 같다 잡아도 쓴기
6: 쟤나 나만 니 태도
3: 호시 나 중국이다
5: 으지 고무소 Nye kinazu mi nilie yomar samch, 다시도 민가 예브리 다 못해 나라 창도 스키운 거 히리
3: 계지 마리 코스피가 겸롤 스키 겸 찍으시
1: 어제 클리나다
7: 아저
1: 모두 죽다 죽자 너무 나 너무 나
7: 다시
8: 난 약차자 제브리
7: 난 렌저 시부도가
3: 小吴, 我昨天啊, 朱天娜突然没去看见。
5: 啊, 朱天娜穿错的, 光给一那组, 特地连皮亚天堂过送葬, 卡斯卡的车肉送的。 是的, 地上海的, 那大组织的。 不让不行了, 天然给钱能肯定多了。 呀, 不让不行了。
8: 啊叫了, 朱天娜突然出大姐姐, 捏了天平的。
5: 不让不行了, 上海的皮亚堂过送葬。 캐슬라는 괜찮지 오래.
8: 저번
1: 黄埔藏布的先生的确是我的，那俺们退了。上海的秘密龙都给等着不起来了，弟弟的出差去救援我的，想续期外国了，却无结果的，天不地对，却无干住我的。现在没准国家局务是我的，春山军黄县的，忙个热天间，国家局务军的出游随葬。出国你个名堂，爹爹来做前途不求不的。
3: 在那闽南关矿给清水啊，去多，藏布的名了，黄布藏布是大不的。金子队长，顶呱呱给马扎起。嗯，顶呱呱，咱快去做。你要见到，出好多不用做。嗯，别急，心慢用没。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别急，
1: 呀！
8: 顶你家了，挪不可怕多。
1: 嗯，年薪是顶呱呱个是要挪这的做。

0: 담지 갸즈이 낭 티기유. 니자르 마주 위드 규기 조니 추주기 냠토 쳔마 티신 규바타. 추주카 튕규루 쇼균 체리 교구 용기 추탕 쳔메주와 뇽리 체신 규바지. 초비부 마주 초비 우인인강기 직접 라세 쳔모. 외상 양기 타자 마주 위규기 고신 초비 띠와 주인 지교수 동신규. 진중 티탕 샤랑디 추주 냠토 티나 마주 추탕 쳔만 뇽리 체브라 구슈 띠와 시네바탕 자웨. 교구공기 주탕 제메뇽지 말라 나르웨 투구창토 주주리 지송버지 냠토 주리 치에바라 냠구이 치에구이라 유보탕양 뚱구이 마주 교구이기 깽감기 레즈민저웨 송종 주리 제답양 저금이 마주 중자라 총은 고로기 조바 송동 갸탕 휴식니 자당 폐주 제겐이 깽감 다용벌 교리 중화 추비르 송종 치신 교바탕 외교기 산시 수이도 신된 조롱기 제강 용동탕 모장 망도동 소기 주지 편지 티 제야도베 정시수 교친이 제메 긴강 거섭탕 요종 멍을 두주 지집 제체주로 세진서 호든 체유바 메규토 화난타 산동기 체조기 긴강 거섭 남수 서두 체니 신진이기 모주니 신진 주요 오늘 초비탕 초제 소기 제십 등장 소마세 대주등기기 더십 체린 지급이 초대라 송조 야구토베 매규양 최주신 대규라 커섭 주바당 계시 대규기 초체실 내미체 대규기 매규라 커섭 주구구유 대멍시토 화난기 안지수 산시탕 산시월 리지베 커섭 주둔샤와지 화난신진 깽강코류팅 최깽강코류 주유초랑 수현바 流行风기 안지초니기 커섭 남수디니 벤조로 디규 규티에 대규탕 매규직도 지니 겐지님구르탕 김행념주 체디 머주교구 냠도 주리 체비 지글람문 바 지그 위치 숨버시 나중에 고조로로 체제기 머주냠도 주리 체교티 레뉴 제인기 되섬 사브라 꾸디 당유 초비부 머주 초비 우인인 강토 머주 정이기 정진 체메 머주 레디 유버지 고동 주시 체제제제 라다르 마체콩 정진 파동소 낭중 체디 교구용 냠도 주리 체 체리기 대교로 고든 체유 남서 발송기 초수제 시지진기 세조탕 정진 비마라 차장 띠니 머이 머주탕 비 머주 정진스 머주제 연구 체디 머주 주리티 수균 양용을 띠니 다지 체번에 자수 낭종탕 체리당 튠비 특주기 튠점 사로를 가초유 초비부 차구시 시락 리민기 나주 교공기 삼주지 타종체니 나중에진 초로탕 天边 뇌지 곡배 뇌배체로 당디 최퇴공 준중 비주의당 꾸이지 뇌배체로 동조 인시 송부지 중화의 부조 동중망배 마용장부로 송조치에니 중화 미리기에 갸르다 러부치 차사치 긴감기 멍시땡부시 고든체신유
1: 湖南尼 妈妈 양규 치거 규뇽외 신진 쥐영바티인바타 妈妈기 뱀마츠디가 가규니댄기에 바위 킹양잠유 타자 사지 튕긴 치제 튕유디 사지 닝도 균진 체니에 가지에 비텁 체디 뷰다 콩비기 레젠 사바 잠타 조미이 지로 치동 국교 숨주 숲시류 다와 중니바 湖南 怀化 통도 동지 장경 정토 중국 중앙기 긴쿠웨 자자 총도 초디 중앙 마마 强조니 湘西루 봉규 체규 체시토니 贵州루 봉규 체 티니 룽타 차베 통도 봉규르 시바티기 타지디가 로달 유고와 치갸라 사지 첸자 뇽도 치바용니 베봉야 준기 심슈 피터치기 호나니 사지 튕긴 튜유 케진시기 지루체동국교 숨주섭시류 다와 개바니 지루체동국교 숨주소주류 다와 탕부팔 중앙마마소 마마기 봉디숨 아지수 호난기 총기타 쿠구타 정타 총기 취제 십주시계라 멍텁치바용니 湖南도 가규니댄기 바위 킹양잠유 사지 저규러 송경차지 湖南기가지수 湖南신진기 사지 퉁공 송경 수유타 사지 유고 뷰다 콩비 동규골기 라다 삼자소 잠니에 湖南기 부주 미도망부 무투 베텁체디 양규닝도블라 투럽기 시다기규 구디동구비 구자체부지 湖南롭진기 로마 徐赫瑞이 팅급기 롭저 치모와츠 칠레 야부장디 계급기 고고치외 사자 레든 주바규 군이지 지셰시 튀기 푸규르탄 정리 닝도

0: 디주 탄데 먼저 덴타야가 규치 조디게
1: 조르비 모신
2: 민도르
1: 모신
3: 다 파르데 데제 분도가 앙자디데 추시데야 앙자디는 앙자디다
1: 어도서
3: 네 오늘 대야 무슨 디르도가 오늘 설계
2: 변호체 잘고 앙자
3: 디네 잘고 명리야
2: 설계 명칭체
3: 안은 치중 차샤나 치춘스체 네
4: 자 감사
2: 감사
4: 아자 제가 가르쳐 주이나
5: 드리안 좋으세요
4: 그런 탐내디 자제 규리 루주이나
5: 루주 고츠스
2: 얘도 니슈노네
5: 도네 고츠보니
4: 제스메세 자 디가 고 그냥 미지게 단결베
5: 온리
2: 데 차지르베
5: 온리 차지
4: 세야 투주 규리 루친
5: 더 주스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아카톨 가시가 종세
3: 총다 비우니 다 뜸바다
4: 이진이 마세샤
5: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게 때모 시로나
6: 기랑 쩐이 들이시네 안유나초 시바랑자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 지지지
7: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투블라 큰충 경우 조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대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치바타 미세범 메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8: 哎呀, 姐姐, 林国大金韩国的你也落出这款多, 别信的, 他的韩国的那让是啥不多的, 也提的就信的, 你那的, 你哪落的就信的, 对, 不是青年们多的, 别信的, 对, 你那样说不得的就信的, 我对他作为韩国的, 是的, 哎,
9: 中国真的太深了刚把他们打个咱们别不约吧大连马个吧我那马修吧英国电脑出来见过很多的这样投入电不起死人了大批年以来英国大建过很多的票呢也不行就多英国大建过很多的建过个电脑了送就投入的话

0: 도치. 부숨디게 년한 대주. 가래서 나 레라지 사소는 유브르도. 용도게.
1: 한라게 무대식미도. 뭐라게 능상모 루루제님도 좋아하긴 되시기. 미리 지금 면사 개발시부도 좋아해 곰시에 정미도라. 긍지대야 정미도. 장게 김사시경 봐. 레라 티체 요삼 주게.
0: 아.
1: 한라게가 그치게 약치네. 난티시게 뭐지요기. 다능아 같이 뒤집으면 내 이렇게 할 수.
0: 계절이야 하도. 먼저 상미. 추신 이간데 쓰이 개버다. 먼저 내가 가르치니 교르초초 딘데 요마리. 경은 안주. 탐지시 뉴욕다. 먼저 자단 디간라 시초도 고르다. 대기장의 시송아 장당아 카단심. 가시님이 제투는 신이 포초스 두리. 이봐. 가시 님이 고르다.
2: 진당창 당당로 제주산제당 와상이 남파 예계체대 유제승당이 상견하조조 나다마이 주의상당장무이샤 리미제예상당다외보라
3: 야 부터 내시다 야 내로 붙이다 아야 여기 야 이방이다
4: 수빈
5: 아
4: 신상다리 운해 준비해 봐.
5: 군조 낭준 치스르다.
4: 영화.
6: 낭조 지가쇼. 낭조 지가쇼.
7: 낭조 지가쇼. 낭조 지가쇼.
8: 막디네 라무브나 쇼에기 블루니베 강래. 이네 뒤즈도스 고아르 봐.
9: 뒤즈 고아리에. 다 생이 교회 안에 성도 와.
8: 야. 상하시유 아. 덕이랑 게 시도 소곤당 다음에 두드질러 로고마마 주다. 최고 제포 개세 유스도 와.
9: 랑게 미기시 년식 매표야. 니 랑러 나 제 김민 또 쓰기 유. 나 샤마 세바 가수 심해 랑게 시구 유야. 공세 주시당고 삼주게니 딱바고자대랑지 제하처국이 만은 카감 갈래카 미니 까므르샤임기 마 방구실에 껴두고 니 아작 슈지 보호소사 균지시고 삼주게니 다가라 뷰가래로
8: 신사, 상막제관디 넘시삼지 퍼스 두루치에는 용도게 상삼리 협동라 기스디 두루치 동미도나 단단한 죄마친 지그리 야 단친 지그리 줘
9: 담현저라 생긴데 경사시도 라타르 문에대 당지 마코 호당연비야 마 이안에 두네 보이는 문이다 경제 보이는 문에 시단진 제리비야 저다 마 호동바 용지
8: 세친사 맞아 다셔서 봐. 동주 지급이야. 아. 맞아. 요 가수이네. 예, 라포동바 용시급에.
9: 지금 가르키. 맞다.
8: 프진 담니기. 뒤상에 뒤브르다. 퍼즈랑 휴리 난다요 말해.
9: 퍼진 휴비. 신다 기억 말해.

0: 你要做过,穷大美的。对的。我的,两个阿家有空的,我说过把他吐不进去,还是说了说了的。我你们去西哈去的,杨家就是苏马的。
1: 让给阿家的长子收入是不是你看到吗他他从马里让我提着去别人都差不多多少钱进就写去我希望妹妹呢这些好些些的这些些的让好些些我过去嘛送嗯今年几十次去去的
0: 네 유금디다. 보라 들어 챘 삼촌.
2: 이인이네.
0: 예. 네 쌤나 삼을 없어와. 농채는 소녀다. 소녀리. 야, 쉬라. 야, 네 가타스. 야, 쉬라. 와, 진짜 이게 되네.

0: 박사가 주부. 통마란 자단의 용두 박사 주부시 매베 닝부시. 니란로 사브스 소고 삼데유 아니 제사 닝부디다 제비 디
1: 자게 니 박사 지키지 주제디다 제비제비 있어
0: 박사 쇼부디 닝가 차샤
1: 박사 쇼부디 니문에 시에나 제심 가수 이메 자게 신급에 박사 쇼부디 나 통마 낭소유두 자게 가제주 지 자게 가제베 락다 탁부들이 나란히 지도기 주지 박사 쇼부디가 주제시를 하지주 让给你平时的女婿娶自己的机会是吧？好了，让给老三几个孩子去。妈，我有些说是。妈，我有些说是。妈，我有些说是。妈，我有些说是。妈，我有些说是。孩子，也有些。
2: 行，怎么说？

0: 마루고체모베 솔로 가우랑 원식 말이 솔로 가우다 가우치도 정말다 로카 저거 망신에 뒤지거 약을 열삼 주가 나가 먹디 버차 사샤 또다 내 박사 등대도 네. 아, 담증이 있어, 그래.
1: 아, 담증이 있어, 랑 소리 듣는 게 말이. 둘러 보인다, 배드 놓으셔.
0: 전 그대로 통 그래.
1: 뛰어란 비우지.
0: 공할래 뛰어란 비우지.
1: 당시, 시마도 덥치 쉬 쓰지 아.
0: 야, 아, 덥치면 누구야?
1: 랑 하지 님 봐.
0: 이해라는 근데 지금 포착을 쓰기매. 야, 멋있다 쇼.
1: 네 비로 제고. 장가 숙제대. 국부장이. 뒤에 밥이.
0: 네. 클릭클릭 거부시기. 당가 앞단지에서 샷소야. 예. 그래도. 예.
1: 그냥 파 칼로다.
0: 그래도. 아, 저도 그래.
1: 잡시다 민두.
0: 아.
1: 양가 파 칼로다. 녀다 여기. 파 칼로다.
0: 아, 저도 그래. 아. 예. 왜? 가져 봐.
2: 咱咱看看给他不的用热切就医你不对呢你要多说着的看着着的咱哪是有的俺都你死了关系咱真没你不知道是不知道你不然真没真真没好几个月都落怕住了今生了哪在有的几天都你不起来你说的可真说的
3: 先生赶快接受你这一心往事干脆不过赶快吧啊赶快没赶快没对大爹同多爹去罗文的行山亚给查给冲突他过给那过的爷爷
1: 罗别说下行山也是我那行山也是多青山不听您解读啊让男子查下查下说明
0: 阿多기
1: 啥意思? 哎你说我多年下巴里塞有吗是?
2: 不然意呢即便你们下要是大
1: 这你不定呢

0: 달로 단조 뒤다시
1: 쉬다
0: 항락에 나랑서 도마낭 소용도 뭐라게 나제베 박사키제 수령게 추수시다 접접샤 님을 할롱 대비 박사디 님은 내시나 계집 가서 유미 잠깐 신급에
1: 강하게 추수 지고야 가리나 간스나 장지부여리 범위지게 让 무슨 집이 让 가위유비 미디 뭐라 쓰무상고 유장 치여리 쓰무상게 범위 딘제지 让 가봐 차가 좋아 우람무지게 구지 속중 제심에 강하지
0: 가리
1: 알아로 야오지도시
0: 윤도자외시우당워시당외남카키기지도다두르터미랑게야오시당소가지교수다
1: 루빈도지다 로둔바 버윈바토 로세리오시 왜미 담양이 내려간가? 군주 수구 저 재미 신주에.

0: 항라르베 다원 장지 삼주게 아
1: 여우수시야 여우수시야 항라우의 조신의 주거시
0: 아랄로
1: 소슬로
0: 제게 뉴스들에게 진도입니다 왜
1: 云朵这位秋塘，我西塘为南个。
0: 정순이 다음에 탁주 제비규 대주자 우람무치 주변사바 고샤치 하시샤
1: 니시 도미도 니에산도 부구수메 여지 주도미도 왜니
0: 난 제가 마 제가
1: 지금에
0: 딱규
1: 뉴스 진짜

0: 다허르마 홍면 올라모실 용제 귤은 늦침브레
1: 로카시에 짐브레 당구디에 용뒤 맨샤시르다
0: 쟤는 뭐라 싸르다 너가 귤을 묻은 데야 가리나
1: 뭐란 조가밍라 바두사 당도 쟤나 만주 울란무지기 뇌가 침니리 긍지도라 시에과의 여마리 바바도 샤브럽케비오 테마지 정용규 울란무지기 샤브르 진두토 피해도 울란무지기 구비시라 중재 이지 군이 사소니 리유치오슬럽샤 타마디에 차하리 마치 여마리 뭐란 조가치과 친샤 차하리마 제과디디에브리 로디게나 군이 사주니 레랍 중요 말이 지엘라 직조네 군이 사주 러가기 소아제제디에기 내든데 탁주치에 지도 차하제마라 레주치에기 가자 텐카세 당네 뭐란 게 켈리민 조디 만스 풍비엔 우람무지 르통요 말이라 대유베 게시상무 르통요 말이 근지신의 미스야디에 김상민의 용마르 모랑원이 신이 반능미 냠좀 치른 다 주셔
0: 잘 나유해
1: 잘 나은 천중해
0: 등수삼당시 가져오래 망가스네 남해
1: 기스이 홍변 올라미지 카토비나 말리 나유 말해
0: 쟤는 알아니 글래와 문에 직부르도 와
1: 랑알리 수남 체요를 봐 기스 낭첸비나 보절유비 아마다가진 다허르바
0: 너저 자그를 마침부리 더동 아침비나 근데 나 더 좋지 말비
1: 역시 주느라 남상로주 시에마도 얼룩이예봐
2: 니엘아 나랑 어제 지기 나 지직럽 선배 커장 봉이 위이 로틴서 기저조빈 로틴 자하지마 레외 김비 레규체 침지
0: 맞으면 안 되지 그만해
3: 왜 우찌 가면 송 저기다 계속 계속이야 하도 그래 봉라 못해 쏘다 从 자수는 나 바다 알고도 규자치 가져오래
2: 로틴서 샴르니 과샤체베 이지리 캡자치기 레유체바르딘 로튼 자흐르마 홍변 우란무치기레네네 치딘체규인 정조기 도시탕 로튼 자흐르미 삼차시송 로튼 원도수 네급 홍변 우란무치기 루빈기 레첩시교 네급 로튼 모칭산 홍변 우란무치 치딘베 레첩시교
0: 天正啊，弟弟姐带好多啊，狂不凶哎，你可不是。

0: Lopdun ba, sangme simshu shangke thongpa chi. Tondo uzu che zhunyin be.
1: Lopdun ba nga, ni ghe zang chira wa. Nga ki ghe luang wari. Dei ma dei di, nye shi ba ziya yo ma di la. Chi mo chin di, nye shi ba ziya yo ma di.
0: Da che na zhuyin si gyo ra ba.
1: Sampai gilir da yuri.
0: Sampai gilir da yuri sikar sikri. Lensab lopdun ba yine lopdun ba shaba. Rang sam gilir da yaja lakcha ayu.
1: Si. Rumi wundu sugu nam gyuri gyu da yuri hatuwa. Nye zhuyin sikdu e.
0: Dinda da sikmindu.
1: Aadus. Nga zu khungwe kimche gyo sayar hatuwa. Rumi wundu su. Nga rani ge. Ngāla bākwa chāmshī kīyō mātabē. Zanzu nē ngā rāñi, nē gā rīngā rūbīyōn dā lōtīn bā kōshā chē mātabē. Ngā rāñi gē rūshio lō pēntō bē lē gārā chē gō rūbō. Rē mā rē ā?
0: Rē rē rē.
1: Mō tī chāngshī.
0: Yōng ā.
1: Chibilā, kērāng gā gāmi tīndē sēnyū yī pēlā. Lōb chē wē, tū rōb lō.
2: 럽치베미니 루미스 루치 심싱아 조고초 샴데 슈투리라 게허그 부구 투돌라 규타 슈투리 녀셰드 레마레 탐고 슈비나 나 훈변 올라무치 레베 녀무티네소 녀 네트윈 시카고 훈변 올라무치 칠레기 디그제 티라루 가치리 미치게 레그망고 제베 마세 퓨츠초에 루미 마고도 라과도 조고나 훈변 올라무치로 메서 체어드 갈레 규니게 루티 겐제치리디 톤도 레송 마 주민도 타노 훈변 올라무치를 로니라즈체 페드 개주민도라 전주네 중윤스 개담이도 차크르마게 마 훈변 올라무치를 리규치야디 나 바위 중부 소원자 훈변 올라무치를 유린게 피게 중상부지 타도 훈변 올라무치를 중태도 토뒤 만주 루무스 심슈 차준 과유래
3: 제너라게 그레시즈
2: 안니그 글로브드미디 망가 구부추고 삼나 루든츠 도구치제 내든도 탁주 남고기 제스키랑 그 탁주 남이너 네 키랑 탐지 샤초 럽지 마고 봐 네 홍매우레 무치디 마베 메시 더뷰 자다토기 리그자 상만 수기
4: 뒤져 잡고 먼저 뒤져 채는 참고 요르베
5: 네 키랑 이 쉐이다 띵아 미치가 제브리 긴다 좋아요 마리 심슈아
4: 제제 잡고 야매는 바바도스 샤나

0: 네발하고 쇼미도
1: 참미
0: 계속 말해 바베니 다리치 올린드냐 하지 주야 좀 세그래 디 주비나 네발하고 치다가 쇼지 나 대대베 손나 죽기 带你要休息，但你现在干活大些就多。
1: 这样子的，把别屋里南山手机还有些。
0: 来，姑子，俺没说明了，离开天气，准备点这土鳖子。김사태네시에나킨수아마다탄도보호숨추리나혼에디기생기탄도네바라콩게나소아디데치중고고리제자강고디니냐죠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춘튼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나 수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 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아씨 짜디나 캐스트리지 야제차차샤
3: 짜깜부차다 식즈코야데 수강으로 골바쁘데 장모 마다사치 제자 로게바주 짜주야데 배주시다
2: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오스도 보망스릉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3: 땅아주데 짜스 짠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산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지 도다
2: 로지 파주 자주에다 짜소에 오네야오도 짜장자다 식스 포고제 제체우도
3: 도 짜감보다 수주 메베 존난데네 제미도 제산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2: 로지 파주 페지나로
4: kingwe jingwang gamjigla gor yadang chu chu gui phenje sarbe si kyong khongje gamjigla gor den chu den gu le je me gu gamni yan yue che khongje gor ngob jung mer gu tha gu sur gu yin be thum chung ji phyu gu thum chung chu chu nang ne nin dun nang bu je gi ne dun yue che phenje chi lo chi cho lo ji pha ju ji gor ham ni ji gor tha yang gyu gang tang la ming ne chu gu che ba xi yin lham di thu la ji gor gi nu ba den yue be sang wu dian bo zhi ne ji dar gor thu la bu xing dim xi chi we 콤바 윤진 뿌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타 티두 곡토데 부데 유베 닥제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곱주 거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곱주 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5: 나레원 시나 리자 알갑시 다유 제타 드링에 챙아 로게 파주 한고디 콘제 리스타가 요미 오네
6: 가래시다 로제바드 한국에 있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차부제 공부가제 전에 강부 간진 느낌도
1: 대줄 함 차지로 고 야탐 국주고 고래 죄미고
4: 로제바드 함 차지 연여세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 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7: 랑코르 동와타 칼라사와 니녀외 급 빡빡 서주 랑세 유방 빡빡 장세 강도 페타 유방 빡빡 장세 강키 Rinpun Mipar, Nyam Lien Tang, Tsoda Nang Cho, Leng Shu Tuenpa Tang, Gang La Se Chu Lang Ba, Bakbe Nian Tse Tang, Lun Zhung Bakwa Piu Nian Sika Kepa Soki, Bakbe Nian Tuen Yue Tse, Yu Fang Bakwa Zang Se Kang Tu Pip Nian, Rinmi Ngang, Nyam Lien Tang, Tsoda Nang Cho, Yu Fang Bakwa Zang Se Kang Ki Chile Mi Nian Zub Dun Wo, Bang Nian Ju Dup Tang, Bakwa Zang Se Chiga Yue Bi, Gu Ni Pipar, Ge Su Xiu, Tanda Kapar Gem Nian Nguyong Nga Che Tse, Yu Fang Bakwa Zang Se Kang Ki Chile Mi Nian, Ki Ki Bakwa Dak Gyong Chi Bi Si Gyong Long Chu Che Cho La, 리밍앙 냠린탕 쯧더낭초 박배년제탕 룬중 박과뷰네 세가케바소기 박배네튜유세 유방 박과장세캉도 피브네 리밍앙 냠린탕 쯧더낭초 산에 하서총기 냥젠로람 과다앙족숨 루지카바르 레고예구지 주지숨아 찌찌게 밀라딱제체네 밍네기 냥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밍네 중로수리면제 심주캉탕 잉통센제 냠제기 밀라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밀라딱제체제 밍네기 내퇴무네 신토플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밍네 중로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제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개련 방딩주영아탕 밍투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KC 기란 믹 접지 집어탄 미 세범에 통과 믹주 튼바 미 깜부 속에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탄 모여라 카바탄 송칸 낭립견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탄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8: Lick

0: yung simata, migyo nagoyo nalaya gyaji shizam le yomari. Mi mangbu, tomze chari ti hajang tonggunbe chari ji yinbe ngunzin chigyu. Tiongwe to, tomze chari le gyang tonggunbe chari ji yu. Mi subu chari mala chula zam yobatang, chari tang tangzha rikbar simju dingsab chabatang duyne, cinri kebe tonggunbe chari mala mangbu chun yu. Bena, HH tang, MNCCU, P, KELL tang, Timingi chari mala rib tang rinbu yori. RH chari mala tiri, Bombay chari mala yang sige yu. Ti, chapu mabiyu ngwesu, H gozai yu mili xingne chari yige yori. RH chari mala ni, chari mala ABOE mengxi yin. Chari ABO nanki, A tang B gozai tini, mi sugu na ngwali ya, H gozai ge nambe to ne, duwa chumbu xingri. Chari O na yubi gozai ti, duwa chumbi be, H gozai ri. Tirdi, Bombay chari ki miri, chari A, B, O, E, cha, kang yang lu gyu mei wri. Kang yin si na, cha te zui na, ma tar yang chari A, B, H gozai nang ki rik ji yubi ri. Ti kwan zui ngui ne xie bi na, cang ma qi gong gozai yinbi geng ki, rang ngui gi rim go gyu zhung zhu yu. Bombay chari ti, jil chil dong gu yin gu zhu ngui ni lu ri, gya wa ki Bombay chong gi ne tu mu ta, rang ge la ha jang ki tong gun bu xi ri. Chari ti yu bei mi gen yung kyun li ya chi chuk chang ki cha chik yin. Ti ming ki chari si ni Bombay chari tang ri zha wei chari xian xi ri. Chari ti ri den bei mi ri nyum chi chi wei gyu gyu cha chik yu bati. H gyu gyu ka chi ki chabu ma piu to H go zai chi gyu nyu ba ga yu. Chabu ma piu to ki H go zai nyung xian xi yu ba cang ma A tang B go zai le gyu zhu yu. Tiedin, Bombay chari tang ri zha wei chari ki chabu ma piu to H go zai ji zhan ne tong gyu yu ma ri. Chari xie xie qi du, tang do ti chari o yi ke ju ngu gu yu ba tang. Ti ne chu zu sum qin be ji li ya, guo zai nyung xie ti zu tang, ti dun ki bu xin guo zai par, mi xie reng xin ki zung zhi qian ne, reng xie chari ki ke ju ngu gu yu ba ji. Ken zhe du, ba shi di si be ji li ya, yam chen qi wei mi su bu cha gyun le, ngan li lak be gyun gu chung yu xia ji. Chari ki xie xie ti zu xian be yi ne, xin ne, ngan zu ning ge tu su, ci ri tang tun be guo ne, cha bu cho la, lo di bu guo ne,
1: 차 루초 스마팅게 샘리아 지마게 천천 균시 버시 매균 총지 마레 지다 지는 야부유 시부시 구지슈유 마레 뒤에 자든 직 내가 시대 여보탕 내라케보 라바양보 사디제시오 여보시버니 마라데와라세와탕 내라케보시버니 마레 내라케보탕 차 담버세라 라양와시바니 마카르 유 강도 체크 마가네 창외 등주 매대 마게 난도 시수탕 도수 라소 창외 마부 유급 마레 디규메 코드네 대비 나지 짜르토 주규메 숨 지제 마레 마카르 태가르 투규메 지나 마레 디가 므엘 도세 제비 생대기 마가 개바탕 디네 마레 디규 시바 마레 마게 니고네 디고 조바탕 과로와 레니 개제 마레 디고 주사라 랑라 찍고 줘봐. 진에 마게 쳐서 찍을. 계세 말에 돈 거지. 돈사티 마가르 비가 찍을. 나봐. 강라라 말에 찍급. 라베 주모아. 강베 주모 치로 된데. 강라기 차 쿠르디 제주 통화 찍어 봐타. 대신 탕당 이베 원라 신라 미네 봐 찍을. 주봐. 말에 찍제 맹가 통. 겹주 제발 찍을.
0: 주모아 이게 드링기 난 된 상황 주제소. 남아히게네 모두제 간절히 챙이 남든 칼 신규 유이나 기랑게라 또 카바기 토토 빈종롱 팀님 제리 보기 처리 팀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풍 윤시베 APPD 펌이 난네 시초지 처리 팀대기 토토 간절히 챙 디밍이야 천선 동료 시승 유베 남아히게 최 간절히 제니 조텔 공자 단체링 가리 남도 유네 태가 나 조리
2: 최당 렌베 류조 나나 대당나 편버치
3: 我们今天的经历 정당하게 되네. 대외견의 개첨보시라를.
4: 현재 루트 생기기체도 루정 나와 펩쇼.
2: 루탕춘배 세준이 대단기 개린인.
5: 바람도 뒤준도네. 아니 제다 봄 결론되게 아니 차다 좀지 대야지 저도 대처부 신지래샤
2: 기라 고양배 생각니 대단기 중지이
5: 달롱아 다 뭐 제지 대니 그래서 생감 고양고 바 양고 자기 대처부 신지래샤
6: 너다 대보시는 선배면서 기부도
7: Simba Jibu Chana, Chawa Kara Chayabina Limpyo Yungi.
8: Saye Nata, Tungye Nata, Toye Nata, Tse Rambu Chayabina Kha Chay Chayabina Chayabina.
2: Dewa Ma Dwe, Gewa Suyang Ne, Tangbu Chona, Tele Pagba Chi.

0: 주비 대단히 시체 캡캡 응아외 치르 친입시 니트 너초 총케 저주 총키 페세 마첸키 제뇌 체튼 정다 제타 정다 투윤님 십주 생의 인신 페민 니슈 정다 낭슈부지 정다 낭 리숑 탄 꾸주히 체덥 제바타 페세 소단 탄 규제 추단 캔덴 체리 윤조 체단 제라 미토 페민츠 제뇌 레딘데 레슈 탄 용버 판뇌 주교 튕겐 자르유시
1: 스몰 헨키 텐디 펀쇼 생규 냠자 녀주 슈찰
2: 나발헨제네 티베 마오웨 산주켄드나 추레틴데키 APP스로나
1: 상고제용
2: 상고제용

0: 나가문에 탄대 팔이야. 나르시 민남기 튕기기 초와타. 삼베 초외 최도 하장 기간 체외 니버 튕기 유바 튕기 역시.
1: 냐사부 토글 제베 신지나. 지금에도에 냐사 응외보로 튀모토 미당 지안냠도 손에 제베 이제 왜 뜻지 좀 꺼요.
0: 냐르창외부니 텐주링치기 최소 더부시 냐르창외부메나 라나 시즈메바다 차시 테메나 스모왈이야 짐드외치야 요마리라 심주치야 티웨 요마시 테마제 제유기지네 치고베 요마시 텐주링기 냐르창외부 차샤비나 당부 두룹체 테네 토괴타 주조체제 이자 소주니 텐주링기 능괴기 시제레가지리 시즈 티웨 야바 ngotoba chedu tan, changborda chedin katsebu yonyaga chedu ngebar tu yongshir chegu yoshi.
1: Shiramni, penchung ya dintzui linki nyarza ngubu todam simju bu ngenkuwa imbatang. Kongtan le rochu nyarza ngubu yongshir ledun bewa gyu. Yangshin kya chewe kanchung sator, kator tu nebe rinne ngubu tedala topdan yobasu. 냐르자응외부 와르키 고규르키 링년저와 균제매발 목베 투바마세 카세웨 링의 규자탕 냠제 제베 구림식 림베초
0: 마오바르 짐든 제규타 리슝 심주 제규 아니 멍시 사무시 등 역시

0: 차자 펜주 야딘 쯔링티 고치네 로죽진 주기유 디케 딤외니 심주 제바규 사르두 쯔니 투바탕 응윈진 사르바 충와 십제 년대 체제 균두 사르지시기유
1: 테니인 종캄베 박수업수규 규자 최도 지도 잠바 쯔니 투베 종캄베 닝시 난주 딤든 칸키 믹세 젠시시 지야탄 종신기 닝다 두르비나 더니 잠기 채와요시 난주 균체 매바라 냐르차 응외부 중콩 최십 제제 냐르차 응외부 사바 두릅치야티 응알레 야과리나 냐르차 응외부 사베 나네 시제 사바 녜토바 치야티 테니 난주 냐르차 응외부 사지 집에 담에 믹세티 난주 냐르차 응외부 두릅치에 규림 나로라 답케제 콩니 사바 망부지 녜초 제장에 사바 나주의 균제 매바라 토나 지하 이내지 목베 지하 이내지 최십 지하 이내지 상마로 인나 슈겹이나 시내 지하탄 제외 제무에타 지하탄 제외 지내 능주의 티베 마와 니도를 삼기
0: 펜조 야딘쇠 링키 냐르자 토담 심주부 겐구아시 인베응은에 시르블라 타돈 개치웨 레가 신시 여바티 릭툽 체당 치미이
1: 타다 짐드윈 치야기 지야탄 제웨 리네 토르베 낭드윈 카직 레리 제제 마라 렌싱 토네 라디 소야이 지야 캡고기 냐르차 응오부 이네시 리네 테기 띵서베 낭드윈 마무지 나주 응오베 타 심주 체교 류디오시 제장 티조 먹외 채우시 순이 소셰 레베 종지기 지제티 지게 되게네 기게 파르스기 요시 자주제네 숨디 파르타 숨디네 상을 파르기 토제티 리미 갸다 되지 되니 쓰부 요시 대수부 증제대 나고네 아마 파르기 증제대 매니 상안의 손장아 파르스기 요시
0: 난주 추십기 람부티 내급 참조 체교 양시 원장 리약 덤규탕 미탕런 주 함진 조령 시베키 천자탕 균진제 탐제 맥두 사르바탕 최니 사르바 통솔 사바제기 최 균체 메바 균양탕 균무이 디카니 토모종탕 카마르종니 체두제비 투제킴시이라 시즈총기를 도친소 예금담라 지링기 디웨 추군양시 건주 추월딘바탕 충충러 송종체디 내디게 초탕 치소 송급체주고 뇌티지미 요원펜종리제나 소개투제 충충초라코르시바 잼비슈규이
2: Kingdoki Kolatiri Siri Yodotu Chumu Jambashi Yin Chumu Yi So Bian Kula Sun Shu Jin Shin Tadong Siri Yi Yun Yangli Juju Gundu Wei Gian Jimu Chat Kuro Chumu Shang Shang Tu Yu Tamara Yazoro Dujo Sabab Tola Changar Chiwe Kudiri Chumru Wangwe Cisogi Nyam Shingu Nauwe Sokchagi Namba Jirihi Tone Sashi Dito Drubam Zimbarachi Yangna Gingwam Nyeswarachi Ligara Sowe Minamki Sokja Tamji Rengchung Kamne Chungshi Zangbu Songki Gokungni Jigdin Chibu Sekolara Chungbi Wazara Yimbarachi
3: Yung Guyu, Tidin Jumatu Gong Yi, Tsu Chu Dela, Kam Yang Sang. 巴拉达阿姆拉尼的坦勒托纳切巴尔鬼体动起俺去普纳尼的谢巴托年破坦勒鱼控制了那个鬼鬼近期俺去尼日新昆尼的坦起抓住坦勒大鬼卡托鬼的感受
4: 儿子婆们的卡勒切不着过龙去不着
3: 巴拉达阿姆拉的军军还在亚克纳下俺安坦博坦斯

0: 감사. 나 지금 출발 생년이 린제스기요.
1: 지금 출발 청도 속이.
0: 나 구대기.
1: 전에키랑 예스균스나 도스구르나. 대표다. 구셔린라 첩치. 지린 지금 출발 응외감이나 니는 쇼기 최장 덥된 미도.
0: 지금 출발 한양 계속 쇼는 용구르베.
1: 고마워.
2: 우수, 자꾸 봐주님 봐. 아,
3: 하시가 나글려다.
2: 나글려매.
3: 와 나를 님 하시 대가 주기 좀 말해.
2: 지그래, 장로 주시. 장 밤님 중기라 내가 시 유스 는 말해. 단 서준 말해, 니술 말해. 장 밤님 근처 접수 돼요.
3: 니 밤님 가르키지, 나 시나 그 뭐고. 니 밤님 가뒤 쳐봐. 딩쉐, 다른 아주 들에 가르. 밤님 너무 더 함도. 더 더 쳐서 근처 쳐오래 아. 대대대 불리 니. 나를 파치지 연습해 대 그래. 라디 여자 중시.
2: 우수.
1: 고세 삼시라 등도아. 허지. 우수. 가지. 추도 줘야 나지디. 다양 안 부지베.
3: 허지. 수추도 주기스. 더더. 라고 둘러 봐.
2: 잘 잡실이죠.
3: 지가. 나 저기 좀나 군님을 내 잡자. 아자도도 세국현의 맞서러지 라레 가리네 허치가주 다른 아주 공사의 무민도 세손상마 무유당으로 알로야디 준수샤체두이 링지가 그두 무익형수네 니에두두 로용
1: 가디나르 곰칭아유 딸깅니퍼즈 세손나야 담도아
3: 마시 도도 디 가시오 그래
1: 개징매 nghe ngươi thì khi nãy nhìn lấy áp gì chỉ mang kiếm trèo ta
3: rằng hôm nay ngã dưới công sự chẳng có chuyện chào bình đi mà bà
1: thật tốt rồi nhé bé
2: chưa đâu đâu
4: 阿姐，你们来来来，别别，呀呀，对的，人家还是有。开始是熊从头操起，我头先三不是你出，等到那个麦到了，俺吃亏就没说交给个月。卡里退休了，俺找我送餐，俺那么着来个叫我送出。卡里，找我送餐啊？哎，
5: 找我送餐啊是？
4: 人家先当钱呢，找我几个餐些个意思？餐些个咩？钱呢？钱呢？人家。
5: 赵娃记得赵娃送餐啊，你们多几个意思？
4: 既然给花露这么难说，让他给赵娃送餐啊，几个意思了没呗？俺需要给赵娃送餐啊，拿了赵娃几个劳动出些主要是？是的，第二谈的区别，中西收入差贵什么意？
5: 阿来，
4: 中西收入三不的平均钱为呢？赵娃送餐啊，收这个劳动多些，
5: 多多过算了算。
4: 别恰下这收入呢？
5: 第二个同城人人，墨水根酒大几不来？墨水根酒人人，找我来我厂里落单头些。等这钱为呢，落进了落单菜，都整个就生病。光不晓得，俺让做墨水根酒炖水为呢，俺呢找我送餐俺妈这边了。你到此过错别说了，钱数，让个些单了。跟你姐同城几个字，同城是人，初给女子端碗阿给伊呢。
4: 同城端个女子找我送餐，俺吃嘛的呗？人家中西吃亏，倒是穷多打不上是吧？这单钱大些。人家订这钱合理呢？
5: 开始看你帮队送队到了，给俺去往前次分给老哥去去。阿来，看看俺中西收入的七大区间，加州干了两个七大位号码的送给。隔壁队，俺看了，俺找我几个男长出借了，恰恰你要的收获什么？天天俺看看俺国秀那边得了满贵，肯定给吃亏的。
4: 所以，吃亏个再为了不打给上，邻居小伙送的，天天也上班。我汤马吃亏这边，中西收入的劳动中介算得起是亏是算。天南的中介个同城也收得个蛋白银了，今晚出门来吃米吃了，偏到要了什么去？
5: 嗯，然，普通请不起了，一趟车就得个是什么去？什么有来得不及了，让给咱们蒙顶这单下。
4: 七楼没忙不起，俺就顶了小三下。
5: 伢让了搭档叫上啊。

0: 아이 로데비시라도
1: 씨 시제선아 그냥은 나십시오 동아
0: 무슨 돈이야 친구야
1: 불렘나 시부시라도 씨 시제선아 나서 시제선아 괜찮아 무슨 와 이제 돌아 네 저거 교수 내구나 시제선아 수면에 가요
0: 대체 네 제 소리 유비
1: 교수 네 제 소리 유수기 시제선아 네 유를 가와지 마
2: 교수님
3: 俺做欧江创给了，干了松多，第一拿了去拿做生林创办促销，第二前面呢去拿做忙活吧，三年他个，皮鞋单也大，伢们来吃也偏多要生意。
4: 用啊用啊，俺做准的多，但他你变了团队去不了嘞。
2: 对的，
4: 俺做去了几年，顾客生意伢们来生意多。
3: 前天给几斤大了？
4: 用啊，可都听我嘞。
2: 到我前面再叫俺听我些。俺做谈他。
4: 진행 비트 로라 튼지 치스데 네 베트 중 치대요.
2: 아니, 지게 순라 텐타우스부.
4: 지게 순라 진행 리아치 사대요.
2: 기나스 킬레브 사디 문에 굴레도가.
4: 도시. 네 지게 순라 가바시 겹체. 구지 근제스 제는 야 유메다 주리.
2: 리스.
1: 지게 순라. 기나 차르테도에.
0: 차르친샤. 등기 대표는 뭐죠?
1: 레스
0: 지모철라
1: 로
0: 기랑 공개소 같아
1: 레스 마티드 같아 이 잘해 유너 소나
0: 레스 자동
5: 슬라 중진의 유럽라 퇴세 집으시에 손도 소화해 주셔
4: 만수 생리 소부 슈구구이 언니 조통변사 윤조당나 그저도 아
0: 윤조도 시리 다 육쇼.
4: 윤조가 진린 집에 내가 상모 민상문에 통세를 봐. 얘네 난다 요 말이.
0: 아무 도미. 지겨를 란심 탐취리. 등기 돌아. 얘 리비다 유로. 정리 로주스를 줘.
4: 진짜 지기 대비나. 람비에 눈쇼 실침 좀 봐.
0: 로대비치. 제모 전라 유다. 언니게 대라 해 봐.
5: 상대다. 얘 삼바.
4: 입중 고딩 개체다. 누군 사배랑 원고딩 차장지. 등도 비주 고딘 텐사마 손도가 안 제비 챘음기
5: 상가제는 그때도
0: 챘더비야 저도 녀선이 리빈다 유로 오장을 파당고
4: 마우셔 유로지 대면자 상 소부다 지치라 양면아 바이샤반 장치를 다다 저가 당고
0: 요시 요시 켜놈을라 말해 수고 작가시해줘 라이 수고 작가시라 더아
2: 기란다 지게 순란 가면 나버 녀코지 기나 주성린 초괴 슌누티소 기나 니니 티워러 창롱 양고 총도와
4: 하 다다 길에 비제 당 주나 사마 루충 딘주로 봐 고스 장고 다 두룽로 섬녀이 배 마세 니즈 맘시 하고
2: 지지지
4: 다다가 줄 랭게 조디 군소랑 가시 딘제 강조 창롱 용이 들으

0: 과 측면도 배제 고자 제빈길이
1: 민재 장난 오늘 대지 배
0: 그래 나 고수 있어 너무 말해 봐 딩에 나 이거 좀 고자 제빈길이 저머저라 도공 지나서 수준 강수 생긴가 나서 가고 과대 카 담을 따야 돼 내가 닥 주셔 겨주 수준 지시디 지나서 지진다
2: 용 도스 땡게인다
0: 저머저라 수준 강례스노 산내 등 아직 구나
1: 光大哥那座地开去那边写垃圾话题的。勇啊，光大哥是看垃圾捡不捡球。我呀，上路就。那是，请那个录音带了。
2: 哎呀，
1: 拜拜。
0: 拜拜。拜拜。别个叫什么，真都过去啊。勇啊。
1: 喂。我在阿姐这的吧，有你们去看把你们去啊。特地俺看把这边看线索啊。
0: 特地看把这种看不明白这个用笔。 대리도 나고자 발라게 지나자. 제가 고치면도
1: 아시랑 발라니 같이 승비나. 야면도 씨 녀바게 제 끼지 씨가.
0: 유잖아자 발라. 공실 가봐게 제 고치로 쓰기.
1: 아니. 디어 윤로 오잔리 여시. 자나 수셔다.
0: 다용미야자 발라. 드린 레로님도 유. 공다양 코스님도 로유.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作기作为古迹야바 캐시 캐랑겐수레군탕 지作偏低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둔바인치 인다르니바투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류라 닌다르기공치네 롱쿠르톡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류장자균형치바 쪼내쿠공수 고용이기럭주직체당 지구 지조 치바 미게게 최대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교급 장쇼캄 라베 주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교 꾸유마 치고 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고 让我有骨松了，输给鬼；让仙女干偏了，得糖用途。

0: 영배
1: 가리 마연쇼 가서 좀 줘.
0: 상실 할 텐데. 대다. 윤주고 된다디. 내 연결한 세세시 경고.
1: 제제스. 세세게 먹어. 뭐라고 가서 좀 해줘. 시험도 가대 윤구르베. 왜? 택시 삼 가지고.
0: 수준치 뭐라 대매서. 나 레버고 버디다. 택시 가서 삼 거 봐.
1: 나 베레시 쇼시. 라뉴아. 니한테 주식 삼 거죠. 직전에 좀도 하지.
0: 주식하리.
1: 자게 답도 코르데 카타 보 용도 시고 말해. 제너라게 코르데 카치시 정주된 소 디나 요주리. 이내 코르데 나 주는쇼. 네바도 시조래 체고르다. 디데 쇼미나 딱바다 시면도 수여와시 도리라. 더 多 잠 찍는 것도 그리.
0: 디 같이 올세. 섬지 때문에 야구도.
1: 라디드. 당도 라가 살고 집에 때문에 내도 예민도. 이내 나수자 주나 쇼텐수 쇼아티네 유슈비나 제마다 다 과텐수 이와시 도리.
2: 나사녀리샤에 전에 야당샹 집아 야시
3: 사고디 튼이 집에 튼세다 십제니 슈리 지랑 스스난다 네즈 카르도네 마세로
2: 영아 깔레 가승아 떠즈네 떠이
3: 됐어
4: 세무구셔 킨즈 흉내 가나나 미망 세도와 마세자 같이 가 좋다 지동태 내둥이는 마다 좋아매다 공세 된다니 네 가게 심매 봐.
2: 전장게 가르친 거이. 장규.
4: 비싸샤. 뭐네 지돈 되네 된 임자. 다디 닌제게랑 생활이 중이야.
2: 장게 네 코코 베드 련도가.
4: 아씨. 왜? 다른 이니 근데 쉐브제 아.
2: 가장 진리로 레가 차와 차부지. 닌제 삼 단로 민도. 나레 삼바 네 닌제 지브지 삼지. 이네 계속 나 린제 토디 나 탄도 닌게 요기 린제가 라고 토디 탄도 라고 비 전화도 장셔다 나 탄도 린제를 가고 돌아 니 린제 제토야 민도
4: 장게 탄도 시에 되게라 니 삼시 시토기 이네 근제 시네 된다디 니 시에 많이 그러시야 니랑 시오 계속랑 나 린제를 토주 니 코부시랑 없이 린제에게 잘 갑니다 니 채나 장게 디제스 동삼장 데블레니 소소문에 영신이다 삼남다신이 미센다다지 비차잖아 비비
2: 장게 셰브도 존네로 김제 유빈의 신기 이네 제동 세야디 네로 김제 셰야디 여마시
4: 이네 이네 셰마 되다 퍼스네 하고시 되게 되게 제초시 잘하시 되다 데니제 럽치스 레모친 봐 김자 차샤 불어 권단 이거 친도 와 탄도 데로지니 스테비나 컨저 차저 유메 삼스시 토무소
2: 이네 탄당 아래 섭데 데가비 유 니에 베브치기 지기유라 이 무제 데메 디 린제 거지이 린제 유자 나 숨쇼리스 아지 따라라 니에 자동 거 시메 디레 니에 자라 니에 초에 네버셰오 탄당 아 레크 차시라도 팅은 아니 세브다가 레크 하르 제고메 싱민도 이네 탄다 저마시 니에 닌다 소소미 유사브치 주이
4: 네, 하고죠. 계세니 마르시나. 상게 세우스네 사진데 레칭 마시. 달래 사브베. 니 실로 클라사죠.
2: 클라란 사바 레게 채우죠 봐. 난저데 소베 클라 여지 세게.
4: 리빙게 게베 지든 쳔베 클라 멘저. 자이나 녜디라. 냠시라 먹고.
2: 나 사사인다 세미그셔.
4: 녜첸데 라사랑 제시라 큐미도.
0: 사사가니 메베. 드릴 내가 좀 말해.
1: 네 리고 시험 말해. 나 삼고 좀 도와. 비가 유로 열해.
0: 출시 동다.
1: 영화 야주.
0: 상대 되다. 러시아디 나다 수준이 뭐 리라게 치비. 공기 차고 있음 줄 찍대다.
1: 제발이라 지래 그래.
0: 록수 주지리. Kandai chung toh. Chau chau pari chitukai.
1: Lukshu chui jian.

0: 빨라.
1: 감시비 차도가.
0: 낭다메. 빨라. 기나이 감 테샤.
1: 잠만 좀 마시.
0: 강빈님 뱅우. 치솜진 없지 딱다. 김보피이다.
1: 디 가르진 몇 구이래?
0: 빨라. 내 강빈님 뱅우 좀 창마. 남자가 맞아 담지. 당당한 저 남자디 빙나 쪽에 유럽 체자. 탱은 아주 맞아 체 창마. 무말 법제 나서 제수. 당당한 저 탑자약부 돌아. 팀이 남자가 마강에 차시 시대수.
1: 마강. 디근 저 집에.
0: 연락 리라게 칭아 대외 중진의 제보 공사 체제. 아주 심주 서비스 제배 숨미 규노다 된작 규노 티지마우 배 좀래 되는 놈라 제보 냄부

0: 시리 인송기.
1: 저는 안 주대 믹스에 알지야. 단도 가지도.
0: 니토 씨씨 무소. 나 저게 튜츠 제일라 집시 템지 치지.
2: 랑게. 조진 장락에 규진 링단 나올 삼 주게.
1: 지게 쳐라. 무서 답이 없네게. 조진 심부 장락에 규지 린디. 시라도 취샤 스그도. 지게 쳐라. 니 균을 친대도. 나 저 쳐 봐. 내가 치디. 알아도 맞춰베. 댐비 가세 열베.
2: 요거 좀. 조진 장승이디. 아주리 민님 거지. 랑게. 다시 흔들으시니 봐.
1: 지게 쳐라. 레니앙 아주 쳐베. 더 담게 락디디 균이 하고 시기.
2: 용아. 흔들으시네 야도.
3: 지마선아. 지게 쳐라. 디디디 대주리리 되면 맞잡이 주다샤.
2: 저걸 맞춰서 그 중계 집에 미생 맞잡이 주도. 요 중계지. 지금 불러 해주다 우리.
3: 레스. 지게 쳐라.
4: 장원님께 된다디. 상계 대주 가리.
2: 내가 치도 잘하더야디. 속에 도담 직수다 개부지. 유르게 단다. 빅주 커팅기 튕기지야 도담 치고 어디. 전다 디테일러. 뭐라 치지 제왕주 어디. 이네 라오장. 완주 저거에 림닝 부서한다. 완주 타주 내 무채 여 아유. 딜레 광고 야구 시에노.
4: 딜레 단다 봐도 배자 줘야디. 두구성에 직수 넘루다. 미주기 도담 된제 중부래. 장원이 된다디. 公司三年了，收件也不算不来了。姐嘛，你最近这通道靠不住。都是，我提的云州在线，我让他们做好了有没有记得的？
2: 用啊，其实他就拿出不赢了，就我切好用不着了。你还好说，我呀，主任。
5: 코디오리 키란즈 뉴군 사베 남자디 디랑아 니르투브자
6: 니르투스 빈나 초보 예배시고 제말레 가르체네 제대해 용바
5: 야우 쇼무지 로친주디스 전부 총아 샹발라 제중에
6: 제주 당기장 공사 직심이
5: 공초와 참시라도 샹 우순라이 진닝 친제 로지스 주도아 나 로림소 샹발라 폐지
6: 你谢谢你杨七哥天天查是呗？他这些年云入的李斌组建单元，云入我那听不懂，但给曹边那年莫让头中的呢，都是在对起码莫让古里去还是玩啥多？
5: 行，古里你也不是啊，看我钱不着，一年李斌给说不起来钱有着，可对了，李斌姑娘兄弟也不起意思，
6: 姑娘兄弟也不起来钱，马上云入也从三路有着，起码省里曹边那了，对那么钱不用吧？
5: 呀，都是嘛的。让他云入跑那嘴的，让巴拉切，让欧孙拉，听懂啊？俺做啥嘛？我那生命来的是，啥么子可那么穷？阿家白拉，公么从？你让看有嘛事？云入个。
6: 很多人看不起，团大地没人了，婆都是来穷些。我来穷么说？你什么家全部当没得别干了，两个也不起么多子，既然打欧孙来了，都得算数。
5: 我来穷么说？但我那，你所看的钱我们还够不多，看咱们人什么都钱，团队我来，给不给那么穷？
6: 阿家白了，恭喜你吧，托钱了。你过去还请我。老杨呗。
5: 是，这样子哪里看起来样吧？
6: 我住李斌街，我可把业绩，光打哪里看了啥消息？阿家白了，有人过去接么？穷，现在做杨梅，对的，你阿家白了，家住修一的，李斌过来约。
5: 我这下还请是。
6: 阿嘞。
7: 现在若不去摸，俺去我给切头吧，让你给学学。来嗦。哎。
8: 亚伯达。不是，让我那个谁穷啊？
7: 卡拉斯的后代嘛。再来了，看不上。
8: 你要把银币带上。可惜我这。
7: 天上个老君君，老个钱了别人，我是肯定的吧？你爹娘在我赌。
8: 不是，我昨天讲了，老皮皮。
7: 哦，老皮皮。
2: 이게 링나다 직심이지. 미가 대전 제시야.
0: 수이 대전 제도.
2: 너도 수월해. 유로스 얘들이. 소배나 레제 님 하시지래 뭐지 봐. 주주시 뭐 거샤. 얘들이 결름에. 또 다다. 다들 퇴계 주도 제주도 와. 도디. 우주님도 최다 제야도. 얘네도 진주대 가야지. 나 진짜 그거 같이. 또 다다. 이 약 개마지. 하긴 소리야. 주마신 고민이 다르베. 아.
3: 제너랑게 주의 고마라기. 구슈 직제티 과거시유.
6: 중월 거시유.
3: 중월에. 네 삼자제노. 비둠다 타니스제니. 좀시도 포가샤니 약슈리.
6: 삼드레스타 네티브지.
1: 어제 올린라 페베.
7: 용비다.
5: 저도 용비. 당치스 엔드 지송 와.
7: 신도도 스키시다.
5: 하나 세 사서는 신도서.
7: 아. 어제 나는 군주에 있다.
1: 린제다 리빈 쿼딩 카탐르 내든 타셔 지알레. 심저 지기.
7: 아, 다시 뒤 딘제 임지.
1: 다시 뒤스 갈송 그래.
7: 다시 뒤스 뒤 둘러닌 집지 군샤스기.
1: 니 아프니 게다 같이 거.
7: 과 말이. 나 쟁아란 새가 용비.
1: 나 책임이라.
7: 어, 마랑 세제 정원링러 다중한테 지면 삼천년가 용비.
1: 어, 그린라 알레피게 쇼다.
3: 마리, 구슈 직제가 잘구요. 당도 수여서 줄베.
6: 리양게 수요시.
3: 아, 세진대군에 과다 쇼시야.
6: 나행함 다른기. 수인의 내가 발마 체제 교수 사로 전승비로 봐.
7: 지접심바 사라게 고안이 변이 주디 아시에주.
1: 응.
7: 상가 둔다디에. 타주 근데 시스 아.
1: 아. 오글린라. 팀원 키란 다니에 발라르 내든 팀제 체디 타주 근데 쓰는 게.
7: 어. 만주 니즈디리라. 타주 치디. 배진장다 정마리.
1: 제나 네발라게 잠게디 기랑게 쯧게 뛰는 거 이기리 시베.
7: 하, 진짜 말이. 니즈디 타주 마체 공로. 만주 생리적과 토마주두기 남아디 삼록호치리
1: 다시 되딘제 임지 만주초고에 토담게 직신이 동디 나로네 기란다 네발라게 토담게 도시디 하쿠기
7: 상게 전나 먼저 토담치당 디리 지두게 양나 노두게
1: 아미길금 원내시에나 팅접쟁기 킬레러 토담 가족의 냄부유나 디지게 마원피게 티에러 편도 여지
7: 하 상게 딘제스 문지치규나 망원의 값이라지요 Kile chi pijia dang chu na jik su diya di so chi shu ri. Mida, tuin zai pa la. So chi shu di jik su lam lu diya di kye chi mu ri.
1: Kiran song dan da di, nye che na, ta ting ki ne chu di gyu che, ngan zu chobye tuin ki ki to dam di, lam lu jen li gyu bu che na yao ya shi sung ki.
7: Kanche su zi yu.
1: Di nye sam ka ma sung, nye li nye kile nying bu da zi to dam che da la, gyu ngay shi lian bu che na yao ya shi sung ki.
7: 된다디 개침부터 봐.
5: 걔는 뭐 되매 배.
7: 말해. 니에스 너. 어. 길에게 도담시 당다. 주른시바 장락 된다니. 년용냠세 마십시에 소소제 탁주치 우리 쓰기.
5: 어울린라. 걔랑 걔랑 저 속배 민닝부대죠. 깊소는 제 입자.
7: 어. 유루. 어. 다랑한테 초병원이 신어 조치슈디. 덴병아 튕기 지심을 고려.
5: 네 길에 증원의 셰비나 튕기다 도담 니가 개침시. 니즈데 춘주 마다. 레미 레아 진베 넘규 투여시. 계시 체브님 마 셰비나. 나랑저 초병 나라 레미 양타외 도시 수투 마시.
7: 상게 니 제가 저 등수.
5: 니 삼자 체나. 초병 나라 다도 단제. 내가 우리 조진 장라 내내 참조 체니. 明对解决就消失
7: 第.
5: 看意思呢，连民能追学外学，你娃子年纪当过是生病。
7: 用啊，钱打个几大？巴拉，啊，比如，谢拉学徒，陈学长。是。这欧尼拉。克拉萨个中。是的。我呀，克拉萨。你那，
5: 克拉萨学习对的。
7: 平常生活中度。他这要是来学，
5: 不得罗马用的，让来克拉学不得这么学。
7: 当啊，退休不卡住家米多。克拉萨学中呢，轻松我是可以过。
6: 巴拉。 은하조 좀 해야 공부를 봐. 시라 더 치게.
7: 스나디 알아 야구팀대요 우리. 발샤파 알아기슈.
5: 안전한 알아 약상물 안개 동시야.
7: 용좀 하시다.
6: 아자벨라 기란 주시. 알아링가 니에 친구.
5: 니에 비스링가 친구.
7: 저 가발링 러치다. 니즈게 좀 드려요나. 나다 니 말.
6: 아라기 용구이도 오순라게 아라야구디게 통독하시야샤 레스발라 카치나다
5: 모르다니 얼뚱야 여수베
8: 어 개능말 개능말이 니 모르다니 시켰다죠
5: 젠드
6: 이지동유
5: 카발리스
6: 야죠 다진아
7: 야
8: 어 다진아
6: 발라 아자벨라 기나 실라쇼 니 카바치리
7: 지스 린제구 말해 소시
6: 도도 카바디베
5: 카바말림치 하시유
6: 발랑이 오순라다 아자 발라자라 클라스그유
9: 레그유베
5: 레그면은 커바 겹쳐 말베
6: 겹쳐 오지 레그유 내면에 상가르치유메 나냐선 쇼그로 봐
5: 이데세네 잡시 이데가 란세제 문에 레그유
10: 연장랑게 간조 오장게 대간 교수기
6: 전지샤 기겐점어 조슈린다 전샤오인 徐小薇 공조 수준 제시식 요시 나당다 코딩카탐스와 대탁주식유 님마카세스 고바
5: 용아 다체는 대간의 도유
9: 용아 대강 도요.
6: 동사배.
8: 왜? 디링아 라니게 어울린라리 호시자도.
6: 용아. 됐어. 빨라. 지난 간격인다.
8: 간격이다.
7: 상동문배.
5: 아니 동기. 알아 동자만 되다. 최소시 최정그리. 최장. 조가 동바 알아 동비는 조건뇌비라 여지. 아무라 그런게 킹그이베. 리빙가 아껴비학치도 리가네 버리쇼 없다.
11: 전이 아우쇼 류단디네 망스톤다
7: 어리 기니기 코딩카 담당이 자구디 건전순서
8: 리몽은니게 자구시사
7: 남상라다 제자업 유배
6: 제자업 유
7: 야부두
6: 레스 빨라 더더 관계인다
5: 간조이님도 동구인다 슬레헤 골견시에만 되다 담배
6: 클라스 야 터치다 유루 야수
7: 어제 마오성원조 근처에서 지키나
2: 국교시야 근처도
0: 남다비도 지켰으나 기란스이다 정시 참모 윤례시샤
3: 최고 국교시의 윤례신소
0: 최고로 예수께와 요마르디 미쑤슴 괴제 예수께와 요지
2: 이곳비야 교세 근처도
0: 님치르 미쭈라즈 요지 레제레쥐 토르시자 친요지 지켰으나다 지모천라 토진하 쇼이
3: 장부슈나 나수소수 통지집에 솔라티소 최고디가 배주시 내일 시험부터 되시나 나서 쇼토두 문에이 뽑으기니 시기도와
2: 뽑으기니 저거지 이내 도열하는 흉말다
0: 지켜순라 지모천라 뒤즈유두 양주 풍성 소바스가 배다 이내 타니부지
2: 장구시에너 마 비교 조각삼치 대유 지모천라 결한거 제너
3: 레스 뒤즈 중수너 비가다고다 롭존시 결루시에 대긴다
0: 야부시라 중수 니남사 우지를 니사 쇼가 친주
5: 我那都有什么些语阿姆拉克拉斯年一百年了不给这些么特别啊你也在催促啊卡里看着长大里边跑了就有马达阿姆拉克拉斯给看家庭这肯定是一种了卡拉斯就好过去上给卡拉斯就写送啊
11: 天文林杰皮皮不显得俗气了对我的牛面吧给人给你也不行你我这个没知道你没得了大把对我的个月给这月末你里边对我当下的我那皮琼有暂时里边你妈那皮琼起来还是新的皮琼起来不是天文让给给你的心里多天文让你皮琼都来个亲牛面吧
5: 你们都来个车别接了里边给陈喜拉有不好过去马上俺来绕不蒙古去给日下你也闹穷让圣林错把亲别接的拉巴都里边你们都西城南站的捏卡亲别接了军都西拉穷下俺军都还是亲得了谈得让给什么人物的这些阿弥陀与最穷的阿创不了亲扎水有个讲解电脑阿弥陀心里有在

0: 야, 들린다. 여배,
1: 민재, 여비, 그러셔서.
0: 제시다 저지체사. 가정부 여배 준비디 농감 집에 뉴스 좀 개련시 도지.
2: 지금 다 태두제. 지금 링락에 다시한 추후 유대제 출나스.
3: 코딘 루구가 가지. 뉴스 정의 코규 개련치 요지. 소치 장시 직제다. 장지 직제 코규 최신의 가지.
0: 뉴스 정대 교다.
4: 다른 거 아주 뒤리 다 세고 꽤 쉽지 않은 시골이 요새 지나면서 아니에 제너 요새 좀 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요새 교실 수다

0: 我就老弟拿过来是来给我，来了马达。我那来了马蹄，这是我叔，但没用的。让看给我带出个信件，林姐了，说不下说不下。林姐投诉呢，俺最少接三天后续啊。好，俺这里有证据，叔。
1: 근데도 리트 총승해. 개징마시 대전 집에 주고 지마 던더 고급 여지.
0: 나수 리트 총수.
1: 장가 갈라봐.
0: 나수 리트 총수. 올라 올라 올라 올리.
1: 형충.
2: 袁振来，
3: 袁振来了。
4: 对的，李，干脆快点和他们那边那顿他去投降生意，他去投诉。
3: 你要要钱多啊，你让大胆农民多。袁振来了，定俺那组上面个来几位追不到了。这下这下，别想我走了，看不着。小区小镇，你和来合作。
4: 过来黑农民多。
3: 王瑞，秋季的那顿看着多。
4: 不贴这学校，都是那个那组村上的东西。
3: 别的，别的，别的。可立的。
5: 이리는 시키시도
6: 이게 쓰다 유흥을 인제디다 예흥 인제 더더 입로 인제지 인제 숨도 이제 줄라 마트 서시도네 집대 당시에지 잔용 그 주의딩제나 미 주수도 수준 전부 두디에 서시 그 주수 지당자니 연탁수리시 롱세 저름 전부 입에 체리 개생한서 중시도 뭐 예수비나
7: 家子弟呢，中学同班的阿来两个弟，只当能当用的。
8: 对象，这个怎么好过去？你给不了军，我来吃不起大肚。
9: 学生，村里的来钱要些。
8: 初九查过以后，那边人工该老当要拼到要些。现在家走到了来这年要过金数的。
7: 人家写不他的，连着的年过的，我那银行是要的。
8: 初九的初九那组，大家写不清楚哎。俺
7: 这今晚在那路上没写写，大家写不清的。
10: 最近来人打的是更多注意一张，俺最大的出了家要推出了来这年不一呢，人家穷要些，现在来这年要推出人不要嘛些。
11: 林姐，让我那叫大姐姐的下，见过，让给没土团同我们多啊。几个人了？关马瑞，嗯。啊对的，
10: 几个人了？让给俺来年呢不免一张是呗。
11: 来年呢不免嘛些。
10: 公司用了，都叫不当钱，捐出去使用。哼，
11: 卡林斯，卡林斯。几个人了？俺错过休假，老年休息出去，前几天呢，刚来是刚给遇到。啊，
10: 跑马天到几个，给是咱们的水井人先生，俺来呢，别人噻。俺今晚没有到，可真是我嘞。
11: 我走路呢，弄出手就下午了吧，西镇普朗贵南站的，开心不开心嘛嘞？ 你让给人民币吧，你让给人民币多。啥活你给两个的，让给咱们免费送啊。

0: 차례 계절 가위에서기.
1: 야보도 고다 도비 배다지. 가로 차례 계절 세기인스. 이네 딩쇼 다다 오창 리오 마시. 천유 지고 친수.
2: 또 스타디오 분이 렌저 매업자.
3: 딩쇼. 아우 잘못 두게.
1: 무슨 딩쇼 생일이야?
3: 수태면 야채 말이. 니 이렇게 했다. 니 이렇게 했니? 너 그렇게 쳐줘래. 캐린다, 캐린다.
0: 린지에. 왜 린지에 고기도 개?
1: 고기, 고기. 년대유, 유로. 딩데시. 장하 봐 유미. 산에 등하 구다. 니 딩쇼 소개 당고.
0: 샤니 야고 시청. 따지니 니 산에 구 영고. 광다 치즈 개발 토유.
1: 치즈 개발에 용아. 산에 가 구죠 아. 바이바이.
0: 바이바이. 야구시청, 최 영사.
4: 경구청.
3: 경구청, 경구청.
1: 민수 딩쇼는 잘 이해했어. 딩쇼 기라님 신의 정말 봐.
3: 야, 정말 알았어, 쓰리야. 딩쇼 당도 천연 서울대야리. 나 오사 때문에 그래. 뭐 신의 윤루다 문화적고 추가 구조는 과연 그래.
1: 내 대는 기라님 참부면 도. 딜레 내 윤루를 넣어, 육성과.
3: 진짜 맛있다. 그만 먹시다. 욕시어서 갔으려야. 린지, 니가 다 죽어지기. 랑이가 치매지기비야. 랑이 다도 가져오다. 자샤니가 요리. 마디 상상체 되면 누구야. 뭐 신이. 딩쉐. 딩쉐 다들 훨씬 줄어버. 대박이야. 난 로트 빨리 사버리. 나 삼으로 시다. 영어 누구야.
1: 세종의 세주 참아도가. 영화 영화. 상주. 상주.
3: 와, 뜻이다. 윤로
0: 야, 장윤 배, 딩쇼 과유. 니 랑게 쳐이다. 다야 갈도, 뭐랑 동안 르문 치민도.
3: 니 나를 시차고 좀 어디? 잼 냠 쳐보던데. 큰 돈이네. 미로 쥐라 시샤. 윤로, 린지게 랑게가 책이사. 저다 가리유.
0: 장 채야 민. 딩쇼 채니이.
3: 딩쇼 생긴 이세, 딩쇼 체인 스쿨 요리. 린지에게 가서 얘기했었지. 미디 이는.
0: 쟤는 아 린지를 가봐시게 구인다. 더 냄비 켠 민도.
3: 예예, 다 경마리 경마리. 전다 신지르 뭐, 나도 상마 쇼 그래 뭐. 소연 대 친구리.
0: 딩예 정모 양시 왕아이 乔지.
3: 그래, 감사 감사, 정말 감사. 예민 우수 쓰이. 교수시우리기 수능치모이 제가 구시험해봅시다 정말사
0: 감사
3: 예 계란이게 동양 생각하면
0: 맘에
3: 안래 녀시고 녀시고 니 도스다야 도스다야 녀가가시고
4: 우리 조모 수능치모 진짜 집에야
0: 간다 녀원신배 수준비 진짜 많다
3: 够出这些而已，一年体重也蛮扎实的。先生，听我心里有嘛是吧？他是主要是的，就找不死的。就找不哎，他年不是不是没得个？年前呢，要不都？让老了亲接不接？其实让老了没亲，你也让老替我上去。哟，蒙古的真阿别，谁曾买的？听你可把个不有没？你心没？先生，他们俩多少可以？听到。 갑자기 길이다.
0: 두스다디 도가양 도스 레프트가. 왜? 계속 그 뒤로 년이 봐.
3: 님친이 지내로 년이.
0: 님친이 지네. 쟤나 장경아 니지 가방자 제로.
3: 저 가방자.
0: 예도도.
4: 아씨. 다라시네 로리에쇼. 댕기디 내 고민다.
0: 암라 아키랑 아 구제 갔는가?
4: 让陈大喜爱语，
0: 自打没送到俺家里去的，陈大天气不阴气，咱们啥先啥雨？呀，这样啦，今天就不停止，陈大先不开热，陈大天气不阴过去，上班那个啊，让个屋里那个工地总部连屋内七八千是送给，说屋里那个工地总部热，让个过年不不在家住人的瑞江热度哎，热，给咱个个这是看着。
4: 上班那个俺可把拿了，让老师给不送给。咱给过年不在家住人江菜的，让欧林那个过年总不是的。
0: 欧林那个俺没送呀，还得呢。
4: 他的年限已经不是吧

0: 순심없이 구기. 랑피게 진에 닥다리 쓴 거.
1: 랑초메 확실해요. 랑게 나 속에 내내 내버지. 카장고 쓰여주. 제망아 야마 조디. 미리 더 크게 쓰인 거래.
2: 조디 장라 알레 꿀롱만 한다. 디 내가 잠치지. 콜간 그 조디 내게 디다 도비인. 키랑 저와 조야리 캐브선자. 진중 참바 참부 열 쓴기.
1: 다랑가 처음에 없이 먹어. 랑게 나 권해 말다. 텅더 인도 하우스 쓰여지. 드리스 드리스. 마스니라 도서지 봐 주기. 키라즈 레그네 모비네. 마르 레그네 주기.
0: 야. 디. 윤달리라.
3: 아.
0: 좀시동 보기 차셰 가지러 당다 수대딩시 살 개베 가시. 겨즈딩로 모 주콘라 돌균 정식 최대 시고 삼주.
3: 돌균 정식 최대 에.
0: 노.
3: 닝고 여러베.
0: 도제마나. 된자게텔라 탑시 등기.
3: 여외 총계로 용약 군부지. 소진팅라 팀장 구라 제가규. 공개 저와 지금 남창라 구부시다 능기. 아, 공개 돈도 란 토구에 송기. 공기 갑교 매비이나 아주 빙난 초바. 단다 동화 숨게 치우쳐도 제대로 가지.
0: 그냥 송다 제너 나 등라구라 제가 쪽으로 봐.
3: 제.
0: 나 공사를 저기.
3: 제. 제가 교.
0: 감사. 근처야지. 등라구 동숭례 가고 봐 있나.
4: 더 숨더리. 로긴 자지 대시.
0: 연단 리라게. 키랑게 잡교나자 응트자와 지금 럽균이고 남자래가 자 숨추 렙송기 내 키랑 터제나 쇼이
4: 남자 야후여자 잡교 세워줘 머리 키즈자와 지금 럽균이고 로다야 남자디 다들 그때 쇼서
0: 야부 총수 럼줄 갸즈 등로 수준 시작 시시유
4: 문에 격세 중아
0: 겨우시 라마지 남자한테 고수제 단도부도 로카시 신샤
4: 뒤수 유리나 로즈 직팀게 레그나 직치야 문에 레라 마르다 제수기 갸즈 신세 남자디디 俺最新新闻那些呢，那么咋看起不起的？
1: 加上俺随土库这边嘛些，也不要奇怪，也是不？头前那收益。江文林，咱俩都是这边开几年吧？老曹，你也说不定呢，老忙活过来也不易。大舅大。 코네 퍼규샤 마법샤 니 가린 소래 제마 초베나 레그즈 소래
0: 라진의 용마지 나디린 칭한디 장을 튼다디시아가 용비
1: 육쇼 마타 나도 초베나 개베 체리 라경아 야구체비오 니야쌤나 샤쇼 다리 마를 농도 샤브리 농주쇼체 초베 직수네 개브리
0: 你这些呢，可到俄斯多啊，连米跟这一人吃下。呵，伊呢，给是长不切味呢，让给阿拉东亚的胜利装备团大些，得长面心去是吧？
1: 啊，大家都谢谢，吃好了嘞。看到俺来的团队员，团队员，
0: 有，让团队员呢，俺做上六通的多，我也得这说，光参谋操干那古代下，走。
5: 下着嘞，
0: 下着嘞，俺来找他。啊，找他，找他，找他去。坤总，祝你成为了职业军官。兄弟，兄弟，兄弟。坤总，你这些球子，俺让做胜利的勇队，参谋兄弟讲些。老忙不的个，各度娘娘姐姐，谈得头了，参谋高高不下，当来你们立下。现在，俺让做场面高来接不接，胜利谈得头的吃不是？
6: 唐德胜利的车我兄弟，车马不会是什么多呀？
7: 敌人文林来个那团人意思，看俺做什么就搞得有秩序的。文林，让我来转念一遍，俺是超不少，六趟不都够呀？
8: 太累，文林，让给超哥提水那给咋？他就是那严重，让超哥临近这去的，今天这些启动不都够？
7: 俺做好看景呢，老酒店喝些，你们都来个车不是？咱们肯定一面，俺做哈苦日吧？
1: 我从我宿舍里头去让几个人代笔。文林，俺最看见村里那票大。
0: 钱子，
1: 文林，俺当初你们都干预许久钱币不？打探带队了，让俺做下家装备不对啊。钱子，钱子，钱子，你这钱的花用过来。装备的，装备的。长谷县呢？俺说过你不能做游侠姐，装备肯定没。没事呢，俺胜利了，下新月，胜利前头两万车通的生意。你呢？叫啥别打了，老许谁也没吧？ 可是你也住院是他姐姐写的，他在你这个领了了，住院是随便的，还养活作用了嘞。
7: 你这是咱们的职工啊，是啥学的？

0: 我来这边种几粒配对。你也不来种种，我是来下菜不是？你也远在离那里巴拉，玻璃正那是远。俺路去呢，老起码准备到，空格俺种给那不是？开始空买呢，俺谈的地点远远有嘛是？才能俺用到用意？咋用意？用过去，空让几个直接买的，俺就拿来给真钱不来。巴拉给，我送来困难你公路穷的，巴拉给要不是咱那兄弟，都是，都是那俺让你冲了，空了老大是牛阿着。
1: 永安，今天看哪个配吧？我让联系三大行用品，取了囤到县里，得修的，得修的，对。银记的一批结算的这，家里卡里有啦，哪年送芝麻是呗？
2: 哪里都上，家里个钱是得的，给些弄些油是呗？
1: 我西城铺那么上巴拉子种个什么去？今天天个银子巴拉了许呗。 你先别呢，这土马人，你这一年送子哪个是吧？别看你看不起而已。行嘛人，用嘛人，你换了些瓦皮鞋，给咱送个皮靴衣。上个卡巴金呢，看到俺注意。看这是什么人干的呢？
3: 大哥，请问，见过了，出去干可是现在用的也没着？
0: 也不要紧。
1: 前天有头。啊，谁豆豆？
0: 在哪？你帮我拉皮呀，有啥能牛皮？
1: 谁呀？
0: 这哪看不上？
1: 帮我拉花朵。
3: 帮我拉，豆豆，你也是吗？帮我拉。
0: 哦，豆豆，我拉大家用呗。帮我拉，姑苏跟这豆能当没完了。
3: 能当没，能当没。帮我拉，
0: 今天咱俺是那姑娘有。
3: 俺牛逼，身边亲戚赢了，
0: 考虑过了，我也有大多几个去。
1: 不啦，第一年级的请俺去那里培养元素。
0: 见过金嘴古这人，今年级的这是哪大季节？哪里用不赢了？中国同学去的，俺见过了，感情嘛的呗啊！
1: 是，
0: 不
1: 啦，给送不他是，俺你给全部送，什么都没多。当时，不啦给考虑送那他个亲戚的人，给俺给送嘛年去。
0: 看住老群去，我啥吧，搞来要的，说说家庭的女的，他给这个的，呀，妈在这写着。这是哪不啦？
1: 不啦，你去让我这修，林姐啥？
0: 不啦，你把了林桥东西。
3: 俺来，让林桥东给破印不是？
0: 俺来，
3: 桥东当的很这多。
0: 把了到欧苏茂生当的西城彭龙跟他们家主席没关系，把了给大官啊。
3: 今天俺就拿给陈建英送过去。哈哈哈！让给俺端俺今天当妈的。听说老群主上山，天后你最好过嘛是？就这个月七八个了，没上麦，三路人不大，大花人不是？来个七八三的，刚开始还吃的，一年上班了，来个看起来，你是当秋情的家的，说说说了群主做雅给。
0: 没有开来时呢，外边奶奶出嫁的，他的要求还这么多，给个个手续，你的心也是着的。帮俺做，不给给其他全部送来。
3: 当然不啦，他的给个不差不差子，俺是去给了住的，不送给你是的。俺最给个别给停车照样，我那连他不去的嘛是。他的，给做老群主的多，定居的。
1: 给做老群
0: 酒店做，定居了的，给做老群酒店做，现在人家忙的下，什么时候吃的吃的，给了不错，老不叫忙的小的。刚来了把毛巾吧，短袖吃的。包了十年的，卡住个休息的没，天气给跑到忙我这个多。不啦，既然给个不提头那组蛮是送的，大家都羡慕嘛的。
1: 应当应当，心都说的。呀，林姐，你说啊，把那起来你去哪点的？豆豆，你常说。这些哪去啦？
0: 太厉害了，光大哈拉他个说啊，你说个清楚。
1: Les，哦，林姐，波拉达，你准备着学啊？阿姐啦，明天早上学。
3: 今晚今日要你要不的，拉大姐的，肯定去忙用啊。
1: 你快点。
0: 听侬妈这波了，今天姐夫听我谈不赢，得先别生气。
1: 林姐，
0: 不用不
1: 学是的。
3: Les，
1: 林姐，我那辈子穷许多。 이네 원감들이 장에 고차고도 심주 서비스 아마도 신다 삼켠 등 마시
2: 샹우 리라게 난 로피다 딱반 링제 고송쇼시 링제게 난 로베지라 콘게 특히 주동체니 링제 콘주 속파 용야라 특히 싫다 나소아 니체나 샹우 리라게 통치 디제는데 된데 미야우 셔승비 키라니 탱기 참도 가보시도 다님도 렉시 유자 제마 계시 오늘 키라니 집이네 녀대나 저 성부실이샤
1: 아잘라 은이 단도 저와 진제메
2: 뭐지 은세 때 다자니 뭐 사가 쉐수가
1: 도도
2: 녀랑 쉐오 계시랑 오늘 린제를 가보유나 균은다 독시 멍즈 쉐오리 안능시 겹쇼 샴디 쇼스다
0: 유로 집도 되래 가시요
1: 나지 공시 킬레사베 토담름루데 섭취시게부이 스니지급린라 초베니티제지게 태년지버 코마테콘레 니디진비시 공차케민도나 빨라교고 삼치
0: 나로시치기베니 중례하나 할로바부터마추 제사 다치가요비 다디샤소마리 님칼레 시사칼레카오리 시삼자조
1: 뭐냐칼레카츠 영아
0: 야 조조조
1: 롤레세인다
3: 보라콘 시순기거도냐 뜸규만 고유베미시 오늘 일하기기
1: 喂 林姐 天色 尊云如给 나카바레추
3: 모나게 상카바제제 가르스도
1: 계승민도 토스 쳇스기 가르시즈 이메 하고무초
3: 자도위사에 캬이 토제 가르세오레
1: 모나게가 가르시즈 이메 하고무초 가나가 니파르 랑고마도 셰메바
3: 첸동님베
1: 모통성도에

0: Nedo Gile Chubi, Dam Shibi Nantiri, Chayam Zonki, Singrobe, Negi Tunnel Dane, Chubu Lam to Gusu Shugu. Ranjon Yi Yuri Neo Genju, Kente Tane, Nushurmanzo Yi Taze Genson Chibi Koro. Pugi Zaji, Karyo Nanki, Jonghua Miri, Jonta, Biri, Yamji Tunbe, Chidun Jimdun Chibi Koro. Tanyi Jalam Poke Bozo Yi Sojin Leguni Subi Koro. Chayi Chugi Naki Bi, Tanan Shibu Ruga Zone, Chirim Chugu Huda Chibi Koro.
1: Small Hinge, Gunkam San.
2: Gunkam San.
1: Digani, Pergasunga Chilam Yin. Langene Tindi, Penjong, Sengunyam Jasibar, Gasusu.
2: Tirini, Pedigabe, Tse Gota, Chitagube, Tse Nishu, Sanimashi. Shamanang to Shibanam, Sirona.
1: Neni, Ranjongi, Judy Zoti, Batang, John Yonsu, Judy Dipping, He, Sasha Sunse, Chetayan, Sinki Yu. Persia Guihi, Chamdor, Mochi Yi, Shinan Tu, Lodo Duegan, Ibatang, Netita, Tirajin, He, Chana Sotatang. Chukor Sosu Gene, Tele Kojishi, Jugi Yu, Tidin, Nazunyam Tu, Choyabzon Tu Gueti, Xinane, Korkan Parki, Tele Kojigu, Xinjo Ben, Nehi, Tele Ladine, Chugu Lam Tu, Guzula, Kendo Sinan Tu.
3: Dunshun Tu, Choyabzongi, Xinan Tu, Sertogi, Nime Gojo Dipjing, Nodu Chugorki, Xinan Tu, Lodo Due, Lele Tishing, Pimitsu, Nodu Chugorki, Jesu, Sadebe, Nimotinzo Jubata.
4: 选不出主力提的主最难途恶鬼月别苍梅我懂了高位总当求行月不是
3: 陈昌让你打比呢莫哥了萨基等着月的月的学科若打月的学科你打你懂你早几路春秋里那天你家哥哥孙上七杀来几几这样的个别的龙天座与春秋里若浪一那点目金卡罗林那满站着金卡这些几类人的罗林那也压子等着几类的人人中相你陈业总体 你也听空周一天一百堂相提用给那个叠群体母七只短短哈生个月不是听过那个听不猜个月别讲了从来没听咱们也不明因为略难孙三缺不得堂这些头位行个说话行列老子也学不学习人都住不接打个七只的电别听不盘论修金清月不是这个月总人中下等于给书记黄军体母里听不讲么顿给他生个月 忙作此昨天起你当一时交过票提名牛竹起源起来了从个月别用不也不用个月即送一不是人中相土罗里也不请我提你抢到你一个团里压住给我打儿撇给穷为温存怎么适应沙土主席给团共列过堂让军将给昨天清晰南站局你列轮给抢过车业总统团局团里偏这团不穷一不是 참도총기 사내기 내기 퉁공타 저협종기 믹세 남대 차긴타 송지체디 수균기 창 니에단 락제 제베 내기 아라 통모티 리그룹 중어지지 송부지 창매차와 주디체부규 저협종 기타 총대 편종 카메라 체육 공시 쪽도부 총유 편종 카메라 체육 공시 퇴기부 레로 전주조매 내라러 롱동기 루규 유바타 위신 광주 표도 표급 중요한기 아라 니에웨 락제타 Pyoge Chang Nyewe Lakze Nyi Sungdi Chebukyu, Duzi Dabu Nera Di Chungwa Riji Sungbuzi. Pyonchong Kamra Tseyu Gungsi Nyeju Goyoko Lore Shing Mangdu Chingdi Nyujub Chesayang Nyewarki Duzi

0: 바니 총결의 난기 최소 최수기 미족의 최시인 딜루춘 시림기 고려의 뉴바 미담와타 멍든 두릅 탑람 깨부이 모소기 간의 세치 저입 추유 지조 레드윈부타 멘딤 닝치 세지기 시림 주경 당란 십슈 냠레 켄게라 체다 괴니 나기바 추 균년기 나도 계획 람파르투 몸에 계지 추지레 타 제진 공수소기 고려 소대 견지 투지도 고로베 남이야 레네 토 유바타 탑주 뒤마라 자와 속베 주경 주슈마 더불어 교류시 저입 추유 지조 레드윈부 부전 슈엔바 도와양 좀기 나기베 당란 십슈루가 주바 테니 저입 추기 사다라 켜고는 땅 주경 제베 최집 사바시인 초진행 아기베 레지 뒤에 시림 최종 고리의 두수기 최균 세디 멍든 도롭 탑람 갸지르 단 토바타 초신신에 아기바 시림 최종 기록다라 규규로 근데 당디 레슈 초보사바 총기를 주준낭 수주로 대부준 유제 솜시 아기바 펑제니 십주루가 대낭 수겐 당부 제이마타 고니다르 총규기 상람 칸사라 반조 총원치기유 십주루가 낭 수제 공기라도 카바르 대야 구규 싱구 요체 더불어 교르니 서워 충주 캡주 메바타 개니 풍소 테바 메순 조람 가보소 이네든 통체 바르겸 네디구기레든 소베 난국이 유바티 조르지 네구기 체도 타니 슈니 미나구디 체디 추주 카셰낭 네트 타주지 시 펑젠키 당란 십주가 낭 슈베네 송 차그덴 토 겐지지 마도 친수 Tuyun chunggui ki sanam ta digui nang jangwe ki war chugab, langwe la kyun shirwa ta kenyi kangchundu yuwa soji nezu tonggab bar gyabne digui nang nyesen shukuyu. Digui ki gyan che du takju chigi du jie sumsi. Nga gyebe tanglan shibju ruga zuba ne sung, nga gyeba shibju lha gyunam jen ki shirim kurshib ta jyugyong chibe nang shu ne. Kyun dorgyun pokbe langwe ta mezun ki ngume genge soji 주경 공리 개줄하 녀세 슈베 내된 타주 제베레 추 무제 퇴베 토르친 시 저이 추 녀지 대구 기 직실 우렌 기 대구 레된 기 대구 주렌 세린 디기 기 다정 안조로 나게베 탄은 십주루가 유자 내된 유체 제마라 시도 톱네 안조로 렌지구 유베 시림 주경 제베레 주 토르친 마세 대구 기 코비야 양도 친송 시송 시 다자 나게베 탄은 십주 지답티 저입 추기 땅 주경 제비 시림 주경기 명차 사부시도 교류시 도양 좀기 레진 저입 추기 탄은 십주 작다 무투 뒤티 사도 레슈 투베 미나라 도고 체주 체로 다니 십주 지답 균제 매바라 퇴고창도 땅토 리슈 탑람 갸지르 동주마세 나게바 티웨 마오와 시림 주경 낭 슈수 주니 종길기 시림 주경 니바 체로 동주 인시에 솜시
1: 七七年去年，吉隆尼多女所处楼，人群群体，接近楼上，开不得动的他，车站前边背对木质结构，楼上开土，别个坐不他，结果避雨土，接近他，沉降卸下，着着他，车外连地把作业，南屯规制前把马些，楼边电价他，楼面开往松江，巡逻路穷村，沉降起居，念得东晚做了明年，着着前把他，楼上开不些。 老个城开真正来的垃圾落成一边落满位置如意，谢谢小伙伴，车外连地板，照片结果修不接切不够，巡逻路穷去，切绝康熙，春节银把现穷，年一样人年也超不成不谈，能没错儿，接车不贴他，开不得东区银些写不写，老个城开真正来的垃圾落成一边落满这些七零去。 本身南区，区别太大，人力谈那最级别绿土都团都别，人力来落实什么贴穷。你接成了点点，人力来松脚贴穷一些，是不是？老个城开真正来的垃圾落成那边给跟，稳定的些。老么错，谈到人谈到我这边，刚才推个平边，俺村接成开不得火炭当我局。老么错，接成新开谈松开西都局局，车队通的，接错了偏到右边，没西切局日外月接送些。 他听给切过托，特同切记给你千万点续切的。看所说罗马葡萄泡沫秘书干的罗森七天，罗马村陈江去切根西的，人家来送给批线不谈。接成去他才内部送钱时，七个人若然切不些。老个城开，西街看西街部屯边，主人选拔大娃杨总给。 庭上出过错，擦龙脚不用过于讲。三楼东大年出过让一边，俺村特别提的当地，场面接成了点点，人家来送脚切过一边，看到楼下给个月接送些。写到七八七呢，他听接成楼盘，开不得动我谈，车站前边别端木质切过贴，接着你三边年牌必须运行，贴人接成开不得谈，照这几天去木腿接成开不得当年。 老个城开起，落不差七斤穷松土，接成开不得东北切过。

부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흉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규기 주진 띠여티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드 겐강 불요 초두 송종의 흉능 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 토가 서준 제주로 흉능 개비 윤정 사비 탄삼 도띠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교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른 문주기 라린 뼈둥규 조두 후다치유 베베 뒤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교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뒤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뒤지타 조주 제베 지륜 지도界点别 지조零六撇偏重撒巴吞气别斗忽大才对应

0: ཡིན རང གེ སམ ལུད པ རང གེ ནང ཉེ ངོ ལི ཤུ ནེ ཅེ མི མ ཐོན ཐུ དོ ཁམ མ རེ གེ ཅིམ སེ གེ ཉེ ཤིན སོན ཛ ནོ ཅི ཤོ ན ཐར ཐབ ཡོ མ རེ
1: ཨ མ ཅུང ནེ ད པར ང ཚོ ཕུ ཕུང ཨ བུ དེ གེ གེ ནེ 建明给阿姆上继续去谁建明胸长不大心脏不切谈得不多格里西塔给不切马刚我自己吃头不及了清楚的给不切得过下谁以内出装的没事阿妈我谈到阿姆上对了别墓主要有的卡车是呢建明给给尊谢上谁 메스티나라 제미게 계속 지시랑 셰브지 소스 자원의 진유매 벨레가 제빈 스켈린샤 엄마 타오나 제미 마토모 두체 나치를 깊사제 대고 싶어 뜻에 스테블레 마오니 신의 가요 봐 엄마 재민 알레 숭 아유자 엄마랑 찌르 재민 되나 날에 다도 약치 도지 나일로 대용 봐

么事啊？给那个军事协办干啥？告诉那军说。干么事啊？给那个军事协办干啥？告诉那军说。干么事啊？给那个军事协办干啥？告诉那军说。

0: 바바. 바바라 가셔서 작업님들 근데 잡아 봐봐. 봐봐. 바바라 같이 남아고 있다. 계속 쉬어다 봐봐.
1: 잡아. 잡아. 잡아 주세요. 잡아 주세요. 잡아 주세요. 잡아 주세요. 잡으라 우리.

0: 엄마.
1: 창문낭따매봐.
0: 낭따매. 낭따매.
1: 자야 공부두게.
0: 엄마. 나 홀짝두게.
1: 장이 부르워. 혼자 사서 이거 집에. 장게 젠방을 쓰서 사부치 제부지라. 장례 좋아 사부치 제부지. 아무 가부시라도 落些狂了丁美丽也不过要过的破不是谈得养家阿妹在洛阳子阿姆嘎不读让个就叫见不落了春雷不过要过是差点雨 장태인 님니즈네 맹간에 튕구시 나즈 능미 창메 잔로 용야 구데긴다
0: 아마
1: 아
0: 로티브치야 네 결국 야고 체제 맞마 튕투브치기
1: 용아 용아
2: 도착해 두주 예수 달로데
1: 아지 두주 다글에 요마르베 아메 야 아지 제미 랑가 고무링게 계시시에 서규르다
3: 계시 말이
1: 근데 알파게 계시야 라마소
3: 제마다가 요조리 마주 제마다가 요과 역시 돼아
1: 귤고 야고제 떠라

0: 다섯 대 땡큐 고맙다.
1: 집주. 다섯 갈등이. 예.
2: 예. 그렇지. 그렇지.
3: 빨라. 그냥 계셔라 다는 그 순구도. 간나서.
4: 예 왕이미로 라타마서.
3: 어찌 그냥 그 두근 토나도 여 맞아 봐.
4: 러시접샤. 거저 서탐마 제가 쓸.
5: 장유. 장유.
6: 나게다. 나게다.
5: 심조. 심아. 이제 심아. 야 잡을 수 있구나. 미스 스타이어. 야 리스죠.
3: 어, 아들라 라지 체스.
1: 키라스 같이야.
7: 산 같이야. 바바셔다. 라지 체스 하리바.
1: 디카세레.
3: 후, 아들라 라지 체스. 랑가시에 중에 랑시게야 카리바. 셰다.
1: 그 좀 좀 같이. 소라시게스도.
7: 랑가 타고 계제. 랑시게가 중에 이버 집주가 통샤.
3: 체자. 타고 와도.
7: 타고 타고 와도.
1: 타고에 타고 주지가 담샤유. 주다 셰조치.
3: 체체 하소 심시. 아, 체자.
7: 체라 셰다. 데란제데 하리바. 라셰다.
3: 하리바.
1: 진짜 아심하네. 아, 지. 그 좀 좀 셰유. 나 셰장가 여기. 삼을 양치. 당야 요마시.
3: 아, 지. 셰장가 유에. 아, 지. 되다 당한 라자지 체수. 체자.
7: 체자. 예 부르는 시계 과실 스녀디. 주임바.
3: 지부주.
7: 주주시. 지부주.
3: 아, 지랑 같이
7: 가. 같이요. 예 부르는 시계 과실 스녀들 아이바. 아.
1: 자그부. 자시야 네가 처부이 없지. 네 망아. 럭실 교마치사. 네레. 자시게 되세. 땡기랑 부 같이 잡나. 항상 제대. 계속 생기 마시지. 네. 게 팀을 숨다 함께 야치기면도 하고도 라베나 타고도. 타베니 지라. 남다 야기. 두더 야샤.
3: 자.
1: 원래 그 신다.
7: 가서. 자네 야마 전에 러시게 녀르베야. 화주.
3: 하지. 야야야야. 칼레지라. 용쇼.
1: 这是给别人，你可以说的。
8: 我呀，王一鸣了，你最前面的，咱们身边小马子，都是谁了？都让他给的。是，你什么钱皮的？让多少钱交钱？老多钱不多。
3: 要多，
8: 我呀，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
7: 呀。你说这阿姨呢？
0: 哼，统统军人也不约，
7: 军人也不约。
0: 这个，叫，书记爹没在，出门上面叫人看了你个人，叫人个也好些了的，要你可真瞧不着。
2: 王一鸣，您这来公给写个镇督那小兵呢，写钱不蛮不要的，让他别结果上了大街嘛对，小兵那可真强。
3: 好的。
1: 那写个没多。
2: 这个，你写牛鱼，看他俺做充没，不对的，日你预备说。你要不要去趟水营？你俺他哥让你要不要去说？
8: 要不要？
0: 俺们对面还是要不要去意思？我准打的要嘛去，等到要不要去下去？对老狼吃不烂嘛对面？俺们对面，所以现在你们
3: 还是信我嘞？
1: 所以没得解释的。
2: 王不
3: 开，
2: 王
3: 不开，
2: 你可这现在你个嘛对面？哈德西，王不开，
3: 中间给啥给的？
2: 哈德西，这个没有这个这人，你让了算不算不都要嘛人？
0: 还有说不说啊？你真别两斤给我说，
2: 真来点要嘛的，一年两个，弄只小要来要嘛的，
0: 要嘛的。俺听了，这送几年给，肩膀也不轻易，有些东西啥的，欠嘛两百嘛多，现在给起给我说。
2: 现在年轻不小，让个看官，过来抢个去的，说啥干啥，肯服是不是？看官将军呢，协查一下，聪明，三下对不对？比娘对不起别了，你见不见？
0: 嗯。感觉那干啥哎？
2: 你老不上看爸就说。
0: 呀呀呀！这，看这个，看爸没有的。
2: 现在王一鸣正从那儿出来了，没退钱呗？
0: 没退钱也是难买的。都是，俺就是到这的，年年了肯就打个钱。今天做羊那些小事，我，俺准备的。
2: 爹住地了， 那为什么都呢？

0: 샹유, 같이.
1: 녀딩기 제시 돕서 겹듀. 녀틀 미스테다가 소통 삼죠. 녀랑 주저 전저페이 통주. 녀틀 나로 셰등기.
0: 녀지나 셰등기. 주저 녀틀 레고라 진드시가 신두괴.
1: 응응.
0: 헤, 될라.
2: 캐스팅네.
1: 녀틀 나로 내 통다가 오늘 지금 마시야.
0: 샹유. 네, 추천해 주셔 약 당신입니다. 자게 뒤에 셔서 나 뒤에 주니 주기.
2: 네 땡기.
1: 삼론년 대지 담백인. 라 란자라자 로지 친승비.
2: 그때 전에 란다 전주대.
1: 랑가지 이미 말로 봐. 是吧?
0: 제대. 나 최대 시간 혼내 줘도도.
1: 아지랑. 다유쇼. 란로레선 셰초리.
0: 용아.
3: 샤도브드 롱네가 주의야. 도브자샤. 저스도다.
4: 근데 스도브 유명하래 되버지. 주도 제목어.
3: 야. 보고 건들란 사다가 자기가 코트는 귀베. 님 또 소화 견뎌면 누구해?
4: 견뎌면 매버지.
3: 씨. 아저씨, 상담 교도 가자. 가자 좋아. 클라스.
4: 롱도 下고 줄아. 랑나 마 영지. 딱과 신하다 불. 진짜 담아 사와 되지. 님다리 시디데 세제. 하는 뭐 누구야?
3: 랑 하시.
4: 가리 롱도 下제 랑 나마 용스
3: 유. 예 나마 용에 넣어 샷스 유베.
4: 너니.
3: 다오니라. 요다 다오 나마 유. 그 나마 시비네. 추다기 장구서 제 요지. 그 나마 유지.
4: 예 막내지. 양자 셰제. 나랑 칸 능미 누구야? 용 못 하시.
3: 영아. 예 셰 뭐요? 이네 클라스 오고다. 수쇼시.
4: 클라스 매.
3: 클라스.
4: 수만제. 지. 화가제.
3: 무키스 다지.
4: 아 좀이다. 내가 대면. 클라스 매.
3: 지. 김에 뒤에는 또 가가지. 네.
1: 뇨. 문에 줬다 도와 셰 마셰.
5: 제자. 문에 줬다 심에 도와.
3: 다 가라 셰셰. 뇨. 김에 뒤에는.
4: 아무 가게 됐어.
1: 야리 겨 위스로스도.
3: 고시. 다들.
5: 어지. 네 명찰 말베.
1: 어지. 왕이미 야르시 김님 말바.
6: 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是我 当俺也叫马子，学的，学下军事考试。
4: 你不拉皮毛毛就咱切的，不写当俺的你也敢表切的，不拉皮毛毛就你死，你一进不里边啊，你俺来不远边啊。
1: 俺有小，俺有小子，
3: 我拉皮毛毛就咱，俺有民族，不个写当我就咱，你木头切没，俺有民族，考驾驭啊。
4: 你不写，你不等你，你不。
3: 让你看一眼，俺克拉玛索阿姐，俺金美都，
7: 咱用手用手，
8: 咱低俗，
7: 咱
8: 用手，就我低俗，
9: 他低俗些。
0: 老王，这黑，先当听啊，这么算，王一鸣，老金用了多少钱呢？怎么算过的？老金有没有钱？先当你钱皮的，你王一鸣不对的，是吧？你外不够钱吧？还热的，新外不够一百还热的，大概能先给先当你钱足够的，是吧呀？谢谢了。考过七次签名了，听到有啥？打得写个多了，创建的嘛有呢，创三楼给你啥？
3: 就是就是，我是得去的。让你们学校好多，
6: 这次的没写那个签名呢，俺一起一年两个看的签名呢，俺一起没多。听闻让老亲们随便家做上班住的，主任红那个也接不着。这次主任红那买皮呢，让俺是呢拉脚差
0: 不离了兄弟，懂了没事的，买的比你晓得没啊？那次亲戚老忙，我今天去不了，很多写下去，吃不了。阿姐，
1: 哦，菜肉还煮呢，
0: 菜肉还煮呢呗。
1: 哦，
6: 王不开，让婆老婆没吃的，让个杨大伟都最辛苦的，没吃吧，看着的，杨家一口大吃了吧。王一鸣，现在都拿手吧，看着啊，杨不多。堂堂俺做庄子，三百百用庄子，菜年最能吃药的，让几个的，三年几个， 我被对面住给俺最常说家里这边的最低这有人不进吞牛咬马这让导致什么啊你也当他别存谁去这些下不牛用呀感谢嫂一米罗列斯一米罗列斯喂阿妈让爸爸俺捏就是说句说啊让俺去买了捏就用手用手用手用手不让给新个马的让老百姓没出去你拿鞋当鞋垫子
3: 让个泡沫你自个要的有道道让他说话说你也不会说话让他说话你也不会说话让他说话你也不会说话让他说话你也不会说话让他说话你也不会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说话让他
6: 你这几个拉不起毛随便不起，用心了呗。
3: 很多心那个一边啊，心来用着都喂。
6: 你三三姐写过的，让几个的，
3: 马勇，
6: 这些你要的呗。
3: 马勇，你。

0: 딜레디 마라니레교 마고시라도와 예샨라이 스츠가쇼 직전의 고급저지
1: 이내상유게 랑자라브라노지 교수기
2: 양자라브자 교수는 조그래야 계속 말로면 가지가 너매왕도 다니 칠레랑게 갑시에 멤비다
0: 롭시로시다 두년의 며치 맥입제 대고 희지 라니시 미메사데 럼부 마고요시
2: 라리 조용하기 너부 신다시여주 도스네 아던도
0: 전도나 취입되게 님도 땜제샤 조유 어야 라노시라시에미 확인다
3: 직전에
4: 아네.
0: 세시견한다.

0: 王不开。
1: 哎。
0: 卡志宇啊，谁的呀？有的。
1: 哦哦。呀，这个是，主任红了的，俺做那个主任老师的，才有些业绩些。现在年不过，这都是俺妈当兵呢，俺写的容易是多。
0: 让俺明天前打个折吧。我那前呢，一米写当呀的，年哦三批钱咱们赢，腾给一米给俺，只费凑下十多啊，俺那生不吃清楚，下面那俺两嘴破了，打这七九，用得个。
1: 我的妹，我都看了没？
0: 前的主任红了，俺就看过谢主任一遍。
1: 谢主任电话有吗？谁？我的妹。
0: 咱们没听清面试，人家话没听几个。
1: 俺没听谢主任的，他脾气难要谁？年不过正头当呀的，兄弟了自己，中文参谋兄弟大会。
0: 俺这许多买些事情的。
1: 主任红了个。
0: 你这参谋阿姨。
1: 哈，马上买卡了的啊。这兄弟是吧？俺做那个票，同我打对象买呗，我上得买不出来七个亿。
2: 小七。
1: 哦。
2: 对哦，你听给电器用别对别的通知喂。
1: 给哪个？新疆的怕难听死。
2: 看这。爸啦。
1: 啊。
2: 听给小七的，看哪个难听死的，看哪里不看的。
3: 都会，你他妈说，
2: 公司蛮难赔的。
3: 你也碰不着了，吃下去，都落地做这样一把。
2: 对呢，明天也牛买，明天开上吃下银。
3: 做这样的。
2: 你先别赢吧，明天开上吃不咱们赢。阿妹啦，
4: 人家碰不着的。
3: 嗯，你什么说话？
2: 阿妹啦。
4: 这个嘛是吧？嘛这你才个亲姑，俺们你不要嘛这。
2: 包了几钱呐？
3: 哎，到泡沫间轮上，去也看不到啊。
4: 呀，地卡嘞？
2: 我的嘞，我的。
3: 地卡啥？
2: 俺这拿的。
3: 啊，是嘛嘞？
2: 俺们拿，俺去了中的。
3: 泡沫，我来鼓的。嘿，地卡啥？嗯。让他的做那老平给老么上涨，你不托不有没米钱嘞？拆了没出没得做的，他人是欠我的。
2: 给俺弟开始送过来吧啦，你给我怎么送？
3: 让给其他给干你的哒，他人是欠四个月，先送哎。
2: 行嘞。
3: 呀，婆婆，弟。
1: 哦呀，哦，那等大弟，拜拜，哈了年纪，他还得一起去。
5: 真的，那最重要的，现在听嘛是，你要主任回来才接，哈了我过又来不是。哼，爸爸让三路，差给他去不是？马赛，我昨天我也没那么嘛是。
1: 他是，我昨天我倒是要是，一年的，俺让他叔叔拿给，没有的。哼，让给马先马是吧？把我们你马兄弟金山交不起。不啦，所有要嘛是，把外老祖先的家族卡亲戚伢孙把起，你那哈不大家族不漏吹了，啥个通个起，他都莫咋平咋啥子全部打
5: 起。这是爸爸，俺那俺就是去，见到过了些个事情，伢听着些些哈些个。
1: 让我听大的，兄弟儿的，兄弟也别说过，这个做几年要是，这个做几年输了，主人红了是，让不啦，怕亲戚误会意思了，这是没些没呢。他到底有些距离？
5: 哼，爸爸让我呢，别哩，这是天天是他看得挺过哩。家里用啊，真都是个，俺找他去医，我有错的，爸爸让去都不好。
1: 儿子，这是你要些事，你不应该说啥，老多不多啊。嘿，家里用啊，今晚呢真都是对我有过的，爸爸妈说啊，
5: 谢朋友。
1: 不然，隔来还黑哩呀，秋冬的。
5: 那地这什么好？
1: 呀，喂，爸爸说的，让该过了，没啥没吧？
5: 꽈릉의 가바사가 좋으리 랍자주둥의 바바랑게 찌세탁시기 그리 칼라사의 당실에 매봐 대신다냐의 롭조리 약시 가림의 사브리스
1: 디에지 예산의 응용로야디다 갖고 채브리 좋아 아, 보 따라 주주 말이 더다가 제대로 수수 덥시다 혹시 우리 수자네 내고 유니 디자인 가죠 밥에 겹겨져 뭐 야, 내가 제마 사고네 가자 좀 해봐
3: 랑부구 아무지 잡부두구야 등도 세 통문두구에
4: 가지 통구래
3: 나저 보면 왕부카이프 왕이민다 가로지기
4: 가로지기스 로춘주님보 대바 가로지기스 이내 상유다 이민 두스터두 참도 하부스두
3: 장게 하과중이야 하과는 나즈마 셰프카지
4: 아지 가르통그래 군님의 신의 참부두고 군이 딱 발랍자 야마치 니 군이 가로지구요 과하고래 지스 칼뉴시
3: 야라는 셰이다 디사원에 용금하지 난수 나가 내부 근처지라 송벌다 다들 용보 망쇼기 털레 송벌지 왕이미 로신의 추요 마시 조디 왕부开 미드 근처지라 미디 미디 사마세 왕이미 예미나 주문도 난수 나다 사원에 용마지
4: 아치 다들 주시오 마리 랑게 채나 향유다 이민의 턴다디 땡키즈베
3: 야지가리 저기 봄에 뛰어라 셰프 맞죠 봄에 도로디 왕이민을 제야르샤
4: 왕이민을 제야인 부랑게 근데 신주
3: 수이나 맞지 송근지라
1: 가라세베
6: 가라세사 인친 등유
1: 아라도스도 매베
6: 아라동 마사오 세븐에서 광전하라 아라동이 여마지
3: 칼라세사네 아라동야 천금이도와 소다 갈롬나야 가르유나
1: 아 갈롬스타르와 잡든디 고린다
6: 광전 잡든 근데 총소
1: 총기다 총대네 닥자진이 다니엘샤 기란소 딩수이베
3: 딩수의 유 리디 니카상 다스 셰비 탄도 해바 침부도
1: 아 老洪
6: 로디게시브리 나라니가 저와 서부유다 정대대등도 나 키란주 총소 겐키스기
1: 다리다고 연예유사 니 키란주 총소 니 삼탐비다
6: 그들이 키란주 망용비나 니 총소 신다등비다
1: 라뉴시 海绿林这种주 탑된디 키란주를 교육해미도와
6: 그들이야 니 원스테마 주문라
3: 맞지 디데마나로
6: 주문치라 아 나도 그것들이 라투스 주문부지
3: 키랑게 매부 마소로 콘스 규룽구 장송아 제바제 녀호조 통도 숙제없이
1: 아치 디슈 겸의 영내도 말다 라게 유제기 토제진의 다심 고지
6: 제제 토제디네 내도 다단 생구시
1: 키라조 샤프트미 루벨라 디수 이베슬럽다
2: 란도다 그도 가발겜 내 된다 디르샤 된다시 다시 아메베 에
7: 나라니 모투바 규룽이 치도 아 지게베 다원이다 님숨 딱다르다
6: 소이냐
2: 아, 랑게 세프싱 얘기도 와. 다 그러자고.

0: 인쇄주에
1: 레송에
0: 알레규리
2: 야야
0: 어디
2: 아 소사지
0: 어로
2: 这可真是个鱼
3: Police. Who?
2: Long Yongbe.
3: Dejuda.
4: Baba, Ama.
3: Durinza Nengu Rajuya.
4: Chime.
3: Chime.
4: Hm.
3: Tendur Shunye Membe.
4: Hm. Dugme.
3: Hm. Ya. Machine Yashuri. Bab Nim Dolia Yachia.
2: Kariya Yayore. Tenda Karine Yachi Dugmachi.
3: 哎，行不了。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4: 친구는 흔들 있어.
2: 친구는 등기 봐봐 중매에 럽 숨어.
4: 네 봐봐 깨끗이 채비.
2: 여도 깨끗이 여고 채샤. 아니 젠도나 슈야기 중국 흔들치가.
4: 샹유기 나야로 채주.
2: 샹유기 에. 이미 랑게 아마 창고 슈이다. 샹유기니 다들 좋아 흔들유.
4: 아마 너니 저와 야구시다 휴 뜨다 동동아 두둥생 유주
2: 샹용원의 범위 야구시다 유시 탄드 텅도 랍치모 유교룸시 아메 자 샹유를 로 안용 승비
4: 아마 그리 누구 말이스 나 선주미 없다 죄남의 비니 말이 머실 없진 교육들 용이 말대 이내니 메시지 도스 대그 말이 전다대 아무라 심지 마시 이거
2: 원디니 푸지

0: 상담 치스고에
1: 정기나 치스
0: 정기나 전도지가 치스고에 시 보고 뒤에 무메바 근처 치면 너 겜지야 하도 꼴무사제 불제베야
1: 아제 꼴무사다메 무사무라리요 나화요레
0: 체메스 무메바 근처 총세야 让个我那姐妹呗，
1: 我那姐妹，
0: 不过第一呢，你，
1: 卡车主啊，杨卡车主啊，
2: 许多钱不够。

0: 딩에 깔래 방부겹지 집에 이기지
1: 어지 이게 이쁘지 내 삼로 무리 삼초
0: 네가 쓰리 네 이게 링담해 봐 장게 그저 시죠 네 날 시고 네 황이밀 집에 이수디 직체나 럭하시기라 게다 시비 익숙해진 집에 익숙해지 갑자기 누가 주제네 여두고 마시 네 집에 익숙디 개형을 찍래 여 마시
1: 친수
0: 지수 랑거 대제 하스네 친수
2: 친수
0: 응
2: 보모라이 네 부계가 용배야
1: 어
2: Rangai nyebu la, yagushu yuwa nyeshingi. Yine kwame suame che gyab yosha ni yungmarta. Nyebu, xe yaw tang tuu maxi. Tengdo rangai gyab yosha che. Di gyang lan tamu da khe khar yosha a. Di li zhu yung ya la robu che tuu yung maxi. Pam nye chung yuwa da. Rangai xingi yuwa.
1: Ola, kira di zhe su nye yorbe. Anzu zi zhen na ne, Wang Yiming ge xie yang xu deng ri. Qi li zhu ya gu ge wo, Wang Yiming mi xi ren ma ri. Rin ne lop cai yang me zang, lop qi li cu yo ma ri.
2: Ran ge nye pu le, gyung xip xu yu bia.
1: Di yin guo qiong,
3: Ye, ran yang de ka xia yong ba, nye pu ge ga yong me.
4: Nga ran ni, ge zi tun ya yo ma ri. Qiao me ba, xie yong me.
3: Nga hai ran ge xian du min du.
4: Pes de ju.
3: Pes de dish.
4: Xiang yu, xio da. 让给小七子的我也呗你去哪去看哪个我也呗你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我也呗
2: 你去，你为嘛这边呢？重新那种嘛，你上去。让给，你休息别的没休息。刘大道，让女婿，你不如真多他们谈事。这次小兵呢，跑了最低，这路没大。
4: 哼，王不汉，你跑没有让跑龙女也不的，哪不是呗？
2: 你也罗小天不是呗？莫让给也不是。哼，顶俺大着没大。
4: 哼，天天电视上这，让给过了自己没劲呢，你也过了自己劲不是呗？
2: 自己让过了也过去。既然做男的，我爷爷给你有良心嘛说。
4: 其实没想到伊呢，你也有些个人，伊呢让给干了，你也自己给他就伊给不起去。
2: 哼，我这也没，做个人自由。嘿嘿，唐总啊，三位唐总啊，哼，过年个俺娘是谁个？哼，俺外面子，他都娘不会娘是谁个的？
5: 嘿嘿，
4: 你看了这啊？
5: 老婆家，
4: 这就没有。呀，
1: 姐姐
4: 都是一边。
1: 下男，
4: 你注意看去了。注意，注意
1: 看去了。钱，
4: 你
1: 坐哪落铁的？
4: 坐哪？
1: 坐哪？
4: 坐哪？坐哪去？坐
1: 哪去？
4: 坐哪？
0: 你不对，等到老婆家死的，你自己来我先等你。哼，看这边客人。
2: 哼哼，俺老婆也是下去。
5: 三百平，
0: 注意看去了。到谁等你呗啊？俺杨大同的，长生来就是的。你这是真的当兵的，这还差不多呀。
4: 哼。俺没有高
2: 兴，俺买不得安逸。
4: 今天总归呗，说了，
0: 孩子，你这意思，
4: 说了，
0: 你这意思，
2: 对。
0: 既然你这行不行呢？他就偷了呗啊！对嘞，你也看上你了，他就想着钱哦。
2: 对吧？让给他就钱呢，俺三家姐妹，一年让要些年啊。

0: 那最哪儿去嘛？那不晓得，谢谢贵。老黄，你也听到吧？我太在写皮呢，哪个你也卷到嘞？他不写皮呗？对得起，你也行啊。创作有灵感的情节，他最写皮呢，跟着的啊。从他对得起，创作有灵感装着呗。听看装什么写不看谁？
1: 老李，啷个了？叫我写两把单啊？
2: 哟，
1: 电价了拖拿去，昨晚打了不差数呢，啷上落去？
2: 그리팅
1: 신가 쇼 오고 그러다.
2: 어,
1: 요요요.
2: 뭐
1: 보시.
2: 와다지.
1: 누리라.
2: 나
1: 주시.
2: 나 주.

0: Шуш то ну мато. Ара. Ой, шуш ло да. Вазира, маку то чеки бе а?
1: Сын маку то чесу. Мышне ран лунду минду. Чу дунду ран а самлу ховин гири.
0: Не ран салу ма там че чунгой.
1: Дой га чоку чапдун шуя тунда ди, а самлу маку харе.
0: О, Tunda di nga, da zi yung me, nye rang san ma tam chik ri bai a, zhe ma zhe, kye si rang zhu xue shi li xie bi.
1: Rang ge kye si zhu xue shi lep zhe chuk ka ryo re, rang ge tunda ngu yu lak da dang gu ru, zhe ma zhe, nye chap dung gu gor xie da, rang pyo ya kar do, ka ryo yu ya do.
2: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wei wei wei, kye zi qian de xie di ye bu qi mu du gui? Xie di dang di nga chang bu shi du. Di ne, chab ruo qi nye chang ma. Ding jian an le chab du qi du qi di bu yo ri.
1: Tak ri.
2: Tan de nga sen zui ya hu xiu. Ran du a, ya, nye kin zo mi shi ding ku. Ya, gab du du nam chi ju ran di lan. Ran di za di lan. O da ga long xi. Nye o, nye gem ne tuan yung gu ri. Xie di ngi tuan yung gu ri. Mu ta me bie nam ta nye zi du ri. Mo jang ki ri xiam du mi do xie. Gib yu xi. Yo yo, che shi ki yang zhi ka zhi zhe, sen ba ga shi ki lu zhi ka zhi zhe. Yao deng tu a, nian qian de yao deng ki. Wo ding da xie de yao shi du.
1: Zhang sheng zui de yao du, yin liang an zui chen yin da huang xiu mei kong zhe le zi xiao zhi.
2: Nian gu zhe xie jie ha xiu zhe.
1: A jia mei lan, kong zui sam jia dun gu ma ba.
2: Jiao chao bu la, kong zui sam jia ha ri yue ba. Ma se, lak chi du, xie jie de gu o ma ri, gen ke tu bu go ri. Tondo ge chi jio ri kar sa. Zhonggu jio jin cho ar gu ji, nga zo tu rao sa bie chong si pio mi ri. Cha xia to la, sa du go ri. Rin ne cho wa to la, zui li che tu bu go ri. Re ma re.
1: Ri ri ri ri.
2: Re ma re no bu, tondo a me xie xie dang gu. Da.
3: A zi, nye di mi kwa xia xie. Kira ni to su gu a, nye di mi ce ga xie gu.
4: Wei wei wei. Rang chong zong yu liang ga ki dimi yu bai a.
3: Nga zi bu jik le, di dimi mei yu si gri bai a. Ki ra ni tos gu a, ni dimi cai ga xing.
5: Yang du a.
0: Rang gai tak ju tu mei na, ngan yu zhugi.
3: Ya,
0: tu zu chou la ma da.
3: Zi, a le gu da.
4: Xie zang ge, tak ju ma tu na, zhu zhen hong la cai ga zhugi.
3: Nye dian di, tak ju tu gu li, ma si, jung zhe di, ki ra ni lo la pao xing gu li. Shi ba, ya, de da. De da qi.
0: De zhe ha xiong re.
4: De de zhe ha xiong re.
3: Ma dian pi na, si ba lim tu gu li, shi ba. Ya, de da.
4: 喂喂喂，面对了怕轻松些嘛些的，来嘛对。
3: 哎，对面，你现在等大的，借用那些皮呢，吃完散不起来。
4: 哼，什么要考虑吧？你那个我没吃不到。你现在等大的要去嘛些？你不拿了要些待遇，你那名嘴朋友我也还有，对的，他那嘴天天吃不起。
2: 阿月姐还是个？
4: 你月妹，阿不是接了两个中年人。
2: 你让我也别拖大滴答，莫只单接充电拿了，ATM个那我也别拖大滴，让给把拿了呗。你那边？让给下面呢，把那个可得是几个人？我是些全部是单就，让就不穷啊。我那年下面去，给那个吹把钱冰住。你是那线索？ Rang le, lue ge chue yao min du.
4: Nga lue ge yao min du se. Mi shen da ge, nga lue ge yao min du se nyo me. Ma se de ri, rang ge nga lup chung wa. Nye kwa bai je le, nang ti bai chon na chu.
2: Nye rang le, zem zi jie xie bi xiao qi. Nye nuo xia, nye nuo xia, rang, jik ding di tuo la lue ge chuo bei mi qi shi xia, yong du ge.
4: Rang ge xie bu, wo ne zhi bei a.
2: Wo ne yi.
3: De xi, nye ta de tak zhe xie bei zhi di, ke ran ni le, ke zha qi yi. Liu Xiang Yu ge, wo de rang mo tuo ne, Wang Yimin li ya bu xi, di rang mo san sa, wo de, ge bu zhen ne zhi ge la, ma zhen ne zhi ge.
0: Nga wo gu xi.
4: Ya, ni bu ting ma da, zi bu zhu, chong zu le xie bu san sa, zeng zu xi. 啊，就真做看你，不是吧？
3: 你那路么事的？俺打的写车鱼，那没写事了，给吧。 최희네. 어, 라르 마다사. 제장의디. 김보 마셰비네. 지금 말이야.
4: 나 아무 도미.
0: 네 부터 말다. 지부 선조기 튀미 선사. 我 거기 내 패도 여 말이.
4: 아, 지. 라가 옛니 잠만 저 가시여. 시마시 지금으로도.
3: 남자 마시야. 나 시세주인다.
4: 당고가 생각하니 고모죠.
2: 가리긴다.
4: 칸이스나 상가녀자네 응회야제 천지 치유 말다. 라가 당도지 지당고.
2: 小齐, 냐 라는 가르셔래. 냐 라는 구두 수초.
4: 진짜 저 말이.
2: 교스교다.
4: 가셔 저래.
2: 쇼다 뇽리스.
4: 알레, 요.
3: 헤헤. 내가 주게. 드리블라 니 키랑 텐다지 니 사샤이
0: 텐다 가르자 쉬다
3: 텐다 카 참시 비적 실내리 왕부카이다 류다더 무육 텐다 쯔비샤샤 데비야 니 뒤돌 타시 제피
0: 무육 제도에 가령 무래
3: 류샹유기 왕이밀 무제시 뒤두나라 쉬어 주샤 류다더기 무육 힘고 있으기
0: 라게 타주 제사배
3: 타시 제사 니 레버스 주시 게데디 세비히
0: 나 고르지 셴과지 거두 쉐다 마타도 라노 톤다지 셴우 헤
3: 리스 니 디데스 레비히 게시 왕이미 쉐비히나 와부카게 응위디 기부제오 마리 게시 왕이미 터비히나 와부카게 기부데 러제오 슬레비히
0: 치 타쿠 야고 초미도 라데시 미디 니게 응음지마도 라노 묘트 셰가 용고리
3: 야디
0: 다다 임부디 셰기다 니 라노 아송아 샤메는다 기치야 총회
3: 샤헤네 레헤치베 기치치가 좋아마시오
0: 아치 두수 탐진치 강조 샤메는다 기치야고치
1: 포토 중에
4: 토마죠 정길신샤
1: 쟤는 불러 랑구이 라요 말어봐
4: 헤 부디 앞서도
1: 相遇给压倒啊爹爹韩国爹爹相遇给我压下噻相遇我那朋友压过许多俺就移民了三十七星个多啊让你亲密几来叫你也可是说也不了我家个抓去很贵皮子妈噻你就我压不了嘛多爹要嘛的你不这一句人

0: 但这一下不过屯大了的确吃过嘛的不过钱不吃啊咱果然就是说他接的然后对的就是接了我们行动不生自己没不吃死我心里有马过钱马这的王不开是你我车就没过贴不上的是底下用着学的不过可能没给不起的婆婆老老弟下去卡瑞王一明了有你特别热马的啊
1: 特过穷，单单特不值。啊，嘿嘿嘿，钱的真是。我嘴巴啦，给人家王一鸣了，那么就大大别的狗下。用多早晚的气没？
2: 钱的让给王一鸣特别热，我也给不多。嗯，钱的也差不多这些个。俺两个兄弟，三不是他当皮，吃了这个天呢，手里红辣椒，俺这来真三头下拿不得，上了学时，吃了闲心呢，俺这来个估计也不下十万那个。
3: 啊，停车前你用不着给，让给的两个就这些，立着钱呢，给不了他呢，
2: 看这道。让给钱你用过这边？啊，用过的。我呢，用过嘛的。
3: 朱学士，让落地给那狗仔块给那店里瞧的话，多这么多爱块给的那催着人，搁不对对，看做啥对穷人。
4: 伊拉俺厂子拼命经过这个车间，差不多就个着日。我了第二年仓库起来开不的，俺的开门多，伢厂子那俺子厂子当出了油日。小心，你到哪去？唐总啊，看仓库正东那上面的。仓库那边，你先去打洗一下。是，呀呀。对，对的，做的的，看也不送啥些，仓库高中这些。
5: 大家看到。
0: 那把我们水要买些，钱咱啥时候得得不着，做的卡来是呢，你这里用的，他也不算啥些，哦，从头就要些，啥些的要是来要些，吃个昂汤好的，你是天天吃不得。昂汤会，
4: 哦，是的，
0: 是的。呀，可把马里不卡里呢？
3: 钱的养家自己的。
0: 哼，俺创作主任的，工人们，工人管他话，我认了可把就不得这苦娘们。
3: 娘妈不求
2: 日，要不有呢，多是那就一。
3: 儿子，让俺爹喝茶多，让给你屯大的什么下雨呗？
0: 也让个屯大什么嘛下不切出来啊？屯
3: 大的
0: 伢谈过光蛋的，让了下边不？偷偷他家也没多，让给钱的什么下药了呗？偷偷几学的？
3: 你先喝茶吧。
2: 对不啦？
3: 让给。
2: 这。
0: 伢最用这喝茶。
3: 让喝茶用吧。
0: 俺伢最用这屯大下雨，俺伢最没呢，你们看看我了，穿你开车呢，行吗？是。
2: 你们看看我完了，
0: 卡不着回啊！你可把就那马林不卡着？
2: 俺当的平日时的可把累死，中秋天气都可把冷没。
0: 让过初几日的朋友都回啊，让女婿，今晚的你可把就对，抽抽肯这些年着，啥时可把一年，一季两个月。
2: 钱那个，长天那村都收个月呢？
0: 我都收个月呢，两个月。
2: 啊，你也寻思。
0: 下面那个土大的肯这收收。
2: 哦，的也不让表。
0: 表
2: 不让米都是卡死的。俺俺这皮鞋单卡不着了，三分等个米都。
0: 卡里卡不着。
2: 啊，卡里贴了。的，木啦，他年前皮，俺最生最的血皮，热的，顶着七年小马的时期。
0: 卡里顶着七年小马的时，就那年子，总管住了呗。
2: 钱咋个？土豆俺做十年没着。顶着的七年小马是，年前呢，就是下面了，谈到哦，年前皮，俺最生最的血皮，热的就是下面那个，稍微说说得罪的嘞，年前呢，工资都生给。
0: 就这个事呢，俺最就这个职责给干下去呢，是吧？卡对我了，坚定不满不要的。啊，想这休息，想这休息嘛噻，创业那休息。
2: 啊嘞，下面啷个下的工资月不的？才能俺最下的工资月嘛呗？我子朱学士，当然俺算巧一把，让马接起啊，让个阿妹明了成英是我的。
0: 看来你这娃也会有新个月，你休息个巧了啷个嘛哩？你还想啥些？天哪了，就这个职责给你得许多。
3: 就这下面啷个，天气下面给些，年前呢，三亩地都生皮。对的，你也是个多啊！下面啷个俺做哥哥等过的意思。下面啷个俺最创最卡地的生计，罗曼谷顶这住过的，俺就场面没让了三家洗拉鱼的。这嘛的，黑巴都你最低干了。下面啷是伢的我呢，往西真是个难来下，还不差不洗拉多。年前呢，下面啷了伢家也退最来下。
0: 给谢队，他哪去学啊？伢家有银子卡死嘞，伢在这吃牛奶，伢缺上了点钱没过不去。
3: 是，爹，你帮大些些，祝林红拉给，随起给伢将牛肉嘛是。哼，看你跟俺伢家卡人吧，拍出去的。
2: 爹。
1: 어, 네, 네 계셔마서 와.
0: 신의 닥다리, 말하니 못하셔도.
1: 네 제나 세배기지 가족 장풀이나 이내 캐나게 딘제 시송나 네래 땡케마서.
0: 라이나 최대한 미도라 랑초 미도. 멋있잖아. 나 종주 주린 침모토 배트려. 랑 순지 치수가 사. 다 순지 그때 쳐오래. 요쇼. 딜레 소부지라라. 가바시기.
2: 빠르데 조에 소조지 부위. 다도데 익수도 쓰지. 다도 익수비기. 견장라가 멋있잖아. 딜레 약치도지. 디아오쇼미도. 양자지 치르죠. 어저거. 레스 소부. 뭐야? 수술 약치시. 됐어. 아제. 로고. 얘랑 세워 삼대유. 저거봐 역시 내줘.
0: 나 채우이라. 차례 이베.
3: 어, 아주 통대라. 주도 대배 샹도 사기.
2: 최고 싶 배년 마스베. 돈도 정지 가라. 계지 예매 구지 신이 수도. 네, 근데 중요나.
0: 어, 탄도 처주이. 군로 초신 총조르 봐.
2: 탄도 처윤 카스려. 군로 초도 초사브르 봐. 내가 마십지. 총대병게 레드 좀 하지 되나 주. 장가 가서 되라. 추망려.
0: 계란 두 대만 하시. 예 람산 퇴교 체죠. 김이 탄도 키랑을 통다지 깔롬나 로쇼규 나도 총수 샤메랑 장세디 토구 시스유다
2: 야 디니에네 디기 제브르바 용도 하르던지유
0: 문에세나 용도 시계다메 나다 주슈 시계 심주 제베 제브지 나츠 레센디 사르드다 규르주도 스타유
2: 사르드다 규르주다야디 다리 잡던게 미규 조시 디야후시 이네 사르드다 규르주 근데 다니에바
0: 아 심주 근데 소고메 나츠 슈스 팀마스 이네 지용 섬시디 샤프셰 처베 투르 샤루 처미디 부르도 투르바 치지유
2: 어 근데 스모염 잡으세
0: 오늘 전에 더디 허지 샤루 처미디게 뒤르데 제다니디 겨르데 샤루 처미기 님주르도 모염 치지유
2: 취디다 삼무사브디 장게 담부세 야나 키란즈 주린 샤라 삼탐세
0: 어 주린 샤 어 마리 마리 마리 나도 투모게 삼다비
2: 랑게데 사르트 세르베 아 잠만지상지
3: 마호 딜레 뒤쪽 덤지지
2: 초면 교도조 저거에 요마시 남조 야호지 조 차변디 야호시엔 당시 제수괴
3: 뒤쪽에 미국 우마시다 아니요시 더도 잠만지지 대비노
2: 구급 쇼주르다
3: 호조 할류도 정주미 개슈 창매 후다보다 제그동안
2: 급두디 키란스 카 소용아 호주괴 전도 장지신의 구지자디 간교시아 안도도 레약시다유 시행다

0: 호고당고 삼주베 라모 제가 자제 치비이나 쇼부디 지 승부지베 아 딜레랑게 타타주
1: 어루호가 강부나기 어루
2: 예밀루 동메 냥고나 동메 켄츠 상메 토유기리 아방다 싫어시다
3: 예
0: 키라 쉬다 나가 대신 예봐
4: 고모, 다들다. 밀러, 디저도샤. 양변의 무시체제, 명가를 맺추시가 또. 파르체스 도파 시규리.
2: 이내 양문의 동매.
5: 예, 터져. 뭐라게 밑에 도마서. 라블리.
0: 그래, 동마선수는 다가 사시하오미. 그래, 가리인 승부도 아.
5: 나 가리인 미수도 정확시. 배지, 미신 다게 통행이기리. 다 도마 죽으시나. 대대다, 피게 롱웨이도. 미디, 소설리스. 맞지? 미상범 많이 커지는 용마리.
0: 다 기라서 유배아. 기르다. 보무디. 모시르비.
5: 신매.
6: 내내 와신고리.
5: 모신매.
2: 로트 년도블라. 대미 컵르게비. 양슈스 년도블
3: 유비. 로트 년도블라.
2: 로트 년도블라. 로트 년도블라. 컵르게미에도 디나 파친스.
4: 그래 친스와.

0: 李主席了， 今晚的许多其他期待你。
1: 나도게 저기
0: 야 저기 도리시 도리시 다시
1: 그랬다 그래
0: 도리시 가는 여다 선이 전 도리 나도다 가서 갈 목디지 그제 좋아 쌤 좋아 제만의 내 주든 제 도디 수수 좀 다가 저 요면 심 걸다 다 뒤셔 뒤셔 야 수수 걸 가서 니 제단 도르비야
2: 도봐
0: 제나 클라스 다 도르봐
2: Ryan, 你还先读读
0: 读不错就 你已经成了, 今天开始我这些大了比, 广大你们都看了啥着
3: 去做客子多, 都多买用不起
4: 海红, 要别,
5: 再没来用米
3: 要是得晓得, 落索别,
5: 落啥啥,
3: 现在用啊, 到时呢, 我就吃这些, 控制力不得啊, 那么啥过组图
2: 光不见一股不见得嘛,Riz 随中看, 肯定是看了啥你的
0: 他们们说呢, 나도 스쿠슬어.
2: 니랑 셰비인바. 무디게 상유게 양결이. 밥에 가가 감칙제 말이. 더더 무구스나 깊다 셰비시.
0: 야면 나게 상유를 가봤게 없지. 무구슬어.
2: 라가 나 상유다. 저와 마치 스도와. 가봐게 없지 가서래.
0: 디강에 쳇어. 니엘어. 무야다라.
2: 왜왜. 계속 진짜 장칸에 된뒤. 자, 전체 페이스에.
3: 喂,一米,明都过差别。哦,贵皮,三年小贵出去去把枕头吃下。喂,相遇,让给重孙的名字没了吧,先把到颜色呢,你去请不读。用啊,那对不起,你要上网前去哦。等到让国家开始读呢,俺学啊。等到做的学的。哦,等到是让了谁呀语。要学的。
2: 大学的，那么近不都写用的是？没事写呢，你这钱对没？这的我那个怎么都随便，他的广大，今日快些打，看那是有些皮。
0: 现在我到处在工作，
2: 让给你看看了，到子，给你们准备。
3: 咱们三个这边，前车的擦塞穷啊。
2: 是哦，路不特别些，杨明呢？啊，有些，好子，
0: 哎呀。
6: 这可个比那么老家说的，
0: 你来呀，爷爷，快去看。喂喂，相遇，啊，这相遇，我那吃好些啥药？
6: 面对这天，天天吃好不吃啥药是？
0: 他的阎王爹子心里很凉不是？他都饿得嘛多，长寿送啊！其实他的母亲被吞他出不赢的，肯定受着啊。
6: 这么些，相遇，让他移民找你写个月。
0: 让个刚才对了，移民了，要不要吃药是？这么些，让个移民吃上了，要不要吃病呢？
2: 俺那的中国这个菜给吃上了，立刻比不得开药嘛是？
0: 爷爷，这啥好吃药啊？
2: 这不就好吃药？哼，吃。

0: 보모 왕이민 민도 꼴 토도위
1: 응응 토고샤
0: 뭐 쟤도 추석 될래
1: 심무주
0: 나 사와 치기베
1: 사와 체메 냥원의 신메
0: 랑게 마신 부 여르베
1: 나 저와 갸스 전다 도즈유 중인다 원의 신메
0: 보메스 나라 된대 전다시도 랑게 티슈다
2: 랑게 통고민 누구에 무난시 니 초민도
0: 계속 치다 티슈 티슈다
2: 영화 영화 영화
3: 샹유 샹유
1: 암라
2: 같이 쏘 둔다 가르요
1: 아 암라 나 둔다 도지유
2: 둔다 가래 나 시에는 윤구르베
1: Dile yuksho, ngare tarjo chigi.
2: Ya, ngaa sangache, maa xe nu yuksho.

0: 香芋是吧？快
1: 接呀！我落来是芋，团大海芋晓得。我团大芋。
0: 哎呀，嘿，团大海芋呢？他晓得。我现在心个蜜度，嗯，一年嘛先用嘛热的。嗯，也我也打算念别啊。嗯，这我就好听这多个月别啊，多少差不多呗。
1: 마리, 아 죽든게 니니 숨쉬 아 죽든게 다리 다리 모두 잡시
2: 추저 그제르도 돈도 많이 받지 도스다도 사모님도 카톡 교르샤 나 카고 소아체 드제 저 처블라
3: 주리 주리
2: 신내레스
3: 즉마사 아쉬고레스
2: 도다 디글레미도
3: 지 니 오지 디글레 요마르베
2: 와리 코즈이 계시에 고즈웨
3: 嗯，过年了，谢去。俺这里人的吃些了，够不是都多。
2: 当然够不是。大姐呢？工作上没给不穷，咱们用不满着。这床垫大床子呢？大姐叫的，没说是三家买的，用你买出不当俺买又不钱。黄小梅，点点黄小梅的，你可把给不？
3: 主任，让给小梅了，可把没给。让给给你，没让你用过买的。
2: 卡里呢？
3: 先吃不着给吞大的，俺小妹给了不去。
2: 你先别吧，等等黄小妹也来见叫的。没东西，你主人来了，说不说就。
3: 儿子，看你啥子你岁数说不得说的啊。主人，没得给来没多个，俺就通通吃不来吃不嘛的。
2: 吃不穷，吃不热，俺你来买点吃不热。别推磨个菜，你热热嘛热，看做面的俺你来过热。
4: 米强在门口打独孤马里也吃不吐。老赵那么，能与你马虎打了表示，这里让个别人那么打，有的打我那么好做，你现在也没多，不啦，俺就没啦，家里一年养个鱼。 一年洗个全国钱，吃个差不需要谁。你天没忙过，现在大家夏日就要定做，开清波走马的冷呢，没准你个命多。
5: 他的错也是不是？你万一呢？都出个家子，谁也别忙。

0: 想出成员是吧？三路还有谁啊？
1: 大哥什么？
2: 八竹驴
1: 爹，
2: 一打国内一打，这支旗，鸡你松西八竹驴爹，你你松卓大诺斯。
0: 啊，这我同多哥们也不接，
3: 大哥们也不打，俺们哥儿是哪个？
0: 조스 왜?
3: 어, 리스.
0: 제가 키라니가 좋아해. 진짜 싫으면 와. 이내 이미 가로 지내 지부지. 둘러만 수업 시작했다. 뒤란 게 춘지 역시.
1: 아무래 캔사디. 코란 우르스로 아상라자라 유고 전잠티. 키란 주고 나르샤지. 나십지 슈르주. 공부 가르시유나.
0: 장가매 니네 지 겹사없이 라니스 잡다 뒤지 소소비게 조고삼시 가리 바바 십지 준비면 누구야
1: 마리 발라 니 하고유 기란게 충두내가 잠시라는 그리 아무라 나를 슈두 나 기란 십지 슈고 성비 니 고급 러미도
0: 시규유
1: 오지 발라 디디 전도요르베 자도 그 태도를 두고
0: 전도도도 약도와 망소 쪽에 시에다니에도 쓰이 그급 충분시 망소 직내소와 비숨소를 담배마세 축을 담그다 어집에 대응왕 총주 전부지게 전도디나 수도와
1: 안래집에 민력할 수도 그대 전도나 수업래
0: 조진공개 시에 호주 시부진이 시에 마주
1: 기란 직내서 두고의 촉변시에 구제시르바 수수미 전도나 수네 내주 도시에 킹금인도와
0: 아, 지.
1: 발라, 딜레 키란 교군 내주대 균난가 태시. 계시 밀을 차가라는 키란 생활을 규부르다.
0: 겸제도.
4: 아, 지 민도가, 뭐지?
1: 최다 최다 제.
4: 어, 조분지 나시야, 계시 마셔.

0: 이니 차님 토제 갸중외래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비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와 탕 리규 비신 시륜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쥐타 종 경제 자당토를 깨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리 숙제 따탕자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덕 체수식시 양 조, 초비 사드 쿠드 캡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 도, 양 치동 망부유. 양기 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극 경물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뒤부리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장모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 삼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十二松对经住十年二十松不他俗不经切了密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就年十个月盘松个月别日记碰不出年俗得七十岁混嘴前用错于你罗你是咱们这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单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胳膊就骨白，拉通瓦蛋儿，骨头呢对不他。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르웨 반냠 식물 양러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시숨주 유해라 교치시유러 양갸리 개왕 유 양러 쇼고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单托砸死亡你是前年对吧他三岁参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虫炸弹样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1: 黄祖清别虚图江南人物写七个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黄祖绿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求罪日记得写出现个咱们有图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主歌说下闲谈多呢最给求罪日记得给出咱们有图不谈中期记得我就咱们 年纪几里十九岁，江气几里十九岁，江气教学了七岁的，几里端着呢，教九盘九头白，行在还将教不完。江教做几年，咱当托半个月个，每个吃过三了点呢，对出狼龙这边那不的，还将几千两高二囊。
0: 推举邱新狗。强在当托给江阳米狗儿几个面别帮不他你什么去。米日给我来绝呢强在当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给我来些呢强在当你混住恰色电视狗儿几度点别清晰些。混住第二个行第二擦龙穷他儿在当他十几度这年厕所一块儿盘密度块儿行月。强当以设施前面托长的叠别缩架忙过让人说是错儿旅行器与一款站南洋米酒馆龙吃东西秋季吃度可为军他切密度信心器。
1: 三公度地狱的难度没进去小瑞蓝果糖罗桂爸爸忙大车里的。没小点了大家几个落在些了托不穷。每岁人不告别开了这个人也给你让我看看。去世了学校的亲们送他。我呢去世跟着说了约谈。亲们路军是来在呢落个人就对美军兄弟一辈对着肩膀许多行。

0: 호소 상말에 야 소수기 좀제 레리딩에도 오나 아자 황라기 경규디 예니수 그습 제국이 연아 다 리제외기 취지라 팀로토네 공제에 가르라지나 다디 된딩지 매기 록제 결소 제베 매규 중 제베 매제 나라 안주 무투제 도나슈기 오야 스몰린제 다제는 팅디리젠 슈잠 다가시기 렌제네 대외 마음에 팀로기 시제 친도 유나 주리 딘디기 팀로 주시 주제 견도 나로슈기 렌제 슈데자고
1: 생군도 디규지 난도 매진 슈쇼로에 랑고르탄 로규 바바 망다 치리테 매쇼르겐라 딱제 지금 록제시라 토바충 매순은 북가베 카라 디글람에 게네 랑고르 카카 규시라 슈조르 치모 숨테 워나 규시 근데 솔로 유탐 팀로 규시 레제네 로그람 규르에 매균 총시에베 매제 진부시규이

0: Smalling gay, Gunkam sa.
1: Gunkam sa.
0: Nabling gay, Nurgun si, Chong Yang Sanju Namja lesson, Sigbar. Gasushu.
1: Ting di Sanju ki, Nang Tun, Zo ni.
0: Jacob Shuji Xi Jinping ki, Major Jujung Chibar, Song Jung Zoji Sota, Jujung Nel Pipa Chibu Xi Song Yu. Major Yu Gui, Xin Jin Tang, Rang Jung Chong Gui, Major Yu Gui Yong, Xi Ji Gi, Dushi Tempo Zuni, Hong Yung Gui Tang, Tun Jura Judy Chin. Tao Tambuni gave her a game jalam key, driven meeting to Jurusumso, some tiny guinea chain, Lodugi, sent to Toshu, Dube Gor.
1: Urusu, Jibin key, Jibin to Guji Chebe, early Jingbin Putimala, Chitin Chequebe, Langitin Begor.
0: Damatan, Tirang Jong Wagunki, Gulan Lenin Tintan, early word to do Shabby Gorso Yi.
1: Shamlan to Shibna, Sirona.
0: Jungo Sashimu Chet, Jebe, Mojuni, Jonghua Siri, Moyum Chui, Jacob Shuji Shin Pinky, Major Jujun Chiba, Sungu Zor Jobatan, Ganini, Jujun Cheku Tin Shisun Yu. 听起来, Major Yugi, Sinjin Tang, Rangyung Jung Gui, Gyu Hui Kong, Sumju Ji, Sumshi Tempo Zudi, Kong Wong Yung Gui Tang, Tungur Jujung Chini, Major Dini, Miman Diki Junbe, Chu Yuri Yuji, Dango Tube, Major Susum Ling Tu, Chu the Tibur Yoshin Yuba Tang, Lodari Shin, Tuja Chitu Mambo, Nater, Kongaki or Korgi Yu, Tingaina, Digarni, Tuja So, Lola Purduki, Niasosi, Dilu Dogu Selin Chibi, Gundo Sarashi, Niyuati, 推着铁的盲位内的当月冲中堂下周一些吧俺不穿上所以内铁的仓所有些听一推长年所是铁他家推着村内车与铁金西的距离推着的大概盲错赵春小爷得不下所提苦有当铁不月第二个得不下苦位给我们铁为压的主个月被大理解送不是给我们了军都穿我铁三路的军都当我堂特别了军都当我来穿银但所经交接不错村 这就是习近平的毛主席对美松仓马的配合他毛主席给金刚松教堂北大孔比东为熊民冲突听松错的毛主席松教这就提中华美丽加大老不起用他云图配给东为取经了纪念毛主席给金刚松教堂北大孔比东给各给特具野间了人不起不起毛主席给新金堂让金中国义给金刚居中这就提张杨子天北吕凤勇鬼鬼随不起 接着出席习近平给对美局一堂出阿玛堂出了我你姐接着了车过切过别浪着的嘛堂出堂前面指望用力切别那就堂把的经过别你送到我堂毛主席给金刚松教前部堂天就了前面规矩军队推过长度东归路卡在对不起中国来着抗议院士王浩义毛主席借用新一部堂接了几天堂平均收金地过月 接着出席习近平给团结了车就铁内部开汽车的下来送给车母的念头他们真切把他车用车母的团结了各地东国别内送到位九国空连了仓我的车用车就了卡着三顿能与接送不是车用了前面忙我堂车堂前面这话团结没把你毛主席给我车去听接着毛主席送给车母堂车用车母切把堂他们团结了车顿切的车堂前面团结用我切过个月 陕西通关里，毛主席呢？啥子的通关呢？说是他们听。你现在通关出现实际的，各都设备为了什么才能有这些？查到多，当期成绩才能几个月进。罗局长给城西的许多的车子，第二个收入为毛主席从秘书室上把人拿。当期对策，这个你想查过呢？这个我查记起了，马查有些。 三十多万人，毛主席当前用工作业，第一个他家轻松、高松能力准备，超重车子将到以送去准备堂。当前过了天，初查六个人准备了，当前转通去了家堂准备团干部。老人毛主席能收入为，当前所在用途清不齐。除了图收入新备，当前样，各个前面推荐项目协助常规，小狼第一堂。 高松所出罪他来重为，每到一个小小前辈，当即家族能提个月。你晓得，毛主席为对教育业，昨天出罪业，让他前面提醒一百趟，出罪卡团结了学生企业的，教规用给出堂，前面这话用力提醒一百只，准备不？ 마주 초비 우연인강기 지접라세 채모 외상양기 타자 마주 우유기 고신 초비 띠와 주인지교수 동신유 진중태당 샤랑디 초주 냠토티나 마주 초당 제문용지 지접라 구수 띠와 신내바당 저외 교구공기 초당 제문용지 말라 나르외 투구청토 주주리 지송거지 냠토 주리 지접라 냠구 지구라 유보당양 뚱구 마주 교구기 경감기 레즈민 저외 송종 주리 지접양 저금이 마주 중자라 총의 고로기 조바 송동 갸탄 휴신이 자당 폐주 제기니 경감 다용바 교리 중화 추비르 송종 최신 교바탄 외교기 산시 수이더 신된 조롱기 제강 용동탄 모장 망도동 소기 주지 편지 티 제야도베 정시 수교 천이 제메 경감 거섭탄 여종 멍을 도주 지집 제체교로 세진서 호든 체유바 매규토 화난타 산동기 체조기 경감 거섭 남수 서족 천이 신진이기 모주니 신진 주요 원래 초비탄 초제 소기 제십 등장 소마세 대주 등기기 더십 천인 지급 유발이 초대라 송조 야구 토비 매규야 최주신 대규라 거섭 주바탄 계시 대규기 초최실 내미체 대규기 매규라 거섭 주구구유 대멍시토 화난기 안지수 산시탄 산시월 리지베 거섭 주등샤바지 화난신진 경강 고류팅 최경강 고류 주주랑 쉔바 流行风기 안주초니기 거섭 남수의 디니 벤조로 디규 규티 대규탄 매규직도 지니 겐지님구르탄 개맹념주 체디 머주교구 념도 주리 체비 지글람문바 지급이 지송부시 나중에 고조로로 체제기 머주념도 주리 체교티 人類人機, 퇴점사바라 괴리당유. 초비부, 머주 초비 우인인강토, 머주 정의기, 정진 체매, 머주 레디 유바지. 괴동 주시체제제제, 라다르 마체콩, 정진 파동소, 낭중체리, 교괴용, 냠토 주리체, 체리기 대교로 고든체유. 남서 파송기, 초수제 시지진기, 세조탕, 정진 비마라 차장띠니, 머이 머주탕, 비머주, 정진수 머주제 연구체디 머주 주리티 수균 양용라디니 다제 제번에 자수 낭종타 체리당 튠비 특주기 튠점 사로라 카초유 초비부 차르구시 시랑 리밍기에 나주 교공기에 삼주지 타종체니 나중에린 초로타 텐벤 뇌즈 고베 뇌버체로 당디 주 튠공 준중 비주타 꾸이지 뇌버체로 동조 인수 송바지 중화의 부조 동종 망부 마용 장부로 송조체니 중화 미리기 갸르다 러부치 차차치 긴감기 멍시 땡부시 코든 최신유
1: 호난니 마마 갸규 치거 규뇽웨 신진 쥐엉바 티임바타 마마기 베마 츠디가 가규니 땡기 바위 킹야 잠유 타자 사지 튠긴 치제 튠유디 사지 닝도 균진 체니 가지 베트 체디 뷰다 콩비기 레젠 사바 잠타 좀유이 지로치동급여 숨주섭시류 다워중니바 호난 화이화 通道东日掌共总统中共中央给金库委杂志冲突措的中央妈妈抢救你湘西如奔居切于切西同你贵州如奔居切天你龙塔茶别通道奔居切不提你他及第二罗达于国娃七家哈萨基陈家牛道七百有你别不亚尊给心秀皮特皮约湖南你萨基团金推于开金行业 记录切东国家宋局所批留到我给本年记录切东国家宋局所主流到我谈不盘中央妈妈所妈妈给本地宋我记所湖南给创给他亏股他总他创给去借喜剧喜剧了孟特七八用年湖南都该去你点给包围倾向赞别杀鸡则给了宋用恰计湖南给我记所湖南行经给杀鸡听供宋用随意他杀鸡与我表达控笔东局国给拉达三家所占年湖南给普助米多忙被母腿被特别的讲句宁都了退入给四大给局规定东国别国家切不是湖南罗经给罗么徐贺瑞也听个给罗着切莫瓦翠七连也不讲的给个给国国七位杀家列顿主把局规定的这些不是 他就湖南给列着区界塘江南金局直接说列级区为团列上比新色区别各州列团塘听着给多农西局塘撒级列年所随军团列区局人博区局规定当年湖南给明色开局点别听着间给团列马拉足够牛不齐心月听够湖南托给各边温团苏准列的粗队起在 我是余伯堂温团苏准列的一个苏准列的西部独占松在嘉靖二军言行月我军二人湖南给车队参加他九级三学所军教团列狂比修建当地记录年度宋局老李个温团苏准列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主住君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골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범어드즈 시타 살라.
1: 무네르시야.
2: 포동이 깨지 남탄 꼬네 냠 탭시라드.
3: 남탄디 중국 깨지 남탄 체시시시. 개개 미원 용 출시 티게지 개니다 차시여지.
2: 체는 남탄디 티게기 남다다 저거 체는 민두.
4: 범어승예디 통기 맥상시. 하. 포동사디 남탄디 민시.
2: 상계 소통님도 소유. 이게
3: 무슨 소리야? 야.
2: 我们天天查大学业兄弟这云呢都是呢都这三位其他人的亲戚长谷兄弟你也得这三句月半有你普通卡索人哦普通普地黄布藏布普地的上海普下大普诺斯尼里亚的尼里亚的哎且呢
5: 你这是准备妈的多是要我求的俺嘞哼爹们请不我走着雨哥爸爸妈不能养这个俺听我们都多少点呢通知些啥听个妹妹独立去哥爸要你肯定是愿意吧
6: 탭시면아 고바 시르베
3: 도지 린살리스 창매 수수 도지 스위스
7: 레스
2: 아 키라소
0: 도지 다이나 루시라 라샤
1: 이도 포마데 오히리
2: 다게 다게
6: 三只起来你呢可真是主卧的叫我们请来了将来要住热气你是啊是起来给我可真是我新个月哦是你新个月你能听给起来给不能请来是不要送我哦电台起来给三趟脑子嘿嘿嘿嘿你光大学去读 키란라 캬세메토 뷰기 시로나 레스 차례신다면 나 공부시우기
2: 문에 쉬어봐 자 차고시도
0: 도치 야 딩과과 잠아 퇴여자 같이 가 가스가를 만져시 데미 망고선사 키세미 도미는 그 제시가 아싸
2: 도치구다
3: 这么久了，亲不赢呢，心就下了气儿的。
1: 这些都，多做点就善用啊。
3: 我心里多，既然怎么的，没想到给我通过嘛的。
0: 可以呢。
3: 既然做车水有毒的，我妈头有毒，天真的我也给不得。我的，天真的给，这几种家，顶多亲不是。且说，既然怎么的，我通过嘛的。
2: 张哥，俺是不过高考当代表的三不几个呀。全中学，俺也亲密度。
3: 看来是不的个，可是有余啊。
2: 阿娇老，看来个米克爸爸那个暑假去的是有多哎？这个里哎，可是一零四一。
1: 第四一，最是讲过去，讲过去，过个热火你记下。
3: 哼，可就没就写进俺过我当我三不几个，给他去不是？ 키라니게 독재되게 키즈치시
1: 다치드 보람식라게 문에 심매자 와사템자지
3: 상게팅기 수격부리스위
0: 마리 니에
2: 호신
0: 보람식라 큰사 나
1: 으지
2: 호신 장군에게 더 휴지치미도
1: 나 주제메
2: 我过不了小五一，哈哈哈哈哈！公公说公公说，你没闹心啊？
1: 天能嘛的，主人那个，我讲公路兄弟疙瘩差不多生气。
2: 前
1: 呢，我问你态度。
2: 不是，我
1: 认不认得？儿子，公公说，你看那做明年的要买什么去？
7: 다시 돼 민아 예브리 나 뭐 전화라 창도 시키는 거 희리
3: 계속 말해 코스피에 겸롤 코스피에 겸지기시
1: 어제 클리마다
0: 아저
1: 어디 죽나 죽자 나 오다 동무다
7: 다시
2: 나 양차자 제브리
7: 알레자 시부동아
3: 小吴，俺昨天啊，昨天那土瓦没拆开些。
7: 啊，昨天那村子的，光给去那做，他连连皮呀天堂个村子，开始开了拆了树的。是的，地上那个那大组织的，不然不行了，去那个钱能肯真多了。呀，不然不行了。
2: 阿姐啦，昨天那土泥车大姐姐捏了铁皮个的，
7: 不然不行了，上海皮不堂个村子。天色冷得很，真气乌嘞！这不就是在哭啊？年不让情了，才敢去，那不啥用过？
2: 新年黄布长不脱俗，
0: 黄布长不出的，谁不人民多个？
1: 黄布长不的，春生菊，黄歇个明年大不的。黄部长我的先随地铁交的那俺们退了上海的明明龙都给等着起来了弟弟的秋天去游泳过的想学起外个了秋我也不打天不点的秋我干不住过的现在没嘴过节秋我死过的春申君黄歇给慢个你提前过节秋我觉得秋有水长秋过你个名男爹爹来嘴切都不求不得天天闽南国光给清水啊，切多脏我的名了，黄不脏我是打不着。
2: 天子对答，丁乖乖给马扎起衣。丁乖乖，让我去做。
1: 你见到出好多不应着。
0: 别急，心慢用慢。
3: 别着心了，清水。第二个了，老婆们过日子，我擦嘴给用的。
2: 咦，米克多玛托布有咋？
7: 真是米克多玛托布有咋？
2: 给你家了，那不可怕多。
1: 年轻时，丁乖乖该是要拿这的做，拿了少贵的做是瓜的。
2: 看不点子，拿这了可怕这个人，上多大去门着？
1: 听了就够听久了，这个门贵，上海给钱赚到了，我敢忙个做啥？小小的，花儿春胸色，白水要的，送这的自己领着。东面警察俺也在，爹妈，我也忙想多看些别个的，现在得做哪些嘛的呗？
0: 哥哥，老两俺爷的，你也在这歇我。
2: 你这个是歇不着，老两狼吃着没有？查到俺那菜窝去呢，俺来看药的呗。我记，我那里想，走之的也让我家长亲多啊。
3: 哦，今朝是个穷苦的这样的生生无求。
2: 对的，欧小五啦，罗平叔。
7: 就是新年你穷。
2: 欧小五啦，阿家啦可巴多。
7: 俺不那么穷啦，你们穷。光别急，我在相对讲天差一处。特里你们差不休息点个，用莫着那嘴，俺总我在相对讲着。
3: 萝卜头，出我休息哪去？上去了这个亲戚得了些啥亲事呀小五倒不是夸亲不亲亲这小五摸着马这边呀啊胡大胡大胡大啊胡大亲
0: 呀等给给乱面的不乱平了咋不是都
2: 你才能让你扎铁剑没吃面着
3: 喂
8: 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9: 以下是电视那边的，请给你进行全程分钟间站，第八个是学生。